0: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예보 신환입니다. 근예보 신환에는 우리 오래도록 소개를 드린 약입니다. 일단 우리 약을 싸든지 혹은 옷을 사든지 혹은 뭐 신발을 사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참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질량을 보증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간판이가 제약 공장이 있단 말입니다. 제약 공장이든 신발 공장이든 이게 다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예보신환은 산동 동화제약공장에서 만든 근예보신환이다 이 말입니다.
0: 네.
1: 동화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양치에 속합니다.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제약공장으로서 1952년도에 설립된 제약공장입니다. 직공만, 그 안에 있는 직공만 해도 무려 3천여 명이 직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 이 처방이 잘 돼 있는 약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예보신환은 역사적인 약입니다. 1771년도 이게 날짜 것은 다 있습니다. 이 71년도 건륭 황제가 남하에서, 그러니까 공전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순찰을 할 때 병이 발작해갖고 쓰러져서 혼미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처방약을 쓰고 일어나면서 건륭 황제가 직접 건신탕이라는 이런 이 이름을 지었었던 약입니다. 그래서 1771년도로부터 황궁에서 쓰다가 해방되면서 우리나라 양치 동화제약공장에서 만든 동화근내보신환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저는 이 근내보신환을 한 8년째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예, 쓰고 지금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항상 나는 머리가 어지럽고 이 배터리가 이제 머리 서바에 있잖아.
1: 네.
2: 나고 그리고 항상 목이 이 이게 뭐 뻣뻣해 남의 잼자.
1: 네.
2: 전화기는 작지게 떡 너무 한참 손을 저물고 이래야 조금씩 괜찮고 이랬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머리는 항상 낮에는 긴장이 가나 아프고. 또 어떤 때는 어지럼증도 많이 나고 그랬겠습니다.
1: 예.
2: 예. 그런 게 내 이 약을 지금 쓰면서 왜 꾸준 신바람에 지금 기본상 예어서는 머리 어지럽거나 머리 아프거나 배터리 아프거나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1: 그렇겠는데 예. 약은 직접적으로 근내보신환이라는 약은 우리 머리에서 진행되는 많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되는 효과 좀 바로 봅니다.
2: 예. 그래 지금은 어서는 내게 이제 무슨 오랬을까나 어서는 한 번도 예 어서 아파도 이 여간에 지금 아프지도 않고 머리도 예 시끄럽고 그리고 밤잠이면은 옛날에 미녀가 밤잠도 영 잘 잡니다
1: 지금. 네, 그럴 예, 겁니다.
2: 예, 하루 전에 옛날에는 예 한 3시간씩밖에 못 잤는데 지금은 한 6시간씩 7시간 잡니다
1: 보통. 6시간이면 됩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손바닥에도 예 많이 작아봤습니다. 항상 여름에나 예 그런 겨울엔 더 합니다.
1: 이제. 네.
2: 잡아가지고 예, 이게 그거 수고 나갈 때는 수갑 이렇게 두꺼운 수갑 끼고 다니고 집에서도 양말을 두꺼운 양말을 안 신고 그랬습니다.
1: 전적으로 예, 이 녹궁실 부주가 심한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머리뿐만 아니라 이 손끝 발끝 다 시리고 뻣뻣하고 예, 마모기 온단 말입니다.
2: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완전히 다 좋아져가지고 올해는 지금 예, 이게 가슴일 때도 난치오기도 된 특히 더한다 요 치마도 예.
1: 그렇죠.
2: 예, 이러는 게 이렇습니다. 올해
1: 예.
2: 예, 인력도 예. 없고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도
1: 예.
2: 이 약을 예, 좀 오래 더 쓰려고 오늘 이 활동을 보니까 또 천원 15장이면 천원까지 저기 뭐 접어봐야 됩니다.
1: 네, 아직 그 현금으로 해서 천원 약값에서 빼주니까 15각에 15각 더 드리고 절반값이 누가 줬는데 또 현금으로 천원 빼주고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2: 네, 그 오늘 기름 저기 배달 받겠습니다, 선생님.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0: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네. 아, 이래서 우리 이 이야기가 효력을 잘 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나는 손발이 저랬다, 손발이 찼다, 또 이제뿐처럼 경동맥 빵콸이람 있던 분들 목이 항상 뻣뻣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승목은 목하고 어깨를 이어놓는 근육입니다에 줄이 뻗치고 조그만 베개를 잘못 빼고 잤다, 잠을 잘못 잤다 해도 이 뻣뻣해 나서에 침을 맞고 난리 뜨는데 그것도 해결법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네.
3: 예, 내 좀 예약 쓴 거 이게 좀 문의해 보려고요.
2: 예.
3: 예. 내가 건네 보시하는 아주 석 달째 먹었습니다.
2: 석 달에?
3: 예, 석 달째. 예, 예. 이전에는 이 약 먹기 전에는 머리도 아프고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혈압조절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석 달 먹으니까 혈압조절을 잘 되고 잠도 잘 되고 그리고 콩팥이 영 나빴습니다. 콩팥이 나빴던 게 얘기해서 소변이 영 찼던 것이 약을 먹으니까 콩팥이 좋아지고
2: 그 도말라이 없지요. 콩팥이 좋은 약이니까.
3: 예예. 허리다리가 저리고 그래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영 힘들었습니다.
2: 네.
3: 그리고 이 약 먹으니까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됩니다.
2: 예예.
3: 예.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으니까 정말 확실히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3: 어지럼증도 좋아졌습니다.
2: 예.
3: 예. 그래 허리 아픔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 했는데
2: 점점 여러 가지로 효과 볼 겁니다. 예. 쓰면서.
3: 예. 여러 가지 효과 많이 보았습니다.
2: 예.
3: 그래서 오늘이 활동이 좋으니까 15통을 이렇게 싸려고 합니다.
2: 예. 제약공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이 우대 활동은 약값에서 많이 현금으로 빼드립니다. 예. 이용하십시오.
3: 예. 예, 예, 수고하세요.
2: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2: 총적으로 건네보시완을 쓰고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하지 않은 효과도 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2: 예, 오늘은 중점적으로 소개드릴 게 무엇인가? 녹궁쇠 부주입니다. 녹궁쇠 부주. 네 공혈 부족이다. 말 그대로 하면 그렇죠.
0: 네.
2: 네 공혈 부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혈 부족이 있을 때 우리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서 머리에 꺼진 피를 쏴 올려 보내주지 못합니다.
0: 네.
2: 이거 역시 우리 녹궁쇠 부주는 중요한 원인이고 하나는 경동맥 빵콸입니다. 경동맥에 반괴가 있다. 근데 경동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빵콸이 있으면 여러 혈관에만 있습니다.
0: 네.
2: 그런데 경동맥이라는 거는 우리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이 80%가 지나는 통로입니다.
0: 네.
2: 세 개 통로 있습니다. 양쪽에 경동맥이 두 개겠죠. 그다음에 추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뒤에도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 뻣뻣해 난다 이럴 때 있죠.
0: 네.
2: 추동맥은 20%만 통과합니다. 80%가 경동맥을 통과하기 때문에 많이 피가 통과하기 때문에 이 경동맥 똘이라는 이 부분에 와서 빵콸이 생깁니다.
0: 네.
2: 찌꺼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왜 생기는가? 경동맥에 빵콸이 왜 생기는가? 주요하게는 혈지가 높고 혈지를 또 보면은 감유삼지, 당구춘, 점일도, 지단백 있죠. 그런데 네. 예, 그 위에도 혈점도가 높아도 빵콸이 생깁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4: 예, 건네보시하니 우리 오빠 74세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이제 두 달 반을 쓴 게, 야 맨 이게 났은 게, 밤에 소변 났은 게, 네 번 다섯 번 넣는 게, 어느 두 번밖에 안 본단다, 선생님.
2: 네. 그러면, 골가병이 있던 사람들 골가병도 따라서 나사십니다. 콩팥이 좋아요.
4: 네, 그러네. 허리하고 이 무릎이, 아, 그 약하고 다른 약 아예 먹는데, 이 약은 뭐 그런지, 무릎이야 허리도 아예 아프단다.
2: 예, 콩팥이 좋아지면 골가병은 낫지 말라 해도 나사십니다.
4: 예, 그래,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어떨 때는 무슨 큰 소리도 짝해서 큰 소리 나면 탁, 이래 놀라, 부들 때리던 게, 그게 좀 놀라긴 놀라도, 세게 그래, 와삭다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 그래, 잠도 영 잘 자고, 이게 특징, 맥이 나는 게 특징이구나, 이래.
2: 맞습니다. 맥이 나는 게 특징, 맞습니다.
4: 그리고 혈압이 보통 원래 혈압이 조금 높아서 그래서 150, 155, 160에 그래야 며칠 한 번씩 이렇게 그 혈압을 약을 먹었는데 굉장히 그거 아이 먹어도 될 것 같다는데 선생님 물어봐라고 소리.
2: 네.
4: 이거 아이 먹어 이렇게 했는지.
2: 혈압약은 뚝 끊지 마시고 하루 건너 혹은 절반 이렇게 줄이십시오. 혈압이라는 게 그렇게 완전히 완치가 되는 배 아닙니다. 예, 그런 약이 오고 예. 이래서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혹은
4: 절반은 그렇게
2: 예, 혹은 그러니까 하루 건너 잡사도 되고
4: 하나씩
2: 예,
4: 하루 건너
2: 그 양이라면 자기절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4: 예, 알았습니다. 혈압이 어제 55, 60이 됐는데, 반할씩, 어쩌다 하루 건너 4일 한 번이래 먹었는데, 이럽선이 약을 잡수고 있는데, 딱 정사해랍니다. 4월 뒤에 봤더만, 이럽답니다.
2: 혈압이 너무 높아요. 낮은 사람은 혈압을 올려주고, 혈압이 네. 높은 사람은 혈압을 내려주고, 이게 수왕시향 표제라는 게 이겁니다. 양쪽 방향으로 조절을 해준단 말, 높은 거는 낮아주고, 낮은 거는 높여주고, 예.
4: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리 예. 맥이나 가는 약이, 이만한 약이 내게 난 최고 약이라 이래.
2: 예.
4: 많이 쌓았습니다, 우리 아빠, 전번에 우리 아, 학교에.
2: 예.
4: 계속 쓰겠다 때다, 이 약.
2: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4: 수고하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5: 예, 우리 동생이, 내 동생쯤에 이 건네 보시화는 쓰는데, 아, 상당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2: 네.
5: 항상 이 가을이면 이 추울 때 뭐, 병원에가 입원하고 그랬는데, 지금 입원하지 않고 이 약으로서 지금은, 지금부터 동상까지라도 계속 내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2: 있습니다. 예.
5: 다발성 뇌진 책인데,
2: 예.
5: 발작하지 않았다면, 이거 쭉 내줬으니까,
2: 네.
5: 혈압도 조절도 잘 되고, 이전에 양백이 된 게 지금 140 아래, 38, 35 이렇게 되니, 그리고 심장도 아주 지금 좋아진다. 심율도 7, 80 이 정도 지금 뛰니까, 무사히 잘 보내었으나, 밤잠도 잘 자고,
2: 네.
5: 그랬다.
2: 예.
5: 그 선생님, 어떻게 이거 계속 활동합니까?
2: 예, 요즘 계속 활동했습니다.
5: 예. 예. 그래, 활동이 참여하라고 선생님께 내 전화 드립니다.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5: 예.
2: 예 치료 잘 하시오.
5: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네. 그러니까, 총적으로, 경동맥 빵활이 생기는 원인이가 피가 걸어서, 피가 건대는 혈지가 높은 거하고 혈점도 높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가 너무 느리게 흘러서, 기혈 부족이 있으면서 심장이란 발동기가 힘있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혈액도 알고 보면 액체입니다.
0: 네.
2: 꽃이 아니죠. 그런데 예? 물보다 4배나 겁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반드시 낮은 데로밖에 못 흐르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런데 우리 몸의 피는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다 이게 돌아야 됩니다. 순환해야 됩니다. 어디에 의해서 순환하는가? 심장이란 이 발동기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기혈 부족이 있으면 심장이란 발동기는 힘 없이 돌아갑니다.
0: 잠시만요. 단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6: 예, 나도 건네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2: 예.
6: 나는 어째 혈압이 파도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높았다 낮았다니 맨날 머리도 자꾸 소리 나는 것 같았습니다.
2: 혈압이 파도에 씌었거나 그렇죠.
6: 그래 그랬어요.
2: 예,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게 혈압 파동과 많이 관계됩니다.
6: 그 소리가 별나서 납니다. 쿵쿵쿵쿵 이런 소리.
2: 맞습니다.
6: 하고 이런 소리인 게 아니라.
2: 예.
6: 그런 소리. 그래서 머리 아프지, 어지럼 증이 나지, 그들. 구라미미네 잡으려면, 그래서 꿈만 많으면 잠이라는 건 아예고, 이렇게 고생 했습니다.
2: 네.
6: 그래서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숙제는 나서니까 또 하다도 또 다시 해봐라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2: 네.
6: 그래서 좀 선생님 강의를 건네 보시하니 방송하는 것 듣고 내고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2: 첫째 혈압부터 조절이 되고 피가 맑아지고 그다음에 혈관이 땅땅하던 걸 굳어지게 하니까 혈압이 조절되면은 귀에서 소리가 난다, 쿵쿵댄다, 머리가 뻥하다, 잠을 못 잔다 이게 싹 해결됩니다.
6: 예, 그래 지금부터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예민치니까 콩팥이도 나쁜지 소변 차순 없지나 다든지 몰랐습니다.
2: 네.
6: 그래서 방광염에 자주 걸리지. 그런데 지금 예, 사변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지. 이약 끝나면 예, 방광염에 아이 걸립니다.
2: 네.
6: 방광염에 자주 걸려들었습니다.
2: 네.
6: 그래서 예, 정말 무슨 예, 각종 마음에 다 썼습니다. 소화도 잘 돼, 밥도 잘 먹지.
2: 네.
6: 무슨, 그러니까.

0: 중앙에서 좋지. 여름에는 그렇죠. 가을 효과를 먹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지금 활동 아직도 한다니까 예. 이번 활동 참석해서 15가구 배달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나야 할 겁니다. 예. 요즘에 싸놓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총적으로 피가 걸어지고 빵칼이 생기는 그 원인을 치료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원인, 시간이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염증입니다. 네. 우리 몸의 100분의 7, 80%의 모든 질병은 만성염증으로 온다고 합니다.
2: 네.
1: 여러분들 우리 다른 약을 한번 들어보시오. 진인화라는 약이 들어간 게 적습니다. 진인화가 우리 중약에서 아주 안전하면서 모든 염증을 치료하는 소염제, 항균제입니다. 네. 금은화라고 예. 그래서 이 약에 진인화도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모든 피가 끓어지고 혈관이 염증하고 빵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높고 맑은 하늘, 서늘한 바람,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길마다 가을의 노래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연변의 가을은 산과들, 강물과 노을길마다 정겨운 선율로 다가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가을빛을 담은 노래,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은행나무 노을길을 들으시겠습니다.

변용화 가수가 부른 은행나무 넓길 듣고 오셨습니다. 작은 소망이 따뜻한 선율이 되어 고향이 대지에 피어나는 모습을 담은 가요. 김광룡 작사 김미란 작곡의 소망을 호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망은 때론 뜨거운 열정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붉게 물들이죠. 최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인생을 빨간 정열로를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 다른 꽃이 한 뜰에 어울려 곱게 피어나듯 형제 민족이 화목하게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입니다. 박영일 작사, 안홍천 작곡의 형제 민족 화목한 지상 낙원, 류수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 정이 넘치는 곳이 바로 고향일 테죠. 조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고향의 조화를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들녘에 가을이 무르익듯 우리의 삶도 한층 깊어가고 있죠.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농익은 가을을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 손을 잡고 걷는 인생길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테죠. 리정림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 전용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연변의 가을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어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삼월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청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심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맥음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병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지금 새로운 우대 활동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테 혈배강 이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있다잉. 지금 여기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와가지고서 옛날에 혈배강 산 사람들이 혈배강 곽 그 뒤에 또 황진수산 타야라고 써놨습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우리 황진수산 타 혈배강은 한 개 조합입니다. 그래서 한 개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후에 그 황진수산 타이가 미처 생산이 따라 못 가가지고서 어떤 분들은 2년 전에 우리 잠깐 황진수산 타이를 좀 경영했댔습니다. 그래서 황진수산 타이 보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생산에 따라 못 가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진수산 타이가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개는 핀파이가 두 가지 이름 달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약은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황진수산 타이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이런 처방입니다. 그리고 거기 공동 주치에다도 명백하게 중풍 탄환됐거나 그다음에 언어장애 말 못하거나 예 그리고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가거나 반신이가 잘 말하게 듣거나 예 이런 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황진수산 타이 반신이가 또 그 약과의 그 약 처방 보게 된 때문에 35가지 큰 조합으로 된 겁니다. 그게 약 알드 9g짜리 땀이 왈로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한 알 내지 두 알 이렇게 잡수면 됩니다. 예? 그리고 혈배강은 전문 우리 그 공동 주체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관심병, 협심증, 심리를 고르지 못하고 마이 웨이 제대 제대 마이 제가 전문에 말씀드렸죠. 예? 심장이 뛰다가 자꾸 중간에 서는 거 자기절로 이런 맥을 재봐도 압니다. 예? 우리 보통 그 맥을 본다 할 때 좌간 요회 이거 봅니다. 이게 뭐 왼쪽 캔의 그 맥을 본다 할 때 거기 에 간 그 다음에 심장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다 곰팥이죠. 뛰는 것이가 그 불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따이마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뛰는 것이가 규칙적으로 뛴다. 그러니까 딱 세 번 뛰고는 한 번 쉬고 세 번 뛰고는 한 번 쉬고 예 이런 거 말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 제다이마이랍니다. 그러니까 제다이마이 있는 사람들 이 심장이 꼭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뭐 따처라면 해야 된다. 이런 분들 혈배강 쓰면 됩니다. 그러나 약과계는 다 앞과계다는 그 혈배강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또 황진수산 타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에 혈배강 싼 거 가지고 서리 이것도 황진수산 타이 다 들어갔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황진수산 타이는 딸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도를 잘 아시고 그리고 지금 황진수산 타이는 여섯 과학 싸면 세 과학 더 드립니다.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그리고 열 과학 싸는 분들부터 좋습니다.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여덟 과학을 더 드리는 동시에 우리 그 뇌세 퍼펩티드 이 PQQ라는 거 드립니다. 거기 그 과학에다 큰 그림으로 또 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글자로 PQQ PQQ라는 게 무슨 게인가 하면 따노 젠링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뇌가 빨리 늙어간 거 그거 젊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효소로 말합니다. 거기에 관한 이런 그 추출물들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성분들이. 예, 타의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PQQ 细胞 능량 타이라고 딱 썼습니다. 예, 타이란 건 펩티드죠. 제일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2980원짜리를 드립니다. 이건 구복액으로 된 겁니다. 예, 700도로든 작은 분자로 된 게고 과계 안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번, 하루에 한 개씩, 한 대씩 잡수면 됩니다. 그래서 쭉 빨아 먹으면 되죠. 예, 그래서 30병살이면 그래서 한 달 복용할 양이죠. 예, 이거 드립니다. 예, 공장 측에서. 그리고 15과계는 15과학을 더 드린 동시에 PQQ도 드리고, 이거 PQQ는 꼭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드리는 겁니다. 뭐 오늘이 또 전화 채가지고 안에 고려해보고 그러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잘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침 8번 놔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외지의 분들도 지금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혈배강 본신은 우리 10곽 싸면 10곽 더 드리고 20곽 싸면 30곽을 더 드린 동시에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약과에 다 크게 썼습니다. 이자오따오 텐량 무슨 뜻인가? 잠을 잘 잔다 그 뜻이죠. 더 늦게 되면 저녁에 늦게 되면 아침에 해 밝을 때까지 내가 잘 수 있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몽땅 이런 중약 성분하고 그리고 까마

0: 지딩수산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까만 지딩수산이라는 게 대뇌에 원래 존재하는 이런 천연적인 물질입니다. 이것이가 그 우리 차를 놓고 말하게 되면 차 갈 때 싸처하는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싸처라는 게 뭐인가? 내가 이렇게 잠잘 때는 신경 온정시켜줘야 되죠. 이 대뇌 이 물질이 연쇄가 많아짐으로써 개체문 모성 원인을 위해서 이 가마진딩수환이라는 게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사람 자꾸 흥분 상태에 있으면 잠 못 자죠. 이것을 보충해 주죠. 수원자를 전문 불면증에 쓰는 게고 뎅지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맥동도 들어갔습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도 이런 그 혈당 이거 약 많이 먹고 그 다음 황진 그
0: 황진수한타 예.
2: 예, 그 산탈 그것도 같이 먹습니다.
0: 네.
2: 이전에 영, 네, 말도 어르다고 해. 또 중풀 와가지고 소리.
0: 네.
2: 발 자르지 발 쓰지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 약을 먹고 그 광고 듣고 소리 이 약을 먹는다. 지금 말 도와주셨습니다.
0: 예, 말이 지금 저를 영,
2: 예, 맞아요.
0: 듣기
2: 맞아요.
0: 좋습니다.
2: 예. 어민의 교체 사람에 나도 쓰러다 자꾸 그 교체 사람. 마지막으로
0: 나
2: 성질
0: 쓰이랬습니다.
2: 결단도 걸지도 못하고
0: 경력도 많이 없어지고
2: 만날 손발 차오고도 연결을 걸지 못해서 그래 앉아서 뭉겨 그러던 지금에 밖에 줄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도나 말이 어르라는 거에 지금 많이 좀 알아듣기 그렇게 지금 왜요
0: 혈액이 이하
2: 없습니다. 아직 때문에
0: 또
2: 막 어두워진
0: 것만 못 들어요. 이하
2: 없으면
0: 저희 많이 효과가 많이 효과 받죠. 예.
2: 예.
0: 걔보다
2: 선생님들이 친구들도 막
0: 가서
2: 친구도 효과 많이
0: 떴어요. 옛날에 금방 왔을 때는 말 울보면 알아도 못 들었죠. 지금
2: 예.
0: 알아듣기 잘하지 않습니까? 예.
2: 지금 말이 많이 났지.
0: 네. 어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
2: 그래도 지금 앞으로 약해서 그도 꾸준히 계속.
0: 그렇죠.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예.
0: 네.
2: 수고하셔.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리고 30곽 쌓으면 50곽을 더 드리면서 또 이 침구 8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부양 황우탕 역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타의 이임의 처방이가 35가지 중약젤로 구성됐는데 그건 망탕 거서 좋은 약을 아무래나 욕구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아까 적감이 그 펜톨에서 말하는 것처럼 3가지 처방 일단 들어있습니다. 제일 적감의 처방이가 이거는 처방 안에 또 처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적감 처방이가 발진탕이라는 겁니다. 빠전탕. 이 빠전탕이란 거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그 四君子汤하고 四物汤 사군자탕이란 거는 전문 우리 기를 보충해주는 처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일반적으로 중풍이라면 치료한다는 약들을 보게 되면 그 센 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혈액순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센 약이라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렁이라면 우리 여기에도 지렁이 들어갔습니다. 띠롱이 이 띠롱 오래 쓰게 되면 이 피를 많이 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대응하기 위해서 피를 상하지 못하게끔 그러면 우리 사물탕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물탕이라는 게 뭐인가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귀하고 천숭 그리고 바이솔 그 다음에 우리 그 숙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이솔 여기면서 바이솔 우리 치솔 두 가지 있습니다. 치솔이라는 건 좀 붉은 색깔 자글로 좀 됐죠. 그러거나 치솔 자글은 보통 붉은 색깔은 심장으로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혈이가 다시 이렇게 내뿜은 다음에 다시 끌어당긴다 이럴 때는 치솔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안에는 치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솔은 하얀 성질도 됐기 때문에 심장에도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폐에도 좋습니다. 하얀 색깔은 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 정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피해가 좀 문제 있다 할 때는 예, 제가 처방에다 또 말소 또 거둬올 수도 있습니다. 가량할 수 있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숙지가 들어갑니다. 예. 성디 아닙니다. 수디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재가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더 경전방입니다. 경전방이란 건 더 개변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예, 장기적인 림상 실험을 거쳐서 이 네 가지 약에 들어가면 부쇄, 피를 보충해주는 작용이 제일 좋다. 이래가지고 우설이 이런 처방이 나온 겁니다.
1: 네, 다음 차가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예, 저도 혈배강하고 예, 건신고를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3: 예, 이 약을 의전에 여러 달 썼습니다.
0: 네.
3: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3: 이 약이 저기 전에는 뇌경색도 있고 항상 머리 불퉁하면서 어림증이 심했습니다.
0: 네.
3: 그리고 혈압이 너무 높아서 계속 혈압약을 몇 년 동안 썼습니다.
0: 네.
3: 그동안에 머리에 좋다는 약을 많이 써봐도 잘 낫지 않고 안구환도 많이 먹었습니다.
0: 네.
3: 예, 그래도 명품이 왔댔습니다.
0: 네.
3: 아무리 약 써도 잘 낫지 않아서 선생님 찾아가서 친구하고 이 약을 같이 결합했는데 육관음이 비뚤어진 게 인증 제대로 돌아옵니다.
0: 이때까지 진단이 다 틀렸죠. 저한테 와 진단 정확하게 바꾸서리
3: 예.
0: 거기에 따라 처방이 나올까나 좋은 게 있죠. 빨리 좋아지는
3: 거죠. 진도 다니면서는 열매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다 그렇게 말합니다.
3: 예. 예. 이번 치료도 했습니다. 계속
0: 예.
3: 나와서 그냥 이유하고 눈이 그냥 올라갔냐고 돌아와서 선생님 친구를 한 게 선생님 친구로 어떻게 그래서 딱딱하고 효율 따라서 끝났는지 그래 인층 이게 인과는 인층 돌아옵니다.
0: 네.
3: 그리고 혈압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네.
3: 그리고 지금 나온 황진 사타이를 같이 쓰니까는 얼마나 효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이 두 가지 약 너무 좋아서 우대도 할 때, 네, 그 PP,
0: PQQ, 예. 예, 예.
3: 약을 좀 많이 싸게 했습니다.
0: PQQ 이번에 대단히 좋은 겁니다. 옛날에 우리 좀, 증송해준 적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효과 좋아가지고, 서리. 예, 전문 예. 단호 젤링수, 뇌세포를 젊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걸 예. 큰 과거가 된 거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결정해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또,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3: 예, 한국의 조카도 이런 약을 쓰니까, 예. 심장이 아이 좋고 여러 가지 배에 있어서 썼는데 저는 완전히 다 나사왔습니다. 그래서
0: 예.
3: 이걸 쓴다니까 나 약은 더 많이 싸서 붙여달랍니다.
0: 좋지. 이번에 활동 크게 할 때 예. 빨리 예. 보내시. 예.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약 처방이라는 거는 꼭 내가 이 약이 나옴으로써 어떤 병을 전문 치료하는데 준천조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처방이 모두 세 가지를 한다 할 때 그러게 되면 하나는 발진탕, 하나는 부양황후탕, 하나는 첸정산. 첸정산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첸, 이래 첸인, 잡아당긴다, 끌어들인다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정, 정이라는 거는 벌레 모양으로 돌가셔와준다 이런 뜻이죠. 그럼 첸정산은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우리 중풍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입과 눈이 비뚤어진 거, 그 다음에 반신이가 이래 비뚤어진 거, 이것을 돌가셔와주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첸정산 들어갔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처방이가 다 준천조시 있다 그 뜻입니다. 제일 처음에 팔진탕 준천조시 있는 게고 팔진탕 안에서도 우리 그 스준즈탕 거기 밑 준천조시 있는 게고 그 다음에 스우탕에도 준천조시 있는 게고 그 다음에 부양황후탕 여기 밑에도 준천조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주요하게 부양황후탕 그래서 왕칭은 이 대대 청나라 때 유명한 이런 이사죠. 예, 그래서 이린 가이초라는 이런 책을 써냈습니다. 거기면서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부양황후탕. 예, 제가 옛날에 설명드린 적 있지만, 예, 우리 중의에서 중풍을 치료하는 처방 딱 그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는 부양황후탕하고 小续明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황후탕이라는 거는 특히 이런 반신이가 비뚤어졌거나 이것을 회복해주는 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치 위주, 호쉐 위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쉐를 너무 주도적으로 넣는다 할 때는 병이가 오히려 기혈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이 처방은 또 기와 혀를 보충해주는 처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걱정할 필요 없죠.

0: 맞습니까? 예.
1: 같은 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우리 북방도 다시 더 많이 사서 둘 같이 먹겠습니다.
0: 예예. 예. 봉수빵도 지금 활동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1: 예예.
0: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0: 네. 어느 말 가량해야 되겠는가 할 때는 특히 승황치 이거 가량해야 될다 할 때는 제가 거기다 또 약을 따로 폐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구이도 그렇습니다. 특히 당구이 왜 꼬랑대는 어디에서 온가 하면 이 발다리까지 혈액순환 잘 되게끔 한 작용합니다. 예, 당구이라는 건 원래 피를 보충해준 작용하죠. 이 피가 어디에서 갈 수 있겠는가. 특히 반신을 못 쓰는 사람들 발다리 이렇게 한쪽이 지금 못 쓰는 분들은 거기 막 시련합니다. 시련하는 건 거기 혈액순환이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 거기 또 당구이 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처방도 제가 할 때 그 기회를 봐가지고서리 그 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탕대고서리 보충한 약은 그저 막 거둬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환자 그래서 제가 자꾸 제한테 와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환자들을 보게 되면 다 다른 데 가서 지금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서리 사적에 돈 팔고도 안 되고 이랬거나 마지막에 제한테 어떻게 했는가 했는데 지금 제한테 와서 치료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친구도 다 결합할까나 다에게 책임지는 각도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구이 왜 이게 무슨 좋은 점인가 하면 호쇠 무상신쇠랬습니다. 호쇠하는 약을 오래 쓰게 되면 새로운 피를 많이 상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피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당구의 외이라는 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황치가 또 보소석인 이런 작용을 할까나 예, 혈액순환이가 잘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요, 君臣 주어시지 않습니까? 주요에는 치사하고 川芎 타월, 홍화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렁이를 오래 쓰게 되면 피가 많이 상합니다. 그러면 이김에를 대응해가지고서리 우리 약 처방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사물탕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당구의 川芎, 그 다음에 또 바이설, 숙지 이게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시도 하고 부쇄도 하고 그리고 중풍 처방이 들어가 있고 첸정산 들어가 있고 이것이가 황진수한 타인기입니다. 거기다 우리 또 혈배강 이 심장 그 처방 같이 결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심뇌혈관 질병 치료하는데 엄청 좋죠.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대창에 도망친 데다가 주위에 있는 적들이 아직 정황을 모르고 있어서 부대는 하도 부에서 며칠 조용히 쉴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무기를 닦았다. 그리고 또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팽덕회는 병사들 수가 심각하게 줄었으니 3군단을 줄이자고 앞장서 건의를 하였다. 홍군 지도부는 전군을 섬감제도로 다시 편성을 하여 팽덕회를 사령원으로, 모태똥을 정치위원으로, 림표를 부사령원으로, 엽검령을 참모장으로, 왕가상을 정치부 주임으로 임명을 하였다. 섬감지대 아래에 세 개 종대를 두고 1종대는 림표가 사령원을, 서병진이 정치위원을 맡았고 2종대는 팽설풍이 사령원을, 리부촌이 정치위원을 맡았으며 3종대는 엽검령이 사령원을, 등발이 정치위원을 맡았다. 섬감지대는 7,000명쯤 되었다. 이튿날 하도 부진 서쪽에는 관제묘의 团장 이상 간부가 모이었다. 회의가 시작될 무렵 동쪽 하늘에 해가 솟아올랐다. 절 앞 소나무에는 말 여러 필이 메여져 있었고 뜰에서는 흥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도자들도 모처럼 머리와 수염을 깎았더니 제법 말쑥해 보이었다.

0: 대통은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으며 일어섰다. 그의 힘있는 연설은 박수 소리에 자주 중단되었다.
1: 동지들, 우리가 강서를 떠나온 지도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장계성은 우리를 없애려고 온갖 애를 다 써왔습니다. 수십만 대군으로 포위를 하고 추격하고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우리를 무찔렀습니까? 무찔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겹겹이 둘러싼 적들을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2: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1: 반고가 개천한 후에 사망 오제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무산계급의 자랑이며 중국 공산당의 자랑이며 주한민족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주한민족도 이러한 군대가 있어야만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는 항일의 최전선으로 나아가 신선 임무를 짊어져야 합니다.
2: 모태똥이 숨을 고르더니 침통하게 말하였다.
1: 물론 우리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7천 명입니다. 7천 명이 너무 적지 않으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하지만 동지들, 살아남은 7천 명은 혁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민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를 길러준 땅입니다.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혁명은 수천 수만 인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 어떤 적들도 우리 혁명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격전으로 싸우지만은 앞으로는 대규모로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메울 기세로 싸울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한 성에서나 몇 개 성에서 먼저 이기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근거지는 강세가 아닌 섬서 감숙일 뿐입니다.
0: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모태똥의 말뜻을 되새기었다. 이튿날 새벽, 대오는 북으로 진군하였다. 하두 푸진 북쪽 망죽산 우로 부서진 채 서 있는 국민당군 또치카가 멍청이 눈을 뜨고 멀어져가는 홍문대우를 바라였다. 부대 앞에는 드넓은 위하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푹 쉬었더니 기운이 솟았다. 말들도 목을 길게 빼들고 울부짖으며 힘차게 걸었다. 누군가 에헤요 홍군 오라버니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복근 호남 강산은 물론 운남 귀주 사찰의 노래들이 터져나왔다. 그 무렵 어두컴컴한 동쪽 하늘에서 푸른 빗줄기가 맑고 깨끗한 냇물처럼 흘러퍼지었다. 반짝거리던 겸영성은 어느새 해맑은 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에필로그. 7월 내내 장계석은 아미산에서 지냈다. 아미산은 웅위하고 아름다웠다. 더군다나 홍주산에 있는 아담한 별장은 푸른 숲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디를 가나 사람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폭포와 냇물을 만날 수가 있었다. 장계석은 산에 올라온 뒤로 편안한 나라를 보냈다. 사천 군대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계획이 순조로웠기 때문이다. 그가 거느린 참모탄이 사천 군대를 이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미 훈련단을 꾸려서 확실하게 사천 군대를 장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 사이 대도와 작전이 허탕을 치는 통에 잠깐 기운이 빠졌지만은

0: 장군이 설산과 초지에 들어서자 다시 희망이 보이야. 북에서 막고 남에서 뒤쫓는다면 홍군은 날개가 돋쳐도 도망칠 수 없을 터이었다. 장계상은 참모 환장 하곡광과 류상을 불러 송본과 무현 사이에 있는 첩계에서 회의를 열고 홍군을 가둬 죽이는 정책을 표기로 결정을 하였다. 민강을 따라 철저하게 길을 막고 홍군에게 몰래 식량을 갖다주는 자는 극형에 처하며 홍군의 일을 거두는 사람은 적과 내통한 죄를 물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적들에게 을러매였다. 얼마 뒤 장계석은 홍군 내부에서 집안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자다가도 슬며시 웃음이 터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장계석은 부인과 함께 아미산을 유람하였다. 금정에 가서 구름바다와 해돋이를 보고 세상지에 가서 원숭이들의 재롱을 구경하였다. 향불 연기가 감도는 절에도 들려보고 이름난 폭포를 찾아 물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걱정을 툭 털고 한가하게 지내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군이 라자굴을 빠져나가 북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장계성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마치 정수리에 얼음물을 쏟아 부은 듯 정신이 아찔해났다. 얼마 뒤 시종실 주임 정불범은 홍군이 위하 방어선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는 전보를 받았다. 전보에는 섬감지대가 바로 홍군 1방면군의 1-3군단인데 모태동과 주왕 지도자들이 이 대우와 함께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장불범은 뾰족한 턱에 묘돌이 남지 않은 수염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기였다. 장계석이 이 소식을 알면은 노발대발할 것이 분명하였지만 보고를 안 할 수는 없었다. 정불범은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갔다. 장계석은 차를 마시면서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정불범은 잔뜩 움츠린 채 장계석한테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었다. 위원장님, 감숙에는 조소랑한테서 장계석은 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왕균이란 여성은 무능하기 짝이가 없어. 당장 잡아들여서 군법에 넘겨. 위원장님, 노형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러다가 괜히... 그러다가 괜히... 정불범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나직히 대꾸하였다. 사람들이 위원장님께 등을 돌릴까 걱정입니다. 그러자 장계석이 호통을 치었다. 왜 등을 돌린단 말인가? 어? 노대창도 라자고 같이 험난한 요새 하나를 못 지켜내는데 왕균이 기다란 위하전설을 어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귀조에서도 고작 2-3만밖에 안 되는 홍군이 10배 가까이 되는 수십만 우리 대군의 포위를 뚫고 금사강으로 도망쳤지요. 대도하 전투도 그렇습니다. 대도하라는 천은 요새를 믿고 이제는 홍군을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왕균을 죽인다면 사람들이 어찌 위원장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장계석은 얼굴을 확 붉히며 정불범을 쏘아보았다. 그러면 지금 자네 내가 지비를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건가? 제가 어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불범이 어설프게 웃으며 대꾸하였다. 위원장님께서는 나라 안팎의 이름난 장군이신데요. 위원장님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라도 공산당을 뿌리 뽑을 수는 없지요.
1: 그건 무슨 뜻인가?
0: 장계석이 낯빛을 바꾸어 물었다. 저 얘기는요. 이 사회적인 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1: 사회적인 원인이라니?
0: 공자님도 재물이 적은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고루 나누지 않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0: 땅이 차고 넘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단옷을 걸치지만은 누구는 맨몸을 가릴 천조박도 없지요. 그러니 불평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아, 당연히 세상이 엎어지기를 바라지요. 아이, 가난한 사람들이 공산당의 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불꽃으로도 들판을 다 태울 수밖에요. 여기 불을 끄면은 저기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자들을 단번에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1: 자네 말에서 어제 공산당 냄새가 풍기는 건? 응?
0: 정불범은 놀라 얼굴이 해스케지하다. 아,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위원장님을 따라다니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몇 마디 위로를 들었던 것뿐인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장계석도 다시 낯빛을 가다듬고 말하였다.
1: 아니 뭐 내가 자네를 공산당이라고 여길 리야 있겠나. 다만 사람을 속이는 그런 헛소문을 믿지 말라고 일러주는 걸세. 나도 전에 자본론 같은 책을 보기는 했지만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말에는 넘어간 적이 없어. 만약 공산당이 이 중국 땅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면 자네나 나나 죽어도 묻힐 곳이 없겠지. 나는 평생 반공의 뜻을 두고 살아왔네. 공산당을 싹 쓸어 없애지 않고서는 눈을 감지 않을 것이야.
0: 그 말에 정불범은 저도 모르게 벌쭉 웃으며 말하였다. 위원장님이 큰 뜻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힘들 뿐이죠.
1: 아니, 자네는 자신감이 그렇게 없나?
0: 장계석이 그를 훑어보았다. 정불범은 말이 없었다.
1: 명심하게, 나는 내일 당장 산을 내려갈 테니까.
0: 네? 산을 내려가시다니요?
1: 내가 직접 서북으로 가야겠어.
0: 장계석이 단호하게 말하였다.
1: 서북에 30만 대군이 있잖아. 하지만 공산당은 만 명도 안 되지. 지금 손을 안 쓴다면은 어느 때를 기다리겠나.
0: 하지만 지금 민심이 뒤숭숭하고 원망이 차고 넘치는데요.
1: 원망이 넘치다니.
0: 큰 적을 앞에 두고 위원장님께서 내전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말입니다. 장계석이 눈을 부라리었다.
1: 누가 큰 적이란 말인가?
0: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와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 모두 뭘 모르는 얼뜨기들이야.
0: 장계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1: 똑똑히 말하지만은 공산당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란 말이지.
0: 정불범은 그만 입을 꾹 다물었다. 장계석은 이튿날 오전 부인과 함께 산을 내려갔다. 그는 도무지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장계석은 산을 내려가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었다.
1: 여섯 해나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이야.

장편 소설 대장정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래, 감독 정홍래, 총 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라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신에너지는 신질 생산력의 중요한 담체이자 우리주 산업 전환 승격과 녹색 저탄소 발전의 핵심 분야입니다. 올 들어 우리주에서는 우수한 에너지 자원 우세 입각해 국가 신에너지 산업 발전 정책의 유리한 기회를 다잡고 중대 청정에너지 대상을 견인으로 양수에너지 축적, 풍력 발전 등 중점 대상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녹색 저탄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여 연면 경제사회의 고품질 지속 가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대 에너지 대상은 신형 전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에너지 안전 최저선을 다지는 핵심 버팀목입니다. 김일성 정부와 중국 남수 북조 집단 전략 합작 중점 대상인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 총 투자가 약 116억 1100만 원이고 설비 용량은 180만 킬로와트이며 단일 설비 용량이 30만 킬로와트인 양수 범프 수차 발전기 6대를 설치합니다. 발전소 첫 발전 기조의 공사 기간은 64개월이고 총 건설 공사 기간은 76개월입니다. 대상 건설 현장 기계 소리가 우렁차고 건설 열기가 뜨겁습니다. 일꾼들은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대상 핵심 공사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바삐 난관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남수 북조 활용에너지유한회사 공정건설부 주임 해영초입니다. 주간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발전소가 한 주일 내 전력수요 변화에 따라서 발전량을 영원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신에너지의 하루 내 변동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날씨 변화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에도 대응할 수가 있어서 전력망의 회복력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는 길림성 14호 중점 에너지 공사이자 동북 지역 첫 주간 조절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서 전성 에너지 배치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표준과 효율로 추진되고 있는 이 대상이 준공되면 전성 에너지 구조 전환과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에 강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해영초입니다. 이제 남수 북주 활용에너지유한회사에서는 통풍동굴 굴착과 지보공사를 전력 추진하여 조속히 관통 목표를 실현하고 주체공사 입찰과 설비 구매 사업을 다그쳐 2027년 초 지하발전소가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이 전조 에너지 안전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면 분산형 신에너지 대상을 녹색 저탄소 발전의 바탕색을 더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일 가택 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산하 자회사인 도나 택계신 에너지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42,400kW 분산식 풍력발전 대상이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대상 도나시 홍석향과 한장향이 위치했고 총 투자는

0: 2억 9천만 원이며 총부지 면적은 근 1.9헥타르로 지난해 6월에 정식 착공한 길림성 신에너지 향촌진흥 공사 대상입니다. 대상의 총 설비 용량은 42.37MW이며 6.25MW 풍력발전기조 5대와 5.56MW 풍력발전기조 2대를 설치한 동시에 66kV 승합변전소와 운행관리 중심을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해마다 표준 석탄 약 3만 7천 톤을 절약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만 여톤, 이산화硫황 배출량을 약 12.49톤, 질소산화물 배출량 약 11.45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석탄재와 연진 배출을 대폭 줄이고 용수를 절약을 하며 폐수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보호 효과가 뚜렷합니다. 현재 대상은 전면 운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가택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동북회사 부총경리 사가리입니다.
1: 안정원.
0: 집단의 연간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7대 기조의 전용량 전력망 연결 발전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풍력 발전기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 상태에 있으며 연간 발전량은 약 1억 3천만 킬로와트시입니다. 앞으로 관련 약정에 따라서 발전소 발전량으로 얻은 경제 수익을 현지 대중에게 기부할 것입니다. 청정에너지 산업군집 건설을 전방위적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우리 조에서는 청정에너지 다원화 경영 모식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배치는 화룡도나 왕청 안도 연길 도문 등 여러 현시에 분포돼 다전 배치 전역 연동의 청정에너지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그중 화룡도나 왕청 안도 4대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규모가 크고 견인력이 강하여 전주 녹색에너지 산업의 핵심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대 대상들의 전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착지하고 실시가 다그쳐짐에 따라서 우리조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2: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기 위해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건설 일꾼들은 시공 일선을 지키며 대상 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영사 작업 구간 시공 현장 각종 시공 장비와 대형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은 국가 14호 흥변 부민 변강 안전 공고의 관건적인 교통 공정입니다. 그중 영사 작업 구간은 총 길이가 13.2km로 남쪽 대두천에서 시작해 북쪽 맹령까지 이어지며 경신진과 반석진의 세 개의 행정촌을 가로지릅니다. 대상은 두만강과 잇따아 있고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과 두만강 국가삼림공원을 관통하며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위치해서 시공 임무가 무겁고 생태환경보호 표준도 엄격합니다. 대상부에서는 24시간 중단 없이 시공하면서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세멘트 말뚝 16만 메터, 말뚝 기초 158개를 완수했고 교각 기둥 첫 공정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주체구역 벌목과 경작지 표층 정리 작업을 전부 마쳤으며 감탕 굴착 및 치환 매립은 80%, T형 보재 작장은 90%, 박스 암거 제작은 67% 완성됐고 3개의 박스 암거는 이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구간 대상부 대상경리고 당지부 부석인 임기창입니다. 400여 명 건설 일꾼들은 시공 현장을 지키면서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휘도를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품질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는 전제하에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으며 현재 각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구간 시공 일꾼 우상무입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는 우리 변경의 중점 공정이고 공사 기일이 촉박하며 임무도 무겁기에 우리는 이 황금 시공기를 다잡으려 합니다. 좀 힘들고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기세를 충분히 올려 질과 량을 보장하면서

0: 확실히 이래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통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짱성 통차.
2: 아래 학습과 연구 잡지 서명 문장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법률적 성과를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사무 의법치리는 민족사업의 장관한 책량이자 근본 대기입니다. 2018년 주한민족이 처음으로 헌법에 기입됐습니다. 이후 립법법, 지방조직법, 애국주의 교양법 등 10여 부 법률에 모두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해 교정을 마련했습니다. 중국공산당 통일전선사업조례, 중국공산당 사상정치사업조례 등 여러 당내 법규에도 주한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관련 내용이 기입됐습니다. 총적으로 주한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점에서 면으로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당면 민족사업 관련 법률 체계는 아직 부분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부조화된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했습니다. 특히 상호 편입식 립법 방식으로 인하여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한 표현이 대부분 립법 목적과 기본 원칙의 거시적 차원에만 머물러 구체적인 법규 체계 및 권리와 의무의 배치, 시행 절차 등 핵심 단계에서 깊이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18차 당대회에 대해 유일하게 선을 별도로 둔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민족단결이라는 생명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한민족 전체적 관점과 각민족의 일치된 이익에 기반하여 헌법의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수호에 관한 교정을 립법의 근본 근거로 삼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관계를 조정을 하고 민족사업 법률 법규 체계를 풍부히 하고 완선했으며 민족사무 의법치리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신시대 민족사무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 현대화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0: 주총공회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연합 주최한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주시처럼 뭉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지식경연이 일전 연기돼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연은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주시처럼 뭉쳐를 주제로 온라인 개인전과 오프라인 단체전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온라인 개인전은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문제풀이를 개방해 사회 각계가 학습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프라인 단체전에 참가한 10개 대표팀은 온라인 문제풀이 경연과 단계별 선발 추천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전주 각 현시, 산업공회 및 주 직속기관 공회의 우수 종업원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치열한 각축을 거쳐 주 직속기관 대표팀이 1등을 했습니다. 경연에 참가한 연결시 소영진 정부 농업농촌판공실 사업률군 공가이입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핵심 요유와 실천 요구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본직에 입각해 민족단결의 실천자와 선전원이 되어 민족단결진보의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총공회 선전교양부 사업률군 장자선입니다. 우리는 경연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으로 활용을 촉진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사업이 더 깊이 더 실속 있게 추동되기를 바랍니다.
2: 331 국도 길림 신강 쌍방향 자가운전 활동의 일전 훈천시 방천천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 신강 두 지역에서 온 문화관광 부문 대표 자가운전팀 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변경 자가운전 활동에 원만한 마무리를 전개했습니다. 당일 연면특색 무용이 행사 서막을 열었고 두 지역 대표들이 차례로 축사를 하며 축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가운전팀 대표들은 팀 깃발에 서명을 하고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모두는 함께 기념사진을 남겨 잊지 못할 만남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331 국도는 길림과 신강 두 지역을 연결하는 우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가운전팀은 331 국도 연변 구간을 질주하며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고 민속 매력을 몰입감 있게 체험하면서 료로에서 느낀 바를 선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알고 찾아오도록 조력했습니다.

0: 받았습니다. 장촌 자가 운전 차주 조광우입니다. 저는 자가 운전으로 길림성 장촌에서 출발해 331 국도를 달렸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죠. 방천 룡호각에서 본 일출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에 이 길을 달리는 건 정말 좋지요. 신강위글 자치구 문화 및 관광청 관광포구 및 대외교류처 부처장 르즈만구리 가르만입니다. 길림의 변경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331 국도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길입니다. 저희는 이런 쌍방향 교류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왕래하고 문화관광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길림 여러 민족 벗들을 신강으로 초청을 합니다. 신강은 좋은 곳입니다. 신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 신강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에서 자가운전팀을 조직하여 길림 지반과 신강 알타에서 각자 출발했습니다. 활동은 두 지역 331 국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정 발굴하고 길림 신강 두 지역의 문화관광 연동을 심화했습니다. 활동은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정 선전하고 방천촌, 도만강 변경 풍광 등 연변 관광지 지명도를 높였으며 길림 신강 두 지역 자가운전 애호가들을 위한 교류 플랫폼도 마련했습니다.
1: 10월 8일 29번째 전국 고혈압의 날을 맞아 연변조의병원에서는 주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병원 심혈관내과 의무 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고혈압 위험 평가, 심내혈관 건강 자문, 규범적인 약물 사용 지도 등 여러 가지 편민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해 고혈압의 발병 기제와 위험 요인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혈압의 비정상적인 파동이 심장, 뇌, 신장 및 전신 혈관에 초래하는 지속적인 손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또 고혈압이 뇌졸중, 심부전, 신장기능 저하 등 엄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깊이 설명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혈압을 검사하고 과학적으로 질병을 예방 통제하는 의식을 증강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고혈압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조기 치료 핵심 지식을 보급해 그들의 만성질병 자아관리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병원에서는 대중들이 과학적이고 건강한 리념을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혈압을 관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심내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조력했습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일부터 국내 항로 연휴 부가료가 인상이 됩니다. 800km 초과 항공 구간은 9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20원 오르고 800km 이하 항공 구간은 5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10원 오릅니다.
1: 올 5월부터 6월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수기 주중 열차표 구매 우대 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중국 국가철도 집단에서는 이 혜민 조치를 1층 최적화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올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자가 표시된 열차편 기차표를 구매할 경우 할인에 할인 가격 우대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대 시간 범위를 1층 확대해 더는 주중 시간대로 제한하지 않으며 관련 우대표는 10월 4일부터 육속 발매됩니다.
0: 연변주 2026년 하반기 사회수험생 대상 표준어 수준시험 신청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시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며 정문이 차면 신청을 마감합니다. 수험생은 국가표준어 수준시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 예비 신청을 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 접수하지 않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서태문이었습니다.
2: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3: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3: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2: 연변 대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3: 연변 대지에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5: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3: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5: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3: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본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제로 소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이 처방을 들어보게 다음에 여러분들이 탐복하지 않을 정도로서 우수한 처방을 얻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몽속통, 몽약을 얻어 있는데 신경이거나 노경이거나 그러니까 심장이 뇌에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빨리 풀어줘서 빨리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몽속통 이 제품과 더불어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198원인데요. 한 가게 안에는 모두 완약에 속합니다. 우왕상 치왕 같은 그만한 그런데 6알이 들어있는데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 공복에 복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 힘이 얼마나 세고 약 효과가 얼마나 우수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데 공복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는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40각을 싸면 3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시도해보시면 여러분들을 말릴 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또 1,000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한 가게 가격은 뭐 기본으로서 100원도 되지 않는 한 9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몽속통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노화로 인해가지고 죽상경화와 더불어서 동맥경화와 더불어서 지금 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생활을 자립하기 힘들어지고 마지막에 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눈병은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시력이 떨어지던 데로부터 시작해서 결코 마지막에 가서는 실명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며 실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안과 질병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걸 속으로부터 겉으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제품에 속합니다. 한 가게 598원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가게 1,000원을 빼주게 되면 지금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5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회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제 장수로방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어떠세요?
2: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이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1: 예.
2: 그래서 가슴을 후두거두거리고, 예. 그래서 잘 때면 그래서 언제나 꿈끼고, 식은땀 흘리고, 예. 그리고 추위를 세게 탔습니다.
1: 기혈 원기 부족입니다. 예.
2: 예, 발이암 실해가지고, 예. 그냥 이 이불 밑에서도 양말을 신고.
1: 아, 기혈 부족, 원기 부족. 이게 구범 예, 폐위엔 해주는 역,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0: 저는 제법입니다. 예.
1: 그래서 이 약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오는 감기는 다 한다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특히 환계절에 예, 들어서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틀에 한 번씩 감기에 걸려 감기약 먹는다. 감기약은 개개 신경 억제제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게 아닌데 방법 없어 하는 수단이죠. 이 예, 제품 자체를 때문에 됩니다.
1: 예, 지 그렇게 좀 이틀에 한 번씩 감기약을 먹었다 말이죠.
0: 아, 그렇죠.
1: 예. 그때는 예, 이로 그게
0: 그때는 이렇죠.
1: 억지를
0: 예, 하루 지나면 또 걸리죠.
1: 여러분 같아도 또 이틀 살 지나면 또 그렇고 예, 감기 증상처럼 그 향이 있었다 말입니다.
0: 예.
1: 예, 크게 뭐 기침도 없고 열도 아예 나고 그래서 이 내 감각이 그저 감기 딱 그저 그런 증상이
0: 감기 증상이죠. 딱.
1: 예, 그래서 면역이 자꾸 약하다 해서 면역에 대한 건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0: 예.
1: 예, 경기, 그, 면역에 대한 건 먹어도 그때 보이지. 또 무슨, 얼마 안 되면 또 거기 구도렴이 돼서 또 감기증상 나타나고.
0: 처방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다. 처방 가운데서는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라방 이 제품 자체가 꾸범 배회해 해주는 역할은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돋아줘야 되지 그러지 않고 한 모퉁이 두 모퉁이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예.
1: 그래 예, 제일 힘든 거는 예, 제가 잠을 못 자는 게 힘들었단 말입니다.
0: 예.
1: 그래서 가슴이 더부르고 감에 밥맛이 없고 예, 잠을 여러 해를 다 못 자고
0: 그게 있겠다. 큰 문제입니다.
1: 예, 영 힘듭니다. 예.
0: 여기 원지가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면에 대해서는 처방 가운데 원지가 들어가야 되지 단순하게 원지 싸다 먹으면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처방 가운데서 병용 상태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수면이 해결받는 이런 그 처방을 써야 되는데 이게 원지란 성분이 이 처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면제는 일단 딱 끊을 수 있습니다.
1: 예, 그래 이거 먹으면서 지금 이 제 잠을 잘 잔다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1: 발이라면 이 이게 온기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0: 아, 혈액 순환이 끝까지 잘 되는.
1: 예, 다른 때 같으면 이 또 막 감기 걸려서 뭐 땡디하고 또 난리 하겠는데 올가스레도 이게 감기 이렇게 아이 걸렸다 말입니다.
0: 그럼요.
1: 예, 자관 밥 마시고, 예, 잠을 잘 자고, 발이 뜨뜻하니까 영 좋습니다, 이 몸이.
0: 그래야 되죠.
1: 그리고 예, 예, 예. 소변도 자꾸, 밤에 뭐, 예, 자꾸 소변 볼라 들락날락 했는데, 극상해도 한 두 번 그거 밤에 나간단 말입니다. 소변 본단 말입니다.
0: 콤파츠 든든해지는 게 이 제품 자체가 제일 근본은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는 게 이럽니다.
1: 그래, 하루에 또 한 번 먹지요.
0: 아, 그렇죠. 이렇게 예, 우수한 제품이 드문데.
1: 예. 예. 그래서 이 예, 활동도 좋지 해가지고 이야기 조금 있긴 했는데 어쨌든 어차피 이거 계속 먹을 바 하고는 좀 더 배달받아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 전화했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죠. 예, 됩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이번에 우대 활동에서 오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로방은 40각을 싸면 한 각을 열쇠를 복용하니까 예. 그래 40각 싸면 30각을 주고 전원 빼줍니다.
1: 전원은.
0: 예. 예, 예. 501-7766에 예. 전화 넣으세요.
1: 예, 수고하세요.
0: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근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원기 부족으로서 근본이 많이 허약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꾸범 폐회해내주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 장수로방에 속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남편이 막 석탄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이 심장이 수사를 몇 년 전에 넣었는데 또다시 가슴이 겨우 숨이 차는데 이 아스네 위에 가슴이 겨우지 않고 숨이 차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3: 예, 떠나서 산이 와서 걷는다는 게 왔다 갔다 하면 다른 먹을 땅에서 용살거리 댕기고 있고 이 밥술 든다는 게 다 자꾸 딸다 떨궜습니다. 발을 부들부들 떨고
0: 예.
3: 지금 이 증상이 이렇어요. 밥술도 잘 뜨고 발을 아예 뜹니다.
0: 아,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혈압이 높은 게 선생님 증상이 되고 하품싹 하던 게 또 하품 많이 합니다.
0: 심장 공능이 좋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충분하게 혈액 가운데 산소가 보충될 수 있는 이런 폐 경락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심장 경락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여기 인공 사양이라든지 사양이 들어가게 되면 붕을 막아줍니다. 치명이라든지.

0: 진주라든지 그리고 인공우황이라든지 물소뿐인 농축뿐 다른 데 다 없는 이런 특수한 약재가 29가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 후유증, 중풍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그리고 심근, 노공, 여기에 해결해 주는 데는 이런 제품 같은 게 많지 않을 겁니다.
1: 예, 겨우에 이 잘들의 병원에 감사한 게 이 그 뭡니까 동맥경화 설치 없던 것 때문에 정말 좋아졌어요.
0: 아, 점차 이걸 1년, 2년 견제할 수 있으면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험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그런 게 풀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예, 이게 선생님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0: 아, 잘 쓰게 하시는 게 기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1: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 있는 게 양로원에 있단 말입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이 중풍이 왔다
0: 말. 아, 양현에 있으면 대단히 중시해야 됩니다. 예, 예. 예.
3: 이 몽소통을 이렇게 복용했다 말입니다.
0: 아, 중풍 후유증인데 몽소통 복용하셨다.
3: 네. 예. 그리고 그런 뭔가 이거 복용했는데, 이거 복용한 다음에 이 심장이 용 좋아졌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이 머리도 예, 그런 아주 이렇게 좋아지고.
0: 예.
3: 예. 막 아프고 그랬던 게 막 어림치 나서 자꾸만 이렇게 어떤 때는 때로 쓰러졌다 말입니다.
0: 아, 네, 두 번, 세 번 쓰러질라부터면 안 됩니다. 절대 한 번 쓰러져서 두 번째, 세 번째 없게 돼야 되는데 이 제품이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3: 예. 네. 네. 그리고 이 몽소통 이렇게 사서 복용한 다음에 그렇게 어지름치 나는 게 많이 낫답니다.
0: 그렇죠.
3: 예, 네, 그 밤에 잠이 안 오던 게 잠이 잘 오고.
0: 그렇죠.
3: 예. 네. 네. 그리고 이 뭔가 심장도 좋아지고 예, 특히 제일 좋은 거는 이 뭔가 잠이 안 오던 게 잠이 잘 오고 예,
0: 예.
3: 머리가 이렇게 막 그런 어지럽고 그렇던 게 많이 좋아졌답니다.
0: 예, 그렇죠. 잠을 잘 통하게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충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모든 그 경락이 잘 수통되고 모든 세포대사가 정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공사양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실험 넣고 쓰면 됩니다.
3: 그래 어찌도 좋은지 이번에 또 배달 받겠답니다. 많이 사겠답니다.
0: 그 네. 이제 들어보니까 하나는 양로원에 계시고 다른 네, 하나는 이미 중부에 한 네. 번까지 왔다 갔기 때문에 이게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성분으로는 29가지가 다른 데서 없는 특수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양로원에 들어가서 자아관리만 하게 되면 네. 거기서 모든 거 뭐 갖춰주고 자게 해주고 하는데 내 몸이 받아만 주면 되는 건데 몸이 받아주는 방법 가운데서는 몽석통, 심장 내혈관을 관리하는 데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이 제품은 길게 복용하라 하세요. 예.
3: 예.
0: 아, 건강 기원입니다.
3: 고맙습니다.
0: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주사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심장이 나빠서 몽소통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심장이 나빠서 그 병원에서 몇 년 전에 주사를 두 개 넣었댔습니다.
0: 아, 예.
4: 두 개 넣었는데도 몇 년 지나니까 또 다시 가슴이 죽을
0: 수 그렇죠. 예, 예.
4: 아, 그래서 지금 몽소통을 쓰니까 예. 아, 그런 조사에 없어졌습니다.
0: 예.
4: 이 쓰기 전에는 밖에 나가서 방을 들이다가 핫바 따고 나기 전 바빴습니다. 다리에 찜맥이 없는 데도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0: 예.
4: 그래, 이거 무슨 돈 쓰니까, 아, 이런 다리에 맥이 오고,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0: 예.
4: 우리 집에 지청에 올라올 때는 이전에는 한 서너 번 썼다 올라왔는데, 이 무슨 돈 쓴 다음에 지금은 단숨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예.
4: 무슨 또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또 싸서 쓰라고 그랬다.
0: 아, 이 몽석통은 장의설법에서 백맥병이라는 것은 주약의 혈관 관리, 심장, 뇌혈관 관리에서는 특수한 대뇌의 그 노건 같은 거 풀어주는 데는 결국 당뇨병 같은 거 해결해주고 파킨슨 질병 같은 거 해결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결국 여기 협일오소라는 것은 장, 몽의설법인데 이건 주약에 관절이 불편한 걸 해결해주고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 해결해주는 데는 특히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낸다는 협일오소하고 그리고 여기에 백맥병이라.

0: 이걸 해결해 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장수로 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 처방 자체가 장수의 비밀을 여기에다 담아놨습니다. 장수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28가지 진기중약제로 조합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기본 장수를 보증하자며 콤팥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오장을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약재가 28가지가 들어갔는데 특히 콤팥을 가강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약재를 놓고 말하게 되면 부선총양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여기 구변이라는, 구라는 것은 개구자입니다. 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해도 해구변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물개 그 변이라 하는 건데 어떻게 말하면 콤파치라고 이렇게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구변을 중심으로 해서 바지텐이라든지 우술이라든지 록각교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선종양 해주는 데서는 아주 그 보통 효과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콤팥은 오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아무리 우쭐한다 할지라도 심장은 콤팥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인체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은 몽땅 1분의 2군 능량이 혈액이 심장의 혈액이 콤팥에 들어가서 뇌가 됩니다. 그래서 뇌가 되는 과정은 좋은 피와 거기에 독성물질과 노폐물을 분리해서는 콤팥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분리해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거기에 노폐물하고 독성물질과 그것이 분리돼서 뇌도를 통해 방광을 통해서 체에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래서 지금 부선종양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여성들은 콤팥이 함으로 인해서 요실금, 담백뇨, 혈뇨 그리고 쪽하면 뭐 콤팥이 염증이 생겨갖고 힘든 분들 그거 남성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유정이 생기거나 양기가 생기거나 그리고 콤팥이 함으로 인해서 골격통이 생기고 소변 차수가 작고 귀가 슬들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걸 해결해주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명서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눈이.
0: 명서방은 뭐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이 눈에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백내장이 와서 당뇨 있으면 백내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0: 아, 당뇨병은 쉽게 다른 사람 비해서 쉽게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4: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라는 거 아야고 이 명서방 지금 썼는데 야영 효과 좋습니다.
0: 아, 수술 안 하고도 백내장인데 효과 좋다 그렇죠?
4: 네, 예, 예. 부어든게도 좀 맑아지는 것 같은데
0: 많이 벗겨진다 그렇죠?
4: 네, 예, 예. 그다음에 쏙쏙 찍어버리면 어떤 데는 이 안압이 올라간 눈이 기타

0: 야, 봤는데 그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1: 그렇죠. 그래, 그게 그러니까 농내장 증상입니다.
0: 눈물도 자꾸 나고 눈곱도 나고 그것도 그 눈이 염치지 그래 맨날 술은 들고 있어야 돼.
1: 눈에 염증 있습니다. 염증 해결하지 않으면 역시 시력이 떨어지다 큰일 납니다. 실명합니다.
0: 예. 영 깨끗한다. 영 눈이 영 막아지니까.
1: 그렇죠.
0: 정신한다. 예. 눈이 막아지니까 정신한다. 예.
1: 바로 그렇죠.
0: 예. 그래, 선생님, 내 이거 오늘이 15가락 배달받아 그냥 쓰자, 그랬다.
1: 명서방은 15가락에 15가락 저는 뺏습니다. 이번 우대할 때 다시는 두 번 있기,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은 건데, 저는 뺏어는 우대할 땅 거지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에 대해서는 기본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병이라는 것은 보통 갱년기 전후로 인해 가지고 4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많은 분들이 범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잔토이란 매미 껍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찔레라든지 그리고 여기 천하분이라든지 국화라든지 황내, 황극 이런 시호해전의 성분과 더불어서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눈은 피를 얻어야만이 눈을 볼 수 있다. 무, 더세얼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기란 성분 자체가 눈의 정상적인 혈액 공급을 눈의 모세 혈관까지 혈액이 수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이러면서 종합적으로서 여러 가지 백내장 보약해 보입니다. 농내장 안압이 높아지면서 머리가 터지는 것처럼 아플 수 있는가 하면 쉽게 실명으로 가는 안과 질병 몇 가지 가운데서 농내장이 주요한 안과 질병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황반변성, 심형막 색소변성, 당망증 이 네 가지는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제때 관리하지 않는다면 시력이 떨어지는데 나이 들으니까 자연적으로 시력이 떨어질 거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떨어지다 실명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백내장이 보약해 보이던 게 부서지더라. 안압이 높아서 안통이 느껴지고 머리까지 아파지던 게 지금 머리가 아프지 않다. 결국 물체가 두 개로 배우거나 혹은 또 비뚤게 보이거나 이거는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황반변성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해서 특히 심형막 색소변성 같은 것은 시신경이 위축하는 질병입니다. 이건 뭐 시작이 벌써 실명을 기초한 이런 그 안과 질병에 속하는데 이거는 서의적으로는 방법이 제로입니다. 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중의적으로서 시신경이 위축하는 걸 그가 막아주는 이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실명을 피하고 광명을 찾게 되는 우수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무지개 동산과 허수아비의 령몰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소필 무지개 동산. 세상에는 수많은 동산이 있다. 화려한 꽃들이 만발한 관광지의 정원,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동산, 나무가 우거진 숲속 동산 등 각자의 모습과 의미를 품고 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장 소중한 동산은 화려한 꾸밈이 없고 평범한 일상 연기가 가득한 무지개 동산이다. 이곳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내 삶의 희망과 위로를 담은 마음의 터전이기도 하다. 비가 지나고 하늘에 떠오르는 무지개처럼 힘들고 어두운 날을 지나면 언제나 따뜻한 빛이 찾아온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공간이다. 무지개 동산은 어릴 적 할머니 댁 마당에서 시작됐다. 시골 마을의 작은 마당은 화려한 조경이 전혀 없었다. 흙바닥이 대부분이고 할머니가 심은 채소들과 작은 꽃들이 어지럽게 피어있는 평범한 공간이었다. 여름이면 소나기가 자주 내렸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면 나는 마당 한쪽 처마 밑에 서서 비를 바라보곤 했다. 잠시 후 비가 그치고 흐렸던 하늘이 맑아지면 언제나 마당 너머 산릉선 사이에 무지개가 떠올랐다. 일곱 가지 색깔이 부드럽게 어우러진 무지개는 회색빛이었던 마당을 순식간에 화사하게 물들였다. 그때 나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 마당에 무지개가 자주 뜨니까 우리 마당은 무지개 동산이에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래, 우리 손녀가 보는 세상은 언제나 무지개처럼 이쁘니까 이것이 바로 무지개 동산이지.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듯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단다. 어릴 적에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 단순히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가 예뻐서 우리 마당을 무지개 동산이라고 불렀을 뿐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할머니의 말이 가진 깊은 위로와 지혜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무지개 동산은 사계절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를 맞아준다. 봄이 되면 마당의 흙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추위를 이겨낸 풀잎들이 연한 초록빛을 띠고 작은 민들레와 제비꽃이 바닥에 흩어져 핀다. 비가 내린 뒤에 봄의 무지개는 특히나 맑고 선명하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의 변화. 비와 무지개가 함께 어우러지며 새 시작의 희망을 선사한다. 나는 봄의 무지개 동산에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삶의 진리를 배웠다. 아무리 오랜 추위와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새 생명이 피어나고 빛이 찾아오는 것이다. 여름의 무지개 동산은 생기로 가득하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도 소나기가 내리면 더위가 싹 가셔지고 공기는 맑고 상쾌해진다. 비가 그친 뒤에 떠오르는 무지개는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더욱 선명한 색을 자랑한다. 급하지 않고 부드럽게 내린다. 가을비가 그치고 난 뒤 무지개는 색이 부드럽고 은은하여 깊은 여운을 남긴다. 마당의 나무들은 점차 단풍이 들고 노란색과 붉은색 잎들이 흙바닥에 떨어져서 부드러운 카펫을 만든다. 수확의 계절답게 할머니가 심은 호박과 고추가 알차게 열려 마당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인다. 가을의 무지개 동산은 풍요로움과 여유를 선사한다. 삶이 바쁘고 급하게 흘러가지만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보면 소중한 결실과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겨울의 무지개 동산은 조용하고 고요하다. 좋은 겨울엔 비보다 눈이 자주 내려 마당이 하얗게 덮여 쌓인다. 겨울에는 무지개를 보기 쉽지 않지만 가끔 차가운 비가 내리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 희미한 무지개가 떠오른다. 하얀 눈바둘이 펼쳐진 무지개는 더욱 희귀하고 아름답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차가운 계절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겨울의 무지개 동산은 인내와 기다림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힘들고 고독한 시간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제나 빛과 희망이 찾아온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월이 흘러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바쁜 일상, 치열한 경쟁,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든 날들이 많아졌다. 도시의 높은 빌딩 숲속에서는 넓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고 비가 내려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날이 드물다. 마음이 답답하고 지칠 때마다 나는 언제나 어릴 적의 무지개 동산을 떠올린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 또 비 온 뒤에 떠오르는 선명한 무지개가 마음속에 펼쳐지며 지친 마음을 위로해준다. 이제 나는 무지개 동산을 단순한 고향마당이 아닌 마음의 정원으로 간직하고 있다. 삶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 상처받고 외로울 때마다

마음속 무지개 동산이 들어간다. 힘든 상황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다. 비가 내리는 동안은 세상이 어둡고 흐릿하게 보이지만 비는 언젠가 그치고 반드시 무지개가 찾아온다. 내가 겪는 고난과 시련도 잠시의 비일 뿐. 이 시간을 잘 견디면 더욱 성장하고 단단한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룬다. 빨강, 조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각 색깔은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어우러져야 완벽한 무지개가 된다. 삶도 마찬가지이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 슬프고 힘든 순간, 평온하고 여유로운 순간, 긴장하고 바쁜 순간 등 다양한 경험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완전한 인생을 만든다. 행복한 순간만 가득한 삶은 단조롭고 깊이가 없고 힘든 경험이 있기에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요즘 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무지개를 찾으려 노력한다. 힘든 일이 있은 뒤 찾아오는 작은 행복, 지인의 따뜻한 위로,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바로 내 삶의 작은 무지개이다. 큰 무지개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일상 곳곳이 숨어있는 작은 빛과 행복들이 모여서 내 삶의 무지개 동산을 만들고 있다. 무지개 동산은 나에게 영원한 희망의 터전이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힘들어도 내 마음속 무지개 동산은 언제나 따뜻하고 빛나고 있다. 비가 반드시 그치고 무지개가 뜨듯이 어떤 어려움도 끝이 있고 언제나 희망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게 해준다. 평범한 시골 마당에서 시작된 작은 동산이 지금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감싸주는 거대한 위로와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나는 마음속 무지개 동산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 힘든 날엔 무지개를 떠올리며 인내하고 행복한 날에는 그 빛을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색깔의 삶의 경험을 품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 것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무지개 동산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것이다. 각자의 추억과 희망, 위로가 담긴 소중한 공간,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 온 뒤 무지개처럼 모든 고난을 딛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지개 동산이 가진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수필 허수아비의 령혼 들판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허수아비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묵묵한 삶의 깊이를 느낀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집더미 인형은 눈도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며 늘 한자리에 가만히 서서 바람과 비, 햇살을 온몸으로 맞는다. 보는 사람에 따라 허수아비는 무생물에 불과하고 텅 빈 꼽대기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 들판의 허수아비를 지켜보며 그 조용한 몸속에 따뜻하고 단단한 허수아비의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됐다. 세상의 소란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삶의 태도이자 말없이 세상을 품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어릴 적 시골 고향 마을에는 넓은 벼밭이 펼쳐져 있었다. 가을이 다가오면 벼이삭이 통통하게 여물기 시작하고 참새들이 떼를 지어 들판에 내려앉아 꼭지를 쪼아먹곤 했다. 그때마다 농부 아저씨들은 들판 곳곳에 허수아비를 세웠다. 지푸로 몸을 만들고 낡은 옷을 입히고 헝클어진 볕머리를 얹은 허수아비는 멀리서 보면 마치 사람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어린 날인 밭길을 지나며 허수아비를 볼 때마다 이상한 호기심을 느꼈다. 밤이 되면 혼자서 무섭지 않을까? 바람이 불면 외롭지 않을까? 비가 내리면 추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가을밤 들판이 홀로 남은 허수아비를 보러 간 적이 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판을 비추고 가을바람이 진몸을 스치는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주변엔 개구리 울음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가득했고 허수아비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듯 고개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조용한 모습에서 나는 외로움이 아니라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다. 허수아비는 두려움도 외로움도 느끼지 않는 듯 오직 들판의 곡식과 푸른 자연을 지키는 일에만 온몸을 쏟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에게 용안이 없다고 단정한다. 눈에 보이는 행동과 표정이 없으면 살아낸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묵묵한 헌신, 변하지 않는 의지, 소중한 것을 지키는 마음이 바로 영혼의 진짜 모습이다. 허수아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킨다. 잠새를 쫓고 들판의 평화를 지키며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곡식을 지켜내는 그 모습 속에 진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 허수아비의 영혼은 변함없는 지킴의 마음이다.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허수아비는 단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들판을 지키고 여름엔 뜨거운 햇볕과 폭우를 맞으며 푸른 결을 지키고 가을엔 여문 곡식을 지키며 풍요의 계절을 지켜주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과 눈을 맞으며 텅 빈 들판을 홀로 지킨다. 계절마다 들판의 모습은 바뀌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허수아비의 자세와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다. 여름 한낮의 뜨거운 태양은 들판을 뜨겁게 달군다. 땅은 뜨겁게 데워지고 풀잎들은 지쳐 축 늘어지지만 허수아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는다. 낡은 옷은 땀과 먼지로 얼룩지고 진몸은 햇볕에 바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굵은 빗방울이 온몸을 두드린다. 짙은 피를 먹고 무거워지고 옷은 흠뻑 젖지만 허수아비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바람이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이 세상에는 눈에 잘 띄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다. 늘 같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남을 위해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들, 작은 책임에도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모두 들판의 허수아비와 닮아있다. 그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큰 칭찬을 받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낸다. 허수아비의 영혼인 바로 이런 평범하고도 위대한 삶의 사세를 담고 있다. 허수아비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한다. 칭찬과 인정,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며 때로는 욕심에 휩쓸려 마음이 흔들리곤 한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자신이 팔인 것 없이 오직 주기만 하는 삶을 산다. 들판을 지키는 일베는 아무런 바람도 아무런 욕심도 품지 않는다. 자신이 낡고 초라해져도 시간이 지나서 모습이 낡고 허물어져도 오직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가을이 깊어 들판의 곡식이 모두 수확되면 허수아비는 쓸쓸한 모습으로 홀로 남는다. 푸른 변은 사라지고 들판은 텅 비며 찾아오는 새들도 줄어든다. 농부들은 바쁜 수확일을 마치고 들판을 떠나고 허수아비는 홀로 가을 바람을 맞는다. 그때 허수아비는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지만 나는 그 모습에서 진한 여유와 성숙을 느낀다. 모든 결실을 남들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이 바로 허수아비의 영혼이다. 시간이 지나 겨울이 오면 허수아비는 더욱 초라해진다. 눈이 내려 온몸이 하얗게 덮이고 바람에 집가루가 흩어지며 점차 본래 모습을 잃어간다. 옷은 헤어지고 모습은 낡고 허물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들판 한가운데 서 있다. 봄이 다시 찾아와 새 생명이 피어나면 사람들은 새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고 낡은 허수아비는 들판에서 사라진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허수아비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들판을 지켰다. 우리의 삶도 허수아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살아간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을 묵묵히 해야 하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을 홀로 견뎌야 할 때도 있다.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마음을 꺾을 필요가 없다. 허수아비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진심 어린 헌신과 변함없는 의지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낸다.

나는 가끔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고향 들판의 허수아비를 떠올린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가며 성과와 결과만을 추구할 때 허수아비의 조용한 모습은 나에게 큰 위로를 준다. 느리지만 꾸준하고 조용하지만 단단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된다. 허수아비의 용어는 조용한 강남이다. 소리치지 않아도 존재의 가치가 분명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의 깊이가 깊으며 흔들리지 않은 의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힘이다. 세상은 늘 화려하고 큰 것만을 찬양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평범하고 조용한 헌신들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함을 지키고 작은 책임에도 진심을 다하며 남을 위해 조용히 힘을 보탤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허수아비가 가진 소중한 영혼이다. 이제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살지만 마음속엔 언제나 들판이 허수아비가 서 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의 가치를 의심할 때마다 허수아비의 묵묵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나 또한 나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다하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고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허수아비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 욕심과 소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힘,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의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바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실한 내면의 힘, 빠른 성장보다 꾸준한 지킴이 더 소중한 가치임을 허수아비는 조용히 알려준다. 들판이 허수아비는 말은 없지만 가장 큰 삶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세상의 모든 조용한 현실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영혼의 빛이 세상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앞으로도 허수아비의 영혼을 간직하며 묵묵하고 성실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것이다.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빛내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장략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바액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들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지금 우리 활동 어제부터 지금 시작해서 4일 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내일 거지죠. 예, 이번 우리 활동 아주 이게 독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을 맞이하면서 했던 특별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이 우리 활동이 제일 큰 우리 활동입니다. 예, 이때까지 약을 소개해드리면서 예, 이런 기회를 놓치기만 하면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이번 특별 우리 활동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약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500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500원을 빼드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우리 활동 기간 내일까지만 장약 심내방 번약 한 곽을 더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110일 좌우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 외에 독일 기술로 된 남이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리죠.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작용이 독특합니다. 예, 살균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은 수면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1610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리게 됩니다. 예.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 곽이 100알씩 포장되어 온 후로 한 번도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17곽을 사신다 할 때 이번 우리 활동에서 7개월을 드시고도 20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남이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이게가 현금 4752원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예, 빼드린다는 게 그 외에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

0: 심리방 번약 6곽을 증송해드립니다. 예, 장약 심리방을 지금 소개해드리면서 아, 그 백알씨 포상대 온 후로 한 번도 장약 심리방 번약 6곽을 증송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5개월 드시고도 11좌우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 독일 기술로 된 락타털 잎을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예, 동린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아, 그 한 통이 900g짜리입니다. 예. 이런 900g짜리 단백질분 한 통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에, 이번 우리 활동 아주 특수한데 잘 그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량 신유방 약을 먹는 한자입니다.
0: 예.
2: 예, 난 이 약을 먹고 너무 효과 잘 봤어요. 예. 자꾸 자랑하기 싫습니다.
0: 하하, 그렇죠. 예.
2: 예, 난 예. 4년 전부터 이 약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내 아프던 증상이 싹 사라지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런 효과를 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2: 예, 어릴 때부터 심장 나빠가지고 오래 못 산다던 게 그래서 가슴이 후두둑 하고 떨기면서 그래. 어쨌든 아, 이 가슴에서 노장까지 뚝 떨어지면 어쨌든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0: 그렇죠. 예, 심장병이 예, 그렇습니다.
2: 예, 그리고 예, 밤에 잘 때도 예, 그, 이불을 근본상 이 가슴 원래 못 놓고 이게 내리 걷어야 자지 못 잤습니다.
0: 예.
2: 놀려는 것 같아서.
0: 예.
2: 예, 기력을 자다가도 얼리숨 올라와서 그래서 내 대포식을 얻었다 누웠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한 번에 방송 듣고 어쩌든 내 증상이 맞는 것 같아서 내 이약을 선택했었는데 야 지금까지 그런 증상이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0: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2: 예, 내 이약을 먹고 예, 살아나가지고 지금 어찌 좋은지만 모르겠습니다.
0: 이 약을 드시고 생명에서 지금 그 위급 이 생명 위급받은 분들도 이 지금 이 약을 드시고 이 그거 지금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출혈이라미 이래 온 이런 분들 보면은 그래서 정말 급하게 병원에 가지 않으면은 못 산다 말입니다. 예.
2: 그러기
0: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을 전문 치료를 하고 그 심장병 여러 가지 심장병을 치료를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모른다.
2: 글쎄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의 심장이란 게 발동기가 한 가지인데
0: 맞습니다. 발동기.
2: 예, 발동기지요. 그 예. 발동기 성을 주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게. 예.
2: 생기 지금 내 심장 좋아가지고 아이 어찌나 좋은데 뭐 기분이 만나 좋고 예 활동하고 댕긴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2: 근데 이게 소장약이 되고 있더니 다리가 그렇게 많이 써도 효과 없을 때다.
0: 아, 예.
2: 이게 이하고 내가 무슨 먹다 마저도 며칠 아이 뭐가 인차 그때 가슴 두근거린 게 이렇고 인차 얼까 보던 게 이 짝증상도 다 없어지고 그렇지 않고
0: 예.
2: 그래 내가 제차 또 후에 또 쐈습니다. 나도 예. 두 번 쐈습니다.
0: 그렇지.
2: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어쨌든 쐈는데 후에 또 싸고 예. 그래 나왔으니까 또 내 우연감에 작년에 놓고 입었는데 어쨌든 여기 내 딱 서장이니까 딱 믿음이 있어서 우연감 대주시겠다 우연감도야 어쨌든 80인데 매일 살롱 터타고 야, 봄부터, 작년 겨울부터 어딘가, 12월
0: 8일. 예, 그니까, 회복이 얼마 잘 됐습니까?
2: 예. 예. 어떤 1년 거의 되는데 매일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0: 하하하하, 좋은 일입니다, 그.
2: 예, 예. 좋은 아머니,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녹고요, 모두 오리오리하고 좀 그런데.
0: 그렇죠, 예.
2: 기억력도 좋고, 맥도 말다고 매일 출근할까, 예. 아니, 동료셔도 모두, 뭐, 조용 가면 무슨 걸 대도 쉽길래 저렇게. 건강하고 매일 활동 매일 저렇게 댕기는 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못해
0: 예.
2: 예 뭐가 이겁니다 예. 아 이거 내 서장약 심형이 장래 심형약이라는 거 내 먹고 좋을까 유용감 대드신 게 이렇게 좋다고 말하거나 예 모두 자기네도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내 몇 사람 소개를 했죠 그 뭡니까
0: 맞습니다 여러. 예 여러분 소개를 했습니다
2: 예 한쪽 놓친도 부위 맞아서 아니 장래 아니 올 봄에 2월달에 맞았는데 아유 처음에 나올 때는 날개를 이제 펴고 댕기며 저도 하자고 집사하고 그럴 땐데 이해하고 예, 소개를 한 다음에도 그걸 모일까 차 나서서
0: 예.
2: 그런 거리도 온전하고 주먹을 꽉 못 찌든 것도 몇술 먹을까 무슨 주먹 찌게 되더라고 이래더라 맞습니다 아, 예. 우리가 예.

0: 그렇죠.
1: 그리고 예. 수조소도 못 빚고 주방일 못하고 연간 다 답했어요.
0: 손 놓고 부리지 못하는 게 어떻게 그게 일을 하겠습니까?
1: 예, 걔들 이해하고 뭐고 찾아서 나갔으니 지금 주방일 다 하지.
0: 예.
1: 수조소를 빚지. 자, 그지 남의 일 해주지 다만을 다 바른가?
0: 하하하하하. 예.
1: 아니, 네 완체지, 네 쉬어가요, 와. 내일에 한 조만 구해,
0: 담다. 아니.
1: 예, 완전 좀 효과를 받구나.
0: 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나무 속에.
1: 정차이야가, 응, 정차이야. 뭐 더 유용한다는 게지. 그래, 우리 그, 나 소개를 해준 사람들이, 아예 모두 나 칭찬한다.
0: 예, 약이 효과 좋지, 그모입니까? 그러니까, 예. 효과 나니까 칭찬하지.
1: 걔가 나를 좋은 약 선택을 당연히 소개해 줄까? 니응 머리 너대 허 너무 약해서
0: 그래 그래
1: 예예
0: 예.
1: 좋은 거 선택해 줄까 좋아서
0: 좋죠
1: 예예걔 나도 입에 하자 저까 싸는데 내 예. 친구도 하나 있는 게 잡아서 내게 싸기 돼서 내 소개를 먹긴 먹는데 지금 이 핫도 조가 더 싸겠다.
0: 다발성대 인색이 온 분들은 꼭 잡싸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241-7979번으로 저희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2: 안에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이 상약 신내방을 먹고 소리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3: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20여 년 동안이나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이 약을 먹고서, 예,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또 나중에는, 예, 몇 세월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예, 또 선생님이, 예, 다른 한 가지, 저, 뭔가, 록색 방법을, 예, 알려줬는데, 그거까지 쓰니까, 나, 예, 이 당약 신내방만 먹어도 예, 혈압조절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그렇죠.
3: 예, 저는 또 원래 관심병이 있어 예,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또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가 멘붕까지 와서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당기우면서 예, 눈이 부들부들 돼가지고 고생했는데 앞달 사후 이 약을 먹으니까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좋아집니다.
3: 예. 이 약은 이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자란 야생 약재들로 예, 이렇게 제조한 우수한 약이 돼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0: 하하 예.
3: 예,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서 예, 주자를 여치 못했습니다.
0: 네.
3: 지금 예, 이 당연 신내방만 쓰고 있는데 예, 아, 심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0: 그렇게 심장이 좋아집니다 원래.
3: 네, 그래 우리 둘은 예, 계속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약만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
0: 예, 그래도 좋죠. 예.
3: 네, 그리고 예.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예, 예. 어머니가 검사하니까 울증이랍니다.
0: 아.
3: 네, 이런 사람이 이 약을 먹어도 되겠는지 해가지고서리 이제 저 뭔가 우대 활동이 내일까지라 제구 뭔가.
0: 맞습니다. 딱 내일까지 예. 사흘을 그래. 연장했는데 어제부터.
3: 예, 선생님이 된다면은 예, 내 친구도 예, 배달 받아 쓰겠답니다.
0: 예, 이 울증이라는 게 신경성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러긴 이 울증 환자들 보면은. 항상 네. 정서가 절약돼 있고 예, 한숨을 네. 자주 쉬고 예, 아, 아. 그래 혼자 있기 좋아하고 어떤 일이나 흥치 없고 예, 네. 예, 가슴이 막 두근다거린다거나 또 족지 네. 많이 나고 예, 이런 네.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분들은 예, 이런 분들은 꼭 이 신경 치료를 꼭 해줘야 되죠 예,
3: 네.
0: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볼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아, 그 신경세포를 빨리 수복해줘서 또 그 신경전달도 제대로 되게 하고 예, 신경쇠약 증상도 치료해주기 때문에 이 울증 환자분들한테서 이제 금방 그 위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예, 증상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이 울증 환자들이 이제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 저 장약 심리방 볼 때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 쇠약 증상을 치료를 해주면서 아, 그 이 기억력이라미 돕고 그다음 또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그 약종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하소라든가 천궁이라든가 또 지룡이라든가 홍경천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신경 치료에 아주 좋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울증 치료를 받으려면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선생님,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0: 이 담약을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 예, 25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0: 2년사후 당약 10내방 먹고 있는데, 예, 약달다후 이약 먹으니까, 예,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된 게 알리댑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1: 예,
0: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0: 지금, 예, 지금은, 예, 당약 10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 나서 예,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밥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얼마
0: 그리고
1: 좋습니까?
0: 예, 그리고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대갱성이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간 것 같고 정신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이럽게 이롭습니다.
1: 예.
0: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바닥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약 쓰는
0: 예, 우리 집 두 사람은 예, 이 약만 먹으면서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예.
0: 우리는 예, 배달 받아왔는데 예, 또 예, 내 활동실에 다니는 친구가 예, 지금 전번에 한번 쌌는데 예, 그 집은 두 사람 먹다 보니까 예, 이제는 거의 다 먹는답니다. 그래서
1: 예. 예,
0: 그 사람은 예, 혈압이 둘 다 높지,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떨개배 있고, 예, 한 사람은 또 심장이요, 나쁘고, 예, 뇌경색도 오고, 그래서 이것을 먹고, 예, 효과 본 게, 효과 난 게 그렇게 팍 알긴답니다.
1: 그러면 해서 다 치료되는 이런 약이길래 그렇게 효과 좋은 게입니다.
0: 예, 그래서 예, 예 오늘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1: 예, 배달받으시려면, 예.
0: 예. 그래가지고 예, 우리 집 두 사람은 예, 전 딱 찍어놓고 예, 이 약만 먹으려 한단 말입니다.
1: 예, 그래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0: 예, 이젠 예, 전 딱 찍었습니다.
1: 아하,
0: 이 약이 이렇게
1: 좋죠,
0: 먹다
1: 예.
0: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확실하게 예, 이 약에 대한 긍정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잡겠다는 게 아닙니까? 예.
0: 예.
1: 예.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2: 안내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나.
1: 예.
3: 맞습니까?
1: 맞습니다.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저도 당약 10내방 먹고 있는데
1: 예.
3: 이거 약 선택 얼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옛날에 이거 쓰기 전에는 이렇게 아예 내병 치료한다는 거 검은 수치에 쓰여 있지 않은 약 쓰니까 아무런 효과 못 보고 구분기만 그렇고 돈만 날려보냈대는데
1: 예.
3: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개발받고 서로
1: 그게 중요합니다. 주치공능이 예. 딱 어떤 배의 치료되면은 그게 치료 내 병을 치료를 하려면 그 배의 거기 주치공능에 씌어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3: 진짜 써보니까 정말 그게
1: 예.
3: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확실한 효과 보지 뭔가
1: 그렇죠. 예. 원래
3: 예.
1: 그걸로
3: 정말 이 약을 써보면 예. 써본 사람이나 정말 이 약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습니다.
1: 예. 써본 사람 다 압니다. 이거
3: 예, 오랫동안 요만 먹는데 정말 어디나 다 좋아졌습니다. 중풍이 그렇게 와서 그래서 반신질 짓고 있던 것도 좋아졌지. 아이 거기에다 얼굴 마비에 오는도 하게 예, 그다음에 약이나 뭘 먹자면 이 아래 태고 또 얼굴 아이 먹자나 말하자나 해도 아이 얼굴이 뻣뻣하고 밥 먹기조차 삼키기 바빠서 여우 고생했는데 지금은 다 정상을 되고 볼까 너무나도 정말 이 약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그런 효과가 확실하다는 게 정말 긍정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이 약은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3: 고산지대의 그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약대가 몽땅 들어가 있지.
1: 그렇죠. 예.
3: 6,000은 5,400m라지.
1: 맞습니다.
3: 아이, 예, 연 소장에서 아예 네 가지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네 가지나 들어갔으니까 그 약에 대해서 오지다 말하겠어요.
1: 그렇죠. 예.
3: 그리고 이건 다 세계에서 정말 주목하는 약이지.
1: 예, 아이, 관심을 예. 가지고 있는 세계
3: 예.
1: 그 이 학 거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약인데.
3: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아마 쏘보니까 확실히 정말 이렇게 좋다는 게 그래서 정말 실감이 나겠고. 뭔가.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런 뭔가 세계상에서 제일 소인계 생물신경 활성화요
1: 예.
3: 생제 요수복제요.
1: 예.
3: 요런 약이 들어가서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서

0: 정확히 하니까 병에서 해탈될 수밖에 없겠구먼.
1: 아, 그렇죠.
0: 심장도 두자를 하라던 건 나는 지금 두자를 하고 이약 쪽에 지금 병원 모르고 살고 모든 검사 수치 정상이 되지.
1: 손님은 기혈 부족이 영심에 잼까 주요하게.
0: 맞습니다. 나는 네. 그래서 오는 덥고 아래는 차하고 해가지고 나는 양말 다비 신고 입을 써박에 들어가도 팔이 얼어들어서 막 팔을 딱 묶어서 붙이고 여다리에 딱 붙이고 그래서 그래고 누워두고서 지내 그랬대는데 지금은 발이 뚝스하고 얼마도 없겠어요.
1: 에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피라미 많이 보충해주니까.
0: 혈압이 병나던 게 지금 다 정상을 냈습니다.
1: 예.
0: 그 혈부족으로 이런 모든 중풍이라 나와야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약은 써볼까? 진짜 좋은 약 제가 선생님이 좋은 효과 나타낸다.
1: 예, 그렇죠.
0: 그런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 써보니까 정말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씹어 먹으니까 딱딱 병을 눌러놔서 대풍 다이고 있으면 5년 내내 지금 5년
1: 이 종약이라도 세 번 먹는 게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세 번씩 먹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 혈액 속이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세 번 가루에 딱딱 먹이는 게입니다.
0: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풍이나 심장병은 정말 생명을 아까운 병이지.
1: 그게 어느 맛이 중요한 병입니까?
0: 예, 그런 예. 거 아예 한두 번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이 세 번 먹까지 지금 재발이란 거 없고 반복이 없습니다. 이 양 써보면
1: 그렇죠.
0: 정말 특징이 그렇고 항상 맥이나고 머리 막은 게 특징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모두 예, 그래서 예, 이 머리 까시는 것처럼 아침에 먹어서 예, 그렇게 그래서 정식 그래서 바짝 난다 지금.
0: 예, 약이 예. 정말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내 정말 소개를 요로 있고 모두 효과가
1: 정말 예, 많이 소개했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정말 아예 부모마저 아예 당뇨로 정말 누구 이런 못나는 사람 아예 옷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침에 속이 한사나
1: 아니 예.
0: 그다음에 그 뭔가 간질배 해서 그런 한사들이나
1: 다 좋아지 잼까 지금
0: 모두 그도 정말 자기 안가에 이름도 모르고 자식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도 좋아지고 다 정말 이 이야기 얼마나 보면 이렇게 그래서 모두 이 정말 병에서 해탈되고 정말 이 약은 진짜 목숨 구하는 약입니다. 예, 예. 선생님
1: 예.
0: 나는 이번 활동에도 참여해서 쌌는데 이제 방송 들어볼까. 야 정말 맨발로 그런 뭡니까 사흘 연장한다니까.
1: 예, 어제부터 지금 딱 내일 예. 것입니다. 딱 내일
0: 우리
1: 것이.
0: 지금 친구 그 뭡니까 그 삼촌이가 이렇게 그런 뭡니까 관심병을 해 심장병을 해가지고 이 발이 다 붓겨서 만취소로 붓겨가지고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약 쓰고 지금 예, 그 붓긴 게 다 내리니까 너무 좋아서 이 활동에 참여 못해가지고 예.
1: 아
0: 어머니가 그 자식들 데서 늦어와가지고
1: 아,
0: 그래서 용 애써야 하더란 말
1: 맨발겜 잘 됐구나 무슨 예, 내릴
0: 예,
1: 것인데 딱 우리 할 때
0: 예. 그거 어떻게 내 전달하겠으니까 배달해 주세요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화, 네. 전화를 한번 하십시오. 2417979. 예.
0: 네,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네, 수고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12년간 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3: 약도, 이 약도 약도 많이 써봐도 별로 동안 약 못 먹어봤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수강약에 호감이 가면서
1: 예.
3: 먹어보고 싶단 말입니다.
1: 예.
3: 근데 지금 2년째 쓰고 있습니다.
1: 예.
3: 한 약을 달부터 효과 보기 시작하니까 선생님 또 지도하에서 약을, 혈압약을 감량하고 기간 누리고 또 다, 다른 독세, 빛도 발리는 거 결합에 썼더니. 약 달반부터 이제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은 안정됐습니다.
1: 아, 예.
3: 그래,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치료되는 게 알긴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동안 내게 세게 써서 머리 항상 흐리멍텅 안개 낀 것 같고, 소리 나고, 기억력이 없고 했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고안이 말 수가 없고, 상쾌한 기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기억력도 많이 돌아서고 있고, 소리 나던 것도, 어서는 지흥내나, 어서는
1: 그것도. 아, 좋죠, 예. 그럼, 예.
3: 응, 그리고 여실금이 있어서 항상 어서 어디 나가면 걱정돼가지고, 빈손부터 잡고 이랬는데, 지금 예, 사수가 많이 줄어들고, 양이 늘어나면서, 밤에도 한두 번 깨나면, 저희 해결되니까 예, 잠도 잘 오고 정말 나 이 선택 정말 제일 잘한 선택 같습니다.
1: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3: 예,
1: 쓴 사람이 부사합니다. 이야기 어떻게 좋다는 거.
3: 네, 나 쓴 거 보고서 자기도 같이 갔었어요. 이번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그럼 내 친구도 예, 심장이 주자로 두 번이나 하고.
1: 아, 예.
3: 주자. 당뇨 있고 또 위도 나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약이 있었습니다. 써봤는데 예. 효과 본다면 이게 전번에 뭔가 활동도

0: 정말 영 애수해 하더란 말입니다. 오후 4월 이런데 연장했던 거, 그러면 오늘 자기도 써겠다면서 남편과 같이 부부 잡수겠다면서 영 좋았습니다.
1: 아, 맨발 후대 활동 지금 땅 내일까지 이제 그뭡니까 또,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네,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내 계십시오.
1: 예, 지금 중풍이 와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은, 아, 기혈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를 조절해주면서 기도 보충해주고 혈도 보충해준다고 약과기 치료범위에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혈 보석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지요. 예, 예, 소홍화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중풍이 온 분들 보면은, 아, 그, 어혈이 깊숙이 박혀가지고, 아, 그런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예, 콜레스테롤이 지나다가, 아, 심장애와 막히게 되는데, 심장애와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머리에만 막힌다면 또 뇌경색을 또 유발하게 됩니다. 예, 이래서 인체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 어혈을 녹여서, 아, 밖으로 내보내주는데 아주 좋은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데, 천궁하고 당기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고 통증을 묻게 하죠. 예. 예. 그리고 소홍화하고 지룡이 배합이 또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경련이 나타나면서 많이 떤다거나 입을 떨고 또 사실을 막 떨고 도품을 개재재 흘리면서 또 떨고, 아, 가다붙는데 또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예. 예. 이렇게 그 심리혈관 질환을 아주 좋아지게 하려면은 간이 좋아져야 되는데, 간은 이 바람을 일구는데, 에, 그 바람을 일고 가지고 경련이 자꾸 일어나게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천궁, 우술하고 담남성, 아, 지룡이 강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간을 보양해주고 또 간이 해독작용을 잘해주면서, 예, 간을 보양해가지고 눈을 밝게 해주는 이런 작용도 한다. 예. 그리고 아, 바람을 읽어가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또 억제시켜주죠. 예. 아, 그리고 또, 예, 예, 우리 보면은 지금 해에 열꽃이 그 생기고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또 구강궤양이 생겨가지고 번져 불안해 하면서 쉽게 화를 내고 또 불안하고 정서 파동이 커가지고, 아, 또 어떤 분들은 초조해 하면서 수면 장애가 있어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쓰고 나서 이게 장약 심리방 안에 있는, 아, 담남성하고 지룡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심장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심장열을 내려주니까 또 예, 이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었죠. 예.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은, 아, 지금 다리 관절이 너무 아파서 고생했는데, 에, 우리 이 약을 지금 드시고 나서, 아, 다리 관절이 지금 좋아져가지고 층계를 오르고 내리는데 불편해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면이었습니다. 시네르지는 신질 생산력의 중요한 담체이자 우리주 산업 전환 승격과 녹색 저탄소 발전의 핵심 분야입니다. 올 들어 우리주에서는 우수한 에너지 자본 우세 입각해 국가 신에너지 산업 발전 정책에 유리한 기회를 다잡고 중대 청정에너지 대상을 견인으로 양수에너지 축적, 풍력 발전 등 중점 대상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녹색 저탄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여 연면 경제사회 고품질 지속 가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대 에너지 대상은 신형 전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에너지 안전 최저선을 다지는 핵심 버팀목입니다. 김일성 정부와 중국 남수 북조 집단 전략 합작 중점 대상인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 총 투자가 약 116억 1100만 원이고 설비 용량은 180만 킬로와트이며 단일 설비 용량이 30만 킬로와트인 양수 범프 수차 발전기 6대를 설치합니다. 발전소 첫 발전 기조의 공사 기간은 64개월이고 총 건설 공사 기간은 76개월입니다. 대상 건설 현장 기계 소리가 우렁차고 건설 열기가 뜨겁습니다. 일꾼들은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대상 핵심 공사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바삐 난관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남수 북조 활용에너지위원회사 공정건설부 주임 해영초입니다. 주간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발전소가 한 주일 내에 전력수요 변화에 따라서 발전량을 영원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신에너지의 하루 내 변동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날씨 변화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에도 대응할 수가 있어서 전력망의 회복력과 신뢰성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는 길림성 14호 중점 에너지 공사이자 동북 지역 첫 주간 조절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서 전성 에너지 배치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표준과 효율로 추진되고 있는 이 대상이 준공되면 전성 에너지 구조 전환과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에 강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해영초입니다. 이제 남수북조 활용에너지위원회사에서는 통풍동굴 굴착과 지보공사를 전력 추진하여 조속히 관통목표를 실현하고 주체공사 입찰과 설비 구매 사업을 다그쳐 2027년 초 지하발전소가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이 전조 에너지 안전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면 분산형 신에너지 대상을 녹색 저탄소 발전의 바탕색을 더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일 가택 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산하 자회사인 도나 택계신 에너지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4만 2,400kW 분산식 풍력발전 대상이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대상 도나시 홍석향과 한장향이 위치했고 총 투자는 2억 9천만 원이며 총 부지 면적은 근 1.9헥타르로 지난해 6월에 정식 착공한 길림성 신에너지 향촌진흥 공사 대상입니다. 대상의 총 설비 용량은 42.37MW이며 6.25MW 풍력발전기조 5대와 5.56MW 풍력발전기조 2대를 설치한 동시에 66kV 승합변전소와 운행관리 중심을 건설했습니다. 대상을 해마다 표준 석탄 약 3만 7천 톤을 절약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만 여톤, 이산화유황 배출량을 약 12.49톤, 질소산화물 배출량 약 11.45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석탄재와 연진 배출을 대폭 줄이고 용수를 절약을 하며 폐수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 보호 효과가 뚜렷합니다. 현재 대상은 전면 운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가택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동북회사 부총경리 사가리입니다.
1: 안정원.
0: 집단의 연간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7대 기조의 전용량 전력망 연결 발전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풍력 발전기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 상태에 있으며 연간 발전량은 약 1억 3천만 킬로와트입니다. 앞으로 관련 약정에 따라서 발전소 발전량으로 얻은 경

0: 수익을 현지 대중에게 기부할 것입니다. 청정에너지 산업군집 건설을 전방위적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우리 조에서는 청정에너지 다원화 경영 모식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배치는 화룡도나 완청 안도 연결 도문 등 여러 현시에 분포돼 다전 배치 전역 연동의 청정에너지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그중 화룡도나 완청 안도 4대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규모가 크고 견인력이 강하여 전주 녹색에너지 산업의 핵심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대 대상들의 전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착지하고 실시가 다그쳐짐에 따라서 우리조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1: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기 위해 훈춘 울란호투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건설 일꾼들은 시공 일선을 지키며 대상 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영사 작업 구간 시공 현장 각종 시공 장비와 대형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은 국가 14호 흥변 부민 변강 안전 공고의 관건적인 교통 공정입니다. 그중 영사 작업 구간은 총 길이가 13.2km로 남쪽 대두천에서 시작해 북쪽 맹령까지 이어지며 경신진과 반석진의 세 개 행정촌을 가로지릅니다. 대상은 두만강과 이따있고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과 두만강 국가삼림공원을 관통하며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위치해서 시공 임무가 무겁고 생태환경보호 표준도 엄격합니다. 대상부에서는 24시간 중단 없이 시공하면서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세멘트 말뚝 16만 메터, 말뚝 기초 158개를 완수했고 교각 기둥 첫 공정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주체구역 벌목과 경작지 표층 정리 작업을 전부 마쳤으며 감탕 굴착 및 치환 매립은 80%, T형 보재 작장은 90%, 박스 암거 제작은 67% 완성됐고 3개의 박스 암거는 이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구간 대상부 대상경리고 당지부 부석인 임기창입니다. 400여 명 건설 일꾼들은 시공 현장을 지키면서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휘도를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품질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는 전제하에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으며 현재 각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구간 시공 일꾼 우상무입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는 우리 변경의 중점 공정이고 공사 기일이 촉박하며 임무도 무겁기에 우리는 이 황금 시공기를 다잡으려 합니다. 좀 힘들고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기세를 충분히 올려 질과 량을 보장하면서 착실히 일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통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아래 학습과 연구 잡지 서명 문장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법률적 성과를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사무 의법치리는 민족사업의 장관한 책량이자 근본 대계입니다. 2018년 조화민족이 처음으로 헌법에 기입됐습니다. 이후 립법법, 지방조직법, 애국주의 교양법 등 10여 부 법률이 모두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해 교정을 마련했습니다. 중국공산당 통일전선사업조례, 중국공산당 사상정치사업조례 등 여러 당내 법규에도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관련 내용이 기입됐습니다. 총적으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점에서 면으로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당면 민족사업 관련 법률 체계는 아직 부분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부조화된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했습니다. 특히 상호 편입식 입법 방식으로 인하여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한 표현이 대부분 입법 목적과 기본 원칙의 거시적 차원에만 머물러 구체적인 법규 체계 및 권리와 의무의 배치, 시행 절차 등

0: 핵심 단계에서 깊이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18차 당대회 내 유일하게 선을 펼도록 둔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민족단결이라는 생명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한민족 전체적 관점과 각민족의 일치된 리익에 기반해 헌법의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수호에 관한 교정을 립법의 근본 근거로 삼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관계를 조정을 하고 민족사업 법률 법규 체계를 풍부히 하고 완선했으며 민족 사무 의법 치리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신시대 민족 사무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 현대화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1: 주총공회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연합 주최한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주시처럼 뭉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지식경연이 일전 연결해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연은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주시처럼 뭉쳐를 주제로 온라인 개인전과 오프라인 단체전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온라인 개인전은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문제풀이를 개방해 사회 각계가 학습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프라인 단체전에 참가한 10개 대표팀은 온라인 문제풀이 경연과 단계별 선발 추천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전주 각 현시, 산업공회 및 주 직속기관 공회의 우수 종업원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치열한 각축을 거쳐 주 직속기관 대표팀이 1등을 했습니다. 경연에 참가한 연결시 소영진 정부 농업농촌판공실 사업률군 공가이입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핵심 요유와 실천 요구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본직에 입각해 민족단결의 실천자와 선전원이 되어 민족단결진보의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총공회 선전교양부 사업률군 장자선입니다. 우리는 경연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으로 활용을 촉진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사업이 더 깊이 더 실속 있게 추동되기를 바랍니다.
0: 331 국도 길림 신강 쌍방향 자가운전 활동의 일전 훈천시 방천천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 신강 두 지역에서 온 문화관광 부문 대표 자가운전팀 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변경 자가운전 활동에 원만한 마무리를 전개했습니다. 당일 연면특색 무용이 행사 서막을 열었고 두 지역 대표들이 차례로 축사를 하며 축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가운전팀 대표들은 팀 깃발에 서명을 하고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모두는 함께 기념사진을 남겨 잊지 못할 만남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331 국도는 길림과 신강 두 지역을 연결하는 우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가운전팀은 331 국도 연변 구간을 질주하며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고 민속 매력을 몰입감 있게 체험하면서 려로에서 느낀 바를 선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알고 찾아오도록 조력했습니다. 장춘 자가운전 차주 조광호입니다. 저는 자가운전으로 길림성 장춘에서 출발해 331 국도를 달렸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죠. 방천 룡호각에서 본 일출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에 이 길을 달리는 건 정말 좋지요. 신강위글 자치구 문화 및 관광청 관광포구 및 대외교류처 부처장 르즈만구리 가르만입니다. 길림의 변경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331 국도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길입니다. 저희는 이런 쌍방향 교류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왕래하고 문화관광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길림 여러 민족 벗들을 신강으로 초청을 합니다. 신강은 좋은 곳입니다. 신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 신강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에서 자가운전팀을 조직하여 길림 지반과 신강 알타에서 각자 출발했습니다. 활동은 두 지역 331 국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정 발굴하고 길림 신강 두 지역의 문화관광 연동을 심화했습니다. 활동은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정 선전하고 방천촌 도만강 변경 풍광

0: 등 연변 관광지 지명도를 높였으며 길림 신강 두 지역 자가운전 애호가들을 위한 교류 플랫폼도 마련했습니다.
1: 10월 8일 29번째 전국 고혈압의 날을 맞아 연변조의병원에서는 주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병원 심혈관내과 의무 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고혈압 위험 평가, 심내혈관 건강 자문, 규범적인 약물 사용 지도 등 여러 가지 편민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해 고혈압의 발병 기제와 위험 요인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혈압의 비정상적인 파동이 심장, 뇌, 신장 및 전신 혈관에 초래하는 지속적인 손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또 고혈압이 뇌졸중, 심부전, 신장기능 저하 등 엄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깊이 설명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혈압을 검사하고 과학적으로 질병을 예방 통제하는 의식을 증강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고혈압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조기 치료 핵심 지식을 보급해 그들의 만성질병 자아관리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병원에서는 대중들이 과학적이고 건강한 리념을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혈압을 관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심내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조력했습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일부터 국내 항로 연휴 부가료가 인상이 됩니다. 800km 초과 항공 구간은 9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20원 오르고 800km 이하 항공 구간은 5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10원 오릅니다.
1: 올 5월부터 6월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수기 주중 열차표 구매 우대 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중국 국가철도 집단에서는 이 혜민 조치를 1층 최적화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2: 어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3: 하나의 중점 대상 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3: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2: 연변 대지는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3: 연변 대지의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높고 맑은 하늘, 서늘한 바람,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길마다 가을의 노래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연변의 가을은 산과들, 강물과 노을길마다 정겨운 선율로 다가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가을빛을 담은 노래,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은행나무 노을길을 들으시겠습니다.

변용화 가수가 부른 은행나무 넓길 듣고 오셨습니다. 작은 소망이 따뜻한 선율이 되어 고향이 대지에 피어나는 모습을 담은 가요. 김광종 작사, 김미란 작곡의 소망을 호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망은 때론 뜨거운 열정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붉게 물들이죠. 최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인생을 빨간 정열로를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 다른 꽃이 한 뜰에 어울려 곱게 피어나듯 형제 민족이 화목하게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입니다. 박영일 작사, 안홍천 작곡의 형제 민족 화목한 지상낙원,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 정이 넘치는 곳이 바로 고향일 테죠. 조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고향의 조화를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들녘에 가을이 무르익듯 우리의 삶도 한층 깊어가고 있죠.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농익은 가을을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인생길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테죠. 리정림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 전용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연변의 가을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어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계속 소개해드립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베개 하나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면서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0: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에 코엔자임 Q10 캡슐 두 박스 더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요즘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무병장수에 대한 욕망이가 예,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지금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불로장생 무병장수의 명약으로서 날이 갈수록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관심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100% 순수한 이런 분말로서 국가약품질량관리표준에 도달한 이런 귀중한 약품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동충하초를 쓰는 환자입니다. 근데 야, 나는 위계가 있어서 한 20년 정말 죽기고사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 숱한 청약 쓰고 그랬는데 말 안 듣던 게 이 동충하초 먹고 지금 위계가 이롭습니다.
1: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그게 이롭으니까 밥을 잘 먹지.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납니다. 야, 내 그래서 밥 못 먹고 맥이 여기나 나산을 지나가고 지나오는 감기는 다 했댔습니다.
1: 네.
2: 근데 이거 먹으면서 지금 감기를 갔다 가야 합니다.
1: 네.
2: 감기를 갔다 가야지. 땀, 어째 나는 땀이 그렇게 나니까. 그래서 조금은 지금 땀이 나던 게 땀이 지금 갔다 안 납니다.
1: 네.
2: 완전 지금 살 것 같습니다, 지금.
1: 네.
2: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지금 혹가 나지 아이 납니다. 혈압이 높아서 또 계속 혈압이 하고 아침도 나가려 먹었댔는데 지금 호흡과 먹어도 이롭습니다.
1: 네.
2: 네. 그래지 계속 머리가 흐릿하고 정신이 안 나고 그랬던 게 머리도 정신 나지. 잠이 안 오던 게 지금 잠이 잘 오지 해서 아우 얼마나 저 지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2: 네. 저 이 그런 저기 전번 국경절 그 하도 지금 계속 하니까.
1: 네. 계속 있습니다.
2: 예,
1: 예, 그 제일 큰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2: 예, 예. 그 활동에 그 돈은 챙기지 못해 못산데 오늘 내 살려고 그랬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예, 42날 동안 저온에서 발효시켰고 정화 성분이 활성도가 예,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독성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안전하고도 효과가 선명한 우리 중노년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명약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현대 생물공학 기술 바로 4단계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천년 동충하초에서 특정 균주를 분리한 후에 액체 심층 발효 배양하고 건조 과정을 거쳐서 제조한 이런 분말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국경절에 잘 보냈습니까.
1: 예.
3: 예, 동충하초를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래 먹었습니다. 오라지만 거의 1년 먹습니다. 그런 게 이하고 먹은 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 원래 약 본신이가 이 해발 4,500m 고산지대에서 자란 약재단에서 예, 겨울에는 꿀로 되고 여름에는 약재를 신기하는 약 떠내가지고 예, 사람들이 먹으면 정말 효과 봅니다. 그러고서 발효 균분이 돼서 30대를 저기 농축시킨 게 되나서 예, 영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3: 나는 예, 노콩이 와가지고서 예, 예, 지금 저기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0: 제가 다 이랬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 혈압이 온정된다.
1: 네.
0: 혈압이하고 어떤 때는 한 날에 세 번씩 다 먹었는데 지금은 한 번도 아이 먹을 때도 있어 봅니다. 어떤가 하고 그래. 그랬는데 그건 무슨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혈압이 많이 늦춰도 낮아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속이 두근두근하고 숨이 차고 올바람에서 그 그래 됐습니다. 그래 그래 밤에 자다가도 심장이 계속 이렇게 숨이 올라와서 일어나서 앉아 가슴 두드리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증상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심장이 그렇던 거는.
1: 예, 심장도 예. 보호해준다. 뇌도 보호해주고.
0: 예, 뇌도 보호해주지. 심장도 보호해주지. 그리고 나는 콩팥이 나빠가지고 저리 하루 저녁에 몇 시간 못 잤습니다. 귀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면서 그래. 다시 못 잤는지 지금 이 약을 먹은 다음부터 그런 증상이 없어지니까 참을 잘 잡니다.
1: 예.
0: 예,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내기 나고 그래 이렇습니다. 그래 정신하니까 밥을 못 먹던 게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서 꼬시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관절에도 좋을 때가 나는 발에 균균이 되나서 위에만 좋고 내장만 그런가 했더만 나는 자골신경통도 있고 여주간판 탈출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다리 아프지 내리 술이 뻗치면서 이래 되는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1: 네.
0: 예,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지금 활동하지 않고,
1: 예.
0: 이렇게 활동할 때, 기약은 좀 있지만, 더 싸놓으려고 합니다. 결국 기억력이 올라가서 좋아지지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이번에는, 우리가 채소라도 싸고, 싸면 가방이라도 두고 오지, 한나 가지씩 두고 왔던지, 지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다. 이번
1: 예.
0: 기억력이. 그리고 빙장 앞에 가서 가지러 왔던가, 이렇게 서서 공이라던 것도 있으면 많이 나가졌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되나, 이렇게 서울 때 경력도 좋아지고, 이런 모든 면이 좋아질 때, 활동에 서울 때 계속 활동에 참가해서 계약을 따려고 합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수고하세요.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발효 통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이 발효 과정에서 얻은 이 균사체를 또 려화하고 건조하고 분쇄하고 살균하는 이런 4단계의 관계, 이 단계를 걸쳐서 최종 분말로 제조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현대 양대학연구에서는 동충하초 분말은 또 양방향 면역 조절도 하고 간하고 신장도 보호해주면서 피로 저항하고 항종양 등 이런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동충하초 발효 등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나는 심장이 나빠갖고 맨날 놀라고 숨이 차고 가슴 앞도 가슴 통증도 있지 그것도 가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도 몰라 그것도 진짜 밤에도 받아두고서 이리 가고 저리로 가고 그것도 막 이랬습니다. 너무 바빠갖고 그랬는데 이 동창한테 쓴다 보더니 이런 증상이 지금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 봤던 것 같지 않습니까?
1: 네.
3: 그리고 위가 나빠갖고 소화 안 돼갖고 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밥을 잘 못 먹고 맥이 없어서 거기서 누워있을 궁이밖에 나야 하면서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이하고 먹고 입술 다 당겨옵니까?
1: 예, 그 소화 효소로 만드는 이 원재료가 동충하초에 다 있습니다. 예.
3: 그래 그런 게 없습니다. 예. 밥이 지내 먹기 좋아해 먹습니다. 어떨 때니 밥을 잘 먹어 맥이 나지. 얼마나 많은 사는 게 좀 기쁨 다시 내려가. 그리고 밤에 미네 잠도 못 자도 잠도 잘 오지. 그러고 나는 때 추위를 시리 타는 사람. 조금만 저 집다음은 초가서 돌아와도 벌써 옷을 두텁게 입고 양말도 두터운 양말 신고 신발은 그런 거 신고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런 게 지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네.
3: 예, 이렇게 나는 도와주고, 보니까, 기관지도 나빠갖고, 기침 나는 뭐 어디지, 좋습니다. 마른 기침, 목이 가렸다, 그때 또라이지지, 기침이 또라이지지, 그랬던 게 기침.

0: 약도 많이 먹고 이랬는데 안 되든지 동충하다 바래둥을 먹고 기침 떨어지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아버님도 발효시킨 약품인데 그런지 정말 먹기도 좋고 효과도 빠르고 또 하루에 한 번 먹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늙어들도 먹고 막 약도 막 여러 가지 먹다면 그러면 어떤 일때는 번거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랬는데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좋지. 우리 활동이 좋아하노. 경제상에서도 정말 많이 전략입니다.
1: 네.
0: 우리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난 진작이 있긴 있는데 이 우리 학교에 좋을 때
1: 네.
0: 더 쌀떡을 전화 올립니다.
1: 맞습니다.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우리 가족이면 우리 동충하자 발효된 부모는 가족입니다.
1: 네.
3: 우리 둘이 부부가 둘 다 이거 먹습니다. 저는 내 시장에서 먹었단 말인데, 예.
1: 네.
3: 나관이 혈압저거리 달라야 되고, 가슴이 후들거리면 잠을 못 자고, 예. 결국 자 때문에 꿈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식은땀 자꾸 흘리고, 예.
1: 네.
3: 난 추위를 세게 탔습니다.
1: 네.
3: 추위를 세게 타고, 이 발이랑 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밑에서, 양말 신고 났단 말입니다.
1: 네.
3: 예. 나관 이래서 용 고상하다 약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게 효과를 못 보다가 이 방송에서 바로 경금을 늘 혈액이 많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 농수산도, 이 식물엔도 앓고, 이 그저 봄과 수림은 그저 계속 기침 가래 달고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래서 내 이거 쓰니까 이거 같이 이제 써오다고 썼는데, 진짜 이걸로 우리들이 다 이렇게 효과를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우리 활동 볼 때, 우린 둘이 먹기려서 열야뚜껑 배달받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1: 예. 지금이 활동이가 열야뚜껑에는 23곽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 1,000원을 빼드리고, 3,000원에 달하는 또 선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먼저, 인차 전화하시면은, 198원 하는, 이, 후메 교십, 예, 또, 도각을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2830666번에.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한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도 이 동충하초 발효품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예. 나는, 예, 저기 항상 정시 항상 허리 터분해서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정시 지금 많이 맑아졌습니다.
1: 네.
4: 그 다음에 기억력도 많이 돌아오고
1: 예.
4: 그 다음에 저기 혈압이 높던 것도 혈압도 정상이 됐습니다.
1: 예, 혈압이 온정 안 되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4: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전립선 비대돼서 예. 소변 차수가 저녁에 좀 다섯, 여섯 번 봤는데, 지금 많이 봐야 두 번 보고, 적게 보면 한 번 봅니다.
1: 네.
4: 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내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1: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 동충하초가 남성분들에게 아주 좋다,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소변 장애 있거나에 좀 힘이 모자라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좀 아주 좋습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0: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승하조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도 동청하셨어.
2: 예.
1: 그리고 선택성 위험해서 바로 잘 먹지 못해서 영 약하게 되는데 지금 바로 잘 먹고 있고 바로 영 마시니까 영 군수인 것 같게 올라왔습니다.
2: 네.
1: 심장이 나빠서 아 가슴이 침침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숨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게 숨이 잘 올라옵니다.
2: 네.
1: 감기랑 감기를 다 하던 게 지금은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고 조금씩 부속으로 어지럼증이 쓰긴 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습니다.
2: 네.
1: 병력이 없어서 약을 먹고도 생각나지 않아서 이게 또 내가 시작하는가 생각했는지 지금 병력이 회복되었습니다.
2: 맞습니다. 그 예, 뇌기능 회복이 아주 좋습니다.
1: 예, 선생님이 동승하차로 예, 진짜 좋은 약입니다.
2: 예.
1: 이 바르던 약이고 4,500m 고산지역에서 자란 약이고 아까에 또 서장에서 난 약이지 않고 보니까
2: 네.
1: 이거 그래가나에 그 어떤 약보다 써볼까 허리 씁니다.
2: 네.
1: 예, 이 동청하천은 겨울에는 벌리고 여름에는 풀로 자란 약이니까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봐도 예.
2: 네.
1: 옛날부터 또 이 항세제도 쓰던 약이가 더 효과 빠르게 좋은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예.
2: 함유된 이 충초소하고 충초다당류 그리고 코르디솔 등 이런 활성 성분은 단일 작용을 넘어서 다중표정, 다중경로를 통해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쓰신다 할 때에는 몸 전체가 좋아집니다. 예, 어떤 분들은 아, 나는 혈압이 온종 안 돼서 썼는데 지금은 심장도 든든해지고 뇌기능도 많이 회복이 됐다 이런 효과를 보는 거 말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않은 소화 기능하고 또 이 관절 질환이 많이 좋아지죠. 예, 이런 작용이가 바로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가장 큰 특점입니다. 예, 그리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에게는 면역 반응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활성화된 이런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면서 면역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0: 네.
2: 예, 우리 인체에서 모든 이 인체가 건강하자 한다 할 때에는 예, 모두 균형이 되고 안정돼야 됩니다. 바로 우리 면역 기능이라 할 때에는 면역 반응은 너무 활성화돼도 안 되거니와 너무 억제돼도 안 됩니다. 근데 바로 동충하초 균분을 꾸준히 쓰다 보면은 이런 면역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질환에서 효과를 잘 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경로를 통해서 바로 이런 전통적인 경로를 조절합니다. 때문에 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데서 효과를 또 빨리 봅니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라고 합니다. 때문에 기도에 염증이 있거나 그리고 산화 손상을 줄여주면서 증상까지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면역세포에서 이 NK세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NK세포의 면역지포를 개선시키면서 골수 억제하고 방사선성 폐렴 발생률을 많이 감소시킵니다. 바로 우리 염증성 폐렴도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방사성으로 인해서 손상받으면서 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을 또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신장세포하고 신관

0: 기능을 개선시키면서 이 영양 상태까지 개선시키고 미세염 중 하나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우리 지금 냄새가 있으면은 질병이 발생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만성염증, 이 미세염증, 만성염증을 말합니다. 이 만성염증이가 만병을 일으킵니다.
1: 네.
0: 예, 근데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는 예, 이런 미세염증과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기능 저하라든가 혹은 만성 질환, 예, 그리고 이난병, 이난병은 지금 치료를 하는데 잘 낫지 않고 변화가 없다. 이런 분들에게는 발효, 동충, 하초

0: 표정 면역, 이 면역하고 염증 조절, 예, 이것과 많이 관계됩니다. 예, 바로 단순히 피만 좋아지게 하거나 신장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면역 계통을 조절해서 예, 신체가 다른 계통들이 지금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오장육부가 이 오장육부를 전체적으로 균형시키고 평형시켜서 지금 에, 신장과 폐질환 치료에서는 특별한 효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에, 그리고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폐가 신장이 허하면서 나타나는 에, 기관지염. 예, 어떤 분들은 좀 기관지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폐허약성 천시, 폐가 허약하면서 아무리 예, 폐가 허약하다 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아, 몸이 좁으면 영 약하다 이런 거 예, 말합니다. 이렇게 몸이 약하면서 천식을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이런 환자분들이거나 그리고 만성 간염이 있거나 오래된 기침, 혈하고 기가 부족한 예, 이런 증상하고 체질이 마르고 허약한 환자분들 예, 지금 노인 분들을 보면은 하나는 젊어서는 용통통하고 좀 예, 좀 실하다 말 들었는데 어제 갑자기 살도 내리고 맥도 똑 떨어지고 근육이 없어진다 이런 분들에게도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예, 어떤 분들은 예, 갑자기 살이 내리면서 근육 감소증이 올 때는 담당 못합니다.
1: 네.
0: 예, 아무리 약을 써도 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좋은 효과로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새벽 종다리로 시작해봅니다. 아침을 알리는 종다리로 희망찬 아침을 시작해볼까요?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한 줄기 햇빛은 소중하고 따뜻합니다.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도 작은 빛 한 줄기가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석화 작사 지혜선 작곡의 한 줄기 햇빛 보내드립니다. 김양월 량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순수하게 간직하는 사랑은 삶의 가장 소중한 행복입니다. 내 오로지 너만을 보내드립니다.

현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김철학 작사 안공민 작곡의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간의 설렘이 아니라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따뜻한 여성입니다. 이어서 윤양란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의 고개 보내드립니다.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자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신기옥 작사 허순자 작곡의 너와 나 그리고를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은 새로운 관광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 모습을 담은가요? 태옥 작사 송일 작곡이 꽃물결 사람물결을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은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 환한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인 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0: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예보신환입니다. 근예보신환은 우리 오래도록 소개를 드린 약입니다. 일단 우리 약을 사든지 혹은 옷을 사든지 혹은 뭐 신발을 사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창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질량을 보증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간판이가 제약공장이 있단 말입니다. 예, 제약공장이든 신발공장이든 이게 다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예보신환은 산동 동화제약공장에서 만든 근예보신환이다 이 말입니다. 예. 네. 동화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양치에 속합니다.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제약공장으로서 1952년도에 설립된 제약공장입니다. 예, 직공만, 그 안에 있는 직공만 해도 무려 3천여 명이 직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 처방이 잘 되어 있는 약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예보신환은 역사적인 약입니다. 1771년도 이게 날짜 것은 다 있습니다. 이 71년도 건륭 황제가 남하해서, 그러니까 궁전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순찰을 할 때 병이 발작해갖고 쓰러져서 혼미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처방약을 쓰고 일어나면서 건륭 황제가 직접 건신탕이라는 이런 이 이름을 지었었던 약입니다. 그래서 1771년도로부터 황궁에서 쓰다가 해방되면서 우리나라 양치 동화제약공장에서 만든 동화근내보신환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저는 이 근내보신환을 한 8년째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예, 쓰고 지금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항상 나는 머리가 어지럽고 이 배터리가 이제 머리 설바에 있지 않냐?
1: 네.
2: 나고 그리고 항상 목이 더 이 이게 뭐 뻣뻣해 남의 재밌냐?
1: 네.
2: 워낙엔 작지게 떡 너무 한참 손을 저물고 이래야 조금씩 괜찮고 이랬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머리는 항상 낮에는 증상이 가나 아프고 또 어떤 때는 어지럽증도 많이 나고 그랬겠습니다.
1: 예.
2: 예, 그런 게 내 이 약을 지금 쓰면서 왜 꾸준신 바람에 지금 기본상 어떤 머리 어지럽거나 머리 아프거나 배터리 아프고 완전 이렇습니다 지금.
1: 그렇게 내 약은 직접적으로 근예보신환이라는 약은 우리 머리에서 진행되는 많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되는 효과 좀 바로 봅니다.
2: 예, 그래 지금은 어느 내게 이게 무슨 오랬을까나 어서는 한 번도 예 어서 아파도 이 여간에 지금 아프지도 않고 머리도 예 시커뿐하고 그리고 밤잠이면 옛날에 미네마 밤잠도 영 잘 잡니다 지금.
1: 네, 그럴 예, 겁니다.
2: 예, 하루 전에 옛날에는 예 한 3시간씩 밖에 못 잤는데 지금은 한 6시간씩 7시간 잡니다
1: 보통. 6시간이면 됩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손바닥에도 예 많이 작아봤습니다. 항상 여름에나 예 그거 겨울엔 더 합니다.
1: 네.
2: 잡아가지고 예 이게 이거 수고 나갈 때는 수갑도 이렇게 두꺼운 수갑 끼고 다니고 집에서도 양말을 두꺼운 양말을 안 신고 그랬습니다.
1: 정적으로 예, 이 노공세 부수가 심한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머리뿐만 아니라 이 손끝 발끝 다 시리고 뻣뻣하고 예, 마모기 온단 말입니다.
2: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완전히 다 좋아져가지고 올해는 지금 예, 이 가슴일 때도 이 난치오기도 된 특히 더한다 이거 치마도 예.
1: 그렇죠.
2: 예, 이러는 게 이렇습니다. 올해
1: 예.
2: 예, 인도기도 없고 지금 마구 편안합니다. 그래서
1: 예.
2: 이 약을 예, 좀 오래 더 쓰려고 오늘 이 활동을 보니까 또 천원 15장인 천원까지 저 인명께 보도해 주세요.
1: 예, 아직 그 현금으로 해서 천원 약값에서 빼주니까 15각에 15각 더 드리고 절반값이

0: 죽어졌는데 또 현금으로 1,000원 빼주고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1: 네, 그 오늘 기름 저기 배달 받겠습니다.
0: 선생님.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이래서 우리 이 이야기가 효력을 잘 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나는 손발이 저랬다, 손발이 찼다, 또 이제 분처럼 경동맥반 콰리람 있던 분들 목이 항상 뻣뻣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승목은 목하고 어깨를 이어놓는 근육입니다. 줄이 뻗치고 조그만 베개를 잘못 빼고 잤다, 잠을 잘못 잤다 해도 이 뻣뻣해 나서 침을 맞고 난리 뜨는데 그것도 해결법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3: 예, 내 좀 의학 쓴 거 이래 좀 문의해 보려고요.
0: 예.
3: 예. 내가 근데 보시하는 아주 석 달째 먹었습니다.
0: 석 달이?
3: 예, 석 달째. 예. 예. 이전에는 이 약 먹기 전에는 머리도 아프고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혈압조절을 잘 되지 않았습니다.
0: 예.
3: 근데 이 약을 석 달 먹으니까 혈압조절을 잘 되고 잠도 잘 되고 그리고 코파치 영 나빴습니다. 코파치 나빴던 게 이게 소변이 영 잤던 것이 약을 먹으니까 코파치 좋아지고
0: 그 도말라이 없지요. 코파치 좋은 약이니까.
3: 예예. 허리다리가 저리고 그래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영 힘들었습니다.
0: 네.
3: 그리고 이 약 먹으니까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됩니다.
0: 예예.
3: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으니까 정말 확실히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골다공증도 좋아졌습니다.
0: 예.
3: 예. 그래 허리 아픔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 했는데
0: 점점 여러 가지로 효과 볼 겁니다. 쓰면서.
3: 예. 여러 가지 효과 많이 보았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오늘이 활동이 좋으니까 15통을 이렇게 싸려고 합니다.
0: 예. 제약공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이 우대 활동은 약값에서 많이 현금으로 빼드립니다. 예, 이용하십시오.
3: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총적으로 건네보시환을 쓰고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하지 않은 효과도 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0: 예, 오늘은 중점적으로 소개드릴 게 무엇인가? 녹궁쇠 부수입니다. 녹궁쇠 부수. 네 공혈 부족이다. 말 그대로 하면 그렇죠.
2: 네.
0: 네 공혈 부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혈 부족이 있을 때 우리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서 머리에 꺼진 피를 쏴 올려 보내주지 못합니다.
2: 네.
0: 이거 역시 우리 녹궁쇠 부수는 중요한 원인이고 하나는 경동맥 반콰입니다. 경동맥에 반괴가 있다. 근데 경동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반괴가 있으면 여러 혈관에만 있습니다.
2: 네.
0: 그런데 경동맥이라는 거는 우리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이 80%가 지나는 통로입니다.
2: 네.
0: 세 개 통로 있습니다. 양쪽에 경동맥이 두 개겠죠. 그 다음에 추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도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 뻣뻣해 난다 이럴 때 있죠.
2: 네.
0: 추동맥은 20%만 통과합니다. 80%가 경동맥을 통하기 때문에 많이 피가 통과하기 때문에 이 경동맥 도울이라는 이 부분에 와서 반괄이 생깁니다.
2: 네.
0: 찌꺼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왜 생기는가? 경동맥에 반괄이 왜 생기는가? 주요하게는 혈지가 높고 혈지를 또 보면은 감류삼지, 당구춘, 점밀도, 지단백 있죠. 그런데 네. 예, 그 위에도 혈점도가 높아도 빵콸이 생깁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건네보시하니, 우리 오빠 74세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이제 두 달 반 쓴 게, 야, 맨 이게 났은 게, 밤에 소변 났은 게, 네 번 다섯 번 났던 게, 어느 두 번밖에 안 본단다, 선생님.
0: 네. 그러면, 골가병이 있던 사람들 골가병도 따라서 나사십니다. 콤파치 좋아. 네,
4: 그러다 허리하고 이 무릎이, 아, 그 약하고 다른 약 아예 먹는데, 이 약은 뭐 그런지, 무릎이야 허리도 아예 아프단다.
0: 예, 콤파치 좋아지면 골가병은 낫지 말라 해도 나사십니다.
4: 예, 그래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어떨 때는 무슨 큰 소리 듣다 해서 큰 소리 나면 탁 일어나나 부들 때리던 게 그게 좀 놀라긴 놀라도

0: 이게 그래 와삭다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 그래 네. 어, 잠 내용 잘 자고 이게 특징 맥이 나는 게 특징이구나 이래
1: 맞습니다 네. 맥이 나는 게 특징 맞습니다
0: 그리고 혈압이 보통 원래 혈압이 조금 높아서 그래서 150, 155, 160에 그래야 며칠 한 번씩 이렇게 잡수고 이게 딱 정상이란다 4월 뒤에 봤더만 이렇다
1: 혈압이 너무 낮은 사람은 혈압을 올려주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을 내려주고 이게 双向 调节라는 얘기입니다. 양쪽 방향으로 조절을 해준다 말 높은 거는 낮아주고 낮은 거는 높여주고 예.
0: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맥이 나가는 약이 이만한 약이 내게 난 최고 약이라 이래 예. 많이 쌓았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아들이 예. 계속 쓰겠다 때다 이 아들
1: 그렇게 예, 하십시오.
0: 수고하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우리 동생이, 내 동생쯤에 이 건네 보시화는 쓰는데, 아, 상당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3: 항상 이 가을이면, 이 추울 때면 병원에가 입원하고 그랬는데, 지금 입원하지 않고 이약으로서 지금은, 지금부터 동상까지라도 계속 내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1: 있습니다. 예.
3: 다발성 뇌진척인데,
1: 예.
3: 발작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거 좋은 뇌졌으니까. 혈압도 조절도 잘 되고, 이전에 양백이던 게 지금 140 아래, 38, 35 이렇게 되니, 그리고 심장도 아주 지금 좋아진다. 심율도 7, 80 이 정도를 지금 뛰니까, 무사히 잘 보내주나, 밤잠도 잘 자고,
1: 예.
3: 그랬다.
1: 예.
3: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이거 계속 활동합니까?
1: 예, 요즘 계속 활동했습니다.
3: 예. 그래, 활동이 참여하라고 선생님 그냥 전화 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1: 치료 잘 하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그러니까, 총적으로, 경동맥 빵块이 생기는 원인이가 피가 걸어서, 피가 건대는 혈지가 높은 거하고 혈점도 높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가 너무 느리게 흘러서, 기혈 부족이 있으면서 심장이란 발동기가 힘있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혈액도 알고 보면 액체입니다.
2: 네.
1: 고체 아니죠. 그런데 예? 물보다 4배나 겁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반드시 낮은 데로밖에 못 흐르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런데 우리 몸의 피는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다 이게 돌아야 됩니다. 순환해야 됩니다. 어디에 의해서 순환하는가? 심장이란 이 발동기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기혈 부족이 있으면 심장이란 발동기는 힘 없이 돌아갑니다.
2: 잠시만요.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나도 건네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나는 예, 어째 혈압이 파도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빴다 낮았다니 맨날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는 것 같았습니다.
1: 혈압이 파도에 씌었거나 그렇죠.
4: 그래 그랬습니다.
1: 예,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게 혈압 파동과 말 관계됩니다.
4: 그 소리에 빌려서 납니다. 쿵쿵쿵쿵 이런 소리.
1: 맞습니다.
4: 하고 이런 소리인 게 아니라
1: 예.
4: 구름의 소리. 그래서 머리 아프지 어지럼 증이 나지. 그래서 구름이네 자부름이 아니고 꿈만 하면 잠이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뭐 또 이제 숙제는 하신가도 하다도 또 찾아봐라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1: 네.
4: 그래서 좀 선생님 강의를 건네 보시하니 방송하는 것도 듣고 내고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첫째 혈압부터 조절이 되고 피가 맑아지고 그 다음에 혈관이 땅땅하던 걸 굳어지게 하니까 혈압이 조절되면은 귀에서 소리가 난다, 쿵쿵댄다, 머리가 뻥하다, 잠을 못 잔다 이게 싹 해결됩니다.
4: 네, 이런 지금부터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으니까 콩팥이도 나쁜지 소변 차순 어찌나 다든지도 몰랐습니다.
1: 네.
4: 그래서 방광염에 가도로 걸리지. 그런데 지금 예, 사변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지. 이약 끝나면 예, 방광염에 아이 걸립니다.
1: 네.
4: 방광염에 자주로 걸리더랬습니다.
1: 네.
4: 그래가지고. 그리고 예, 정말 무슨 예, 각종 마음에 다 썼습니다. 소화도 잘 돼, 밥도 잘 먹지. 예.
1: 네.
4: 무슨, 그러니까. 예, 건강에도 좋지. 여름에는 그렇죠. 더 많이 효과를 먹습니다.
1: 네. 예. 예.
4: 그래서 예, 지금 활동 아직도 한다니까. 예. 이번 활동에 참석해서 15가구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아이 할 겁니다. 예, 요즘에 싸놓는 게 좋겠습니다.
4: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총적으로, 피가 걸어지고 빵칼이 생기는 그 원인을 치료한다.

0: 단 말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원인, 시간이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염증입니다. 네. 우리 몸의 100분의 7, 80%의 모든 질병은 만성염증으로 온다고 합니다.
1: 네.
0: 여러분들 우리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진인화라는 이야기 들어간 게 적습니다. 진인화가 우리 중약에서 아주 안전하면서 모든 염증을 치료하는 소염제, 항균제입니다.
1: 네.
0: 금은화라고 해. 그래서 이 약에 진인화도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모든 피가 끓어지고 혈관이 염증하고 빵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룡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입간구복액 약에서 약을 더 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 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마이크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선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선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곰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 시다 보면은 코 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0: 예.
4: 예, 저도 지금 연기관 공고약 지금.

0: 주었습니다. 예. 나는 어쩔 수 없는가 하다 뭐. 항상 이게 매기를 그래서 아무 맛이도 없고 매기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낚시란 게 그런 검은 수두한 게 색깔이 완전 변한 동안인데 그래서 오늘 검사할 거 아니 간이가 염치 있다는
1: 예.
0: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이 저 약을 재단 거라 는데 시작을 해서 난 집에 가서 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이 이게 밥맛이 돌아서더라만
1: 예.
0: 그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두 달 먹으면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이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만
1: 예.
0: 그럼 벌써 아이 또 내가 어제 술은 몇 달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법을 새긴다만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그 많이 좋아졌다 염치지 어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다른 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단단히 뜯어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하지 뭐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 몸이 있다만 그래 오늘은 그 선생님께다가 그 약을 소개를 좀 감사드립니다.
2: 네,
3: 치료
2: 잘하십시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3: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4: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앤에 들어서 그런지 늘 맥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뗐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두려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해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째가 이렇습니다. 영도
1: 맞습니다.
4: 예. 그리고 예. 잘못하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아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 쓰고 있는 수면제를 떼고 야 잘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
1: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4: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예. 그 병원에가 검사를 할까 강매나 복수 시초랍니다. 예. 그래 예.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자라서 너는 지금 반드시 기각에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면 썼으나 내 동생이지
1: 예.
4: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자 그러는데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에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래서 술을 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본 거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대발 받다 그랬잖아 드린다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다 되지?
1: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4: 예.
3: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4: 아, 5012797번.
3: 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콩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0: 네,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종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신에너지는 신질 생산력의 중요한 담체이자 우리주 산업 전환 승격과 녹색 저탄소 발전의 핵심 분야입니다. 올 들어 우리주에서는 우수한 에너지 자원 우세 입각해 국가 신에너지 산업 발전 정책의 유리한 기회를 다잡고 중대 청정에너지 대상을 견인으로 양수에너지 축적, 풍력 발전 등 중점 대상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녹색 저탄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여 연면 경제사회의 고품질 지속 가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대 에너지 대상은 신형 전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에너지 안전 최저선을 다지는 핵심 버팀목입니다. 김일성 정부와 중국 남수 북조 집단 전략 합작 중점 대상인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 총 투자가 약 116억 1100만 원이고 설비 용량은 180만 킬로와트이며 단일 설비 용량이 30만 킬로와트인 양수 범프 수차 발전기 6대를 설치합니다. 발전소 첫 발전 기조의 공사 기간은 64개월이고 총건설 공사 기간은 76개월입니다. 대상 건설 현장 기계 소리가 우렁차고 건설 열기가 뜨겁습니다. 일꾼들은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대상 핵심 공사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바삐 난관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남수 북조 활용 에너지 유한 회사 공정 건설부 주임 해영초입니다. 주간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발전소가 한 주일 내 전력 수요 변화에 따라서 발전량을 영원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신에너지의 하루 내 변동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날씨 변화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도 대응할 수가 있어서 전력망의 회복력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는 길림성 14호 중점 에너지 공사이자 동북 지역 첫 주간 조절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서 전성 에너지 배치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표준과 효율로 추진되고 있는 이 대상이 준공되면 전성 에너지 구조 전환과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에 강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해영초입니다. 이제 남수 북조 활용 에너지 유한 회사에서는 통풍 동굴 굴착과 지보 공사를 전력 추진하여 조속히 관통

0: 실현하고 주체공사 입찰과 설비 구매 사업을 다그쳐 2027년 초 지하발전소가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의 전주 에너지 안전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면 분산형 신에너지 대상을 녹색 저탄소 발전의 바탕색을 더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일 가택 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산하 자회사인 도나 택계신 에너지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42,400kW 분산식 풍력발전 대상이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대상 도나시 홍석향과 한장향이 위치했고 총 투자는 2억 9천만 원이며 총 부지 면적은 근 1.9헥타르로 지난해 6월에 정식 착공한 길림성 신에너지 향촌진흥공사 대상입니다. 대상의 총 설비 용량은 42.37MW이며 6.25MW 풍력발전기조 5대와 5.56MW 풍력발전기조 2대를 설치한 동시에 66kV 승합변전소와 운행관리 중심을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해마다 표준 석탄 약 3만 7천 톤을 절약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만 여톤, 이산화硫황 배출량을 약 12.49톤, 질소산화물 배출량 약 11.45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석탄재와 연진 배출을 대폭 줄이고 용수를 절약을 하며 폐수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 보호 효과가 뚜렷합니다. 현재 대상은 전면 운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가택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동북회사 부총경리 사가리입니다.
1: 안정원.
0: 집단의 연간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7대 기조의 전용량 전력망 연결 발전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풍력 발전기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 상태에 있으며 연간 발전량은 약 1억 3천만 킬로와트시입니다. 앞으로 관련 약정에 따라서 발전소 발전량으로 얻은 경제 수익을 현지 대중에게 기부할 것입니다. 청정에너지 산업군집 건설을 전방위적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우리 조에서는 청정에너지 다원화 경영 모식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배치는 화룡 도나 왕청 안도 연결 도문 등 여러 현시에 분포돼 다전 배치 전역 연동의 청정에너지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그중 화룡도나 왕청 안도 4대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규모가 크고 견인력이 강하여 전주 녹색에너지 산업의 핵심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대 대상들의 전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착지하고 실시가 다그쳐짐에 따라서 우리조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2: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기 위해 훈춘 울란호투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건설 일꾼들은 시공 일선을 지키며 대상 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영사 작업 구간 시공 현장. 각종 시공 장비와 대형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은 국가 14호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의 관건적인 교통 공정입니다. 그중 영사 작업 구간은 총 길이가 13.2km로 남쪽 대두천에서 시작해 북쪽 맹령까지 이어지며 경신진과 반석진의 세 개의 행정촌을 가로지릅니다. 대상은 두만강과 잇따아 있고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과 두만강 국가삼림공원을 관통하며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위치해서 시공 임무가 무겁고 생태환경보호 표준도 엄격합니다. 대상부에서는 24시간 중단 없이 시공하면서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세멘트 말뚝 16만 메터, 말뚝 기초 158개를 완수했고 교각 기둥 첫 공정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주체구역 벌목과 경작지 표층 정리 작업을 전부 마쳤으며 감탕 굴착 및 치환 매립은 80%, T형 보재 작장은 90%, 박스 암거 제작은 67% 완성됐고 3개의 박스 암거는 이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방천 훈춘

0: 고속도로 영사 작업구간 대상부 대상경리고 당지부 부석인 임기창입니다. 차별연맹 건설 일꾼들은 시공 현장을 지키면서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휘도를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품질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는 전제하에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으며 현재 각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구간 시공 일꾼 우상무입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는 우리 변경의 중점 공정이고 공사 기일이 촉박하며 임무도 무겁기에 우리는 이 황금 시공기를 다잡으려 합니다. 좀 힘들고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기세를 충분히 올려 질과 량을 보장하면서 착실히 일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통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아래 학습과 연구 잡지 서명 문장.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법률적 성과를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사무 의법질의는 민족사업의 장관한 책량이자 근본 대계입니다. 2018년 조화민족이 처음으로 헌법에 기입됐습니다. 이후 립법법, 지방조직법, 애국주의 교양법 등 10여 부 법률에 모두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대해 교정을 마련했습니다. 중국공산당 통일전선사업조례, 중국공산당 사상청치사업조례 등 여러 당내의 법규에도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관련 내용이 기입됐습니다. 총적으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점에서 면으로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당면 민족사업 관련 법률 체계는 아직 부분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부조화된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했습니다. 특히 상호 편입식 립법 방식으로 인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한 표현이 대부분 립법 목적과 기본 원칙의 거시적 차원에만 머물러 구체적인 법규 체계 및 권리와 의무의 배치, 시행 절차 등 핵심 단계에서 깊이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18차 당대회에 내 유일하게 선을 별도로 둔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민족 단결이라는 생명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한민족 전체적 관점과 각 민족의 일치된 리익에 기반하여 헌법의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 수호에 관한 교정을 립법의 근본 근거로 삼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 관계를 조정을 하고 민족 사업 법률 법규 체계를 풍부히 하고 완성했으며 민족 사무 의법 7위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신시대 민족 사무 7위 체계와 7위 능력 현대화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0: 주 총공회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연합 주최한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류시처럼 뭉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지식경연이 일전 연기돼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연은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류시처럼 뭉쳐를 주제로 온라인 개인전과 오프라인 단체전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온라인 개인전은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문제풀이를 개방해 사회 각계가 학습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프라인 단체전에 참가한 10개 대표팀은 온라인 문제풀이 경연과 단계별 선발 추천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전주 각 현시, 산업공회 및 주 직속기관 공회의 우수 종업원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치열한 각축을 거쳐 주 직속기관 대표팀이 1등을 했습니다. 경연에 참가한 연결시 소영진 정부 농업농촌판공실 사업일꾼 공가희입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핵심 요의와 실전 요구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본직에 입각해 민족단결의 실천자와 선전원이 되어 민족단결진보의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총공회 선전교양부 사업일꾼 장자선입니다. 우리는 경연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으로 활용을 촉진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사업이 더 깊이 더 실속 있게 추동되기를 바랍니다.
1: 331 국도 길림 신강 쌍방향 자가운전 활동의 일전 훈천시 방천천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 신강 두 지역에서 온 문화관광 부문 대표 자가 운전팀

0: 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변경 자가운전 활동에 원만한 마무리를 전개했습니다. 당일 연면특색무용이 행사 서막을 열었고 두 지역 대표들이 차례로 축사를 하며 축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가운전팀 대표들은 팀 깃발에 서명을 하고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모두는 함께 기념사진을 남겨 잊지 못할 만남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331 국도는 길림과 신강 두 지역을 연결하는 우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가운전팀은 331 국도 연변 구간을 질주하며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고 민속 매력을 몰입감 있게 체험을 하면서 료로에서 느낀 바를 선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알고 찾아오도록 조력했습니다. 장춘 자가운전 차주 조광호입니다. 저는 자가운전으로 길림성 장춘에서 출발해 331 국도를 달렸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죠. 방천 룡호각에서 본 일출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에 이 길을 달리는 건 정말 좋지요. 신강위글 자치구 문화 및 관광청 관광포구 및 대외교류처 부처장 르즈만구리 가르만입니다. 길림의 변경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331 국도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길입니다. 저희는 이런 쌍방향 교류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왕래하고 문화관광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길림 여러 민족 벗들을 신강으로 초청을 합니다. 신강은 좋은 곳입니다. 신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 신강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에서 자가운전팀을 조직하여 길림 지반과 신강 알타에서 각자 출발했습니다. 활동은 두 지역 331 국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정 발굴하고 길림 신강 두 지역의 문화관광 연동을 심화했습니다. 활동은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설에 문화관광 자원을 일정 선전하고 방천촌, 두만강 변경 풍광 등 연변 관광지 지명도를 높였으며 길림 신강 두 지역 자가운전 애호가들을 위한 교류 플랫폼도 마련했습니다.
1: 10월 8일 29번째 전국 고혈압의 날을 맞아 연변 조의병원에서는 주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병원 심혈관내과 의무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고혈압 위험 평가, 심내혈관 건강 자문, 규범적인 약물 사용 지도 등 여러 가지 편민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해 고혈압의 발병 기제와 위험 요인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혈압의 비정상적인 파동이 심장, 뇌, 신장 및 전신 혈관에 초래하는 지속적인 손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또 고혈압이 뇌졸중, 심부전, 신장기능 저하 등 엄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깊이 설명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혈압을 검사하고 과학적으로 질병을 예방 통제하는 의식을 증강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고혈압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조기 치료 핵심 지식을 보급해 그들의 만성질병 자아관리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병원에서는 대중들이 과학적이고 건강한 리념을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혈압을 관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심내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조력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일부터 국내 항로 연휴 부가료가 인상이 됩니다. 800km 초과 항공구간은 9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20원 오르고 800km 이하 항공구간은 5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10원 오릅니다.
1: 올 5월부터 6월까지 로인들을 대상으로 비수기 주중 열차표 구매 우대 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중국 국가철도 집단에서는 이 혜민 조치를 1층 최적화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로인들이 올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자가 표시된 열차편 기차표를 구매할 경우 할인에 할인 가격 우대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대 시간 범위를 1층 확대해 더는 주중 시간대로 제한하지 않으며 관련 우대표는 10월 4일부터 육속 발매됩니다.
0: 연변주 2026년 하반기 사회수험생 대상 표준어 수준시험 신청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시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며 정문이 참여는 신청을 마감합니다. 수험생은 국가표준어 수준시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0: 인터넷 예비 신청을 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 접수하지 않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서태문이었습니다.
1: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2: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 성장도까지
3: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네, 연길 씨, 제10중학교 남적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네, 월세는 850원입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네, 연길 씨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길 씨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 씨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연길경제개발구 혹은 동명 부근에서 2층 집을 세 맡으려고 합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요. 연락번호는요, 1394438-3198번, 1394438-3198번입니다. 연결 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엘리베이터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와 고중이 가깝고요.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네, 휘발유용 세바퀴 오토바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지역은 룡정이고요. 연락번호 1594431-8901번, 1594431-8901번입니다. 네, 연결시 동명구역에 있는

0: 198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되고요. 여름에 남세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리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가정집에서 청소를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줄 수 있는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네, 반자립 가능한 로인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도우미를 구합니다. 숙박을 해야 하고요. 연락번호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변속기가 달린 자전거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1: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농촌에 있는 백도시 팝니다.
0: 네.
2: 직점은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2: 중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 세약이 외고 집안폭을 새로 장식했고, 벽돌 토성도하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2: 채소식물 밭도 한 양대 50평 사후 됩니다.
0: 네.
2: 가야하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2: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2: 물 터져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2: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2: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0: 네.
3: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4: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3: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4: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네, 연길시 북대에 있는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

0: 층집입니다. 남북 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교수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술을 팔려 합니다.
0: 네.
1: 지점은 하남 도매시장 부근 월면성입니다.
0: 네.
1: 면적은 92평이고 침실 두 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1: 15층이 6층이고 고급 장식이어서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0: 네.
1: 연기도나 1185
0: 네.
1: 4330
0: 네.
1: 9381입니다.
0: 네. 집 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1: 집 면적은 92평입니다.
0: 92평방미터고요. 침실은 네. 몇 칸이 있습니까?
1: 침실 두 개 통합니다.
0: 남향으로 된 집입니까?
1: 남북입니다. 남북.
0: 그래요. 남북이 통했죠.
1: 예.
0: 네.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원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 견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위원성 아파트의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남북 방향으로 된 집이고요. 고급 장식을 했습니다.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집을 새로 주려 합니다.
0: 네.
1: 예, 새로 주는 위치는 예, 북대 십중부근의 북원서구역입니다.
0: 네.
1: 예, 7층집에 6층이고.
0: 네.
1: 예, 깨끗한 중간집이고 남쪽으로 앉은 집입니다.
0: 네.
1: 예, 면적은 45평방이고요. 예.
0: 네.
1: 예, 그렇습니다. 연계전화에.
0: 네.
1: 에, 요산바.
0: 네.
1: 433지요.
0: 네.
1: 울류요산.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새집 광고 좀 넷.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 새집 그 위치는 예,
0: 네.
2: 연결시 10층 부근입니다.
0: 네.
2: 예, 7층 집이 1층이고.
0: 네.
2: 저 그러니까 예, 그 예, 깔끔합니다.
0: 네. 집 면적은요? 예.
2: 집 면적은요, 50평방인데,
0: 네.
2: 한 달, 저, 한 달, 저, 집시는, 예,
0: 네.
2: 예, 800원을 합니다.
0: 네네.
2: 예, 그리고, 예, 저, 6개월 이상 탔습니다.
0: 네.
2: 예, 예 단기 거주는, 예, 저, 저때라 안 합니다.
0: 네.
2: 예, 저, 전화번호 드릴까요?
0: 네.
2: 예, 138.
0: 네.
2: 4433.
0: 네.

0: 2008번입니다.
1: 네, 연락번호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0: 138
1: 네.
0: 4433
1: 네.
0: 2008번입니다.
1: 그래요. 2층 집이라고 하셨죠?
0: 네, 7층 집의 2층입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참여 고맙습니다.
0: 네,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 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저 집을 세줍니다.
1: 네.
2: 1층은 연변 1층과 네. 500m 거리가 있는 스프 하원입니다.
1: 네.
2: 집은 7층 집이 6층이고 네. 면적은 40평방이고 네. 두 칸이고 깨끗합니다.
1: 네.
2: 집에는 가전기물이 구전하고요.
1: 네.
2: 집세는 매달 500원입니다.
1: 네.
2: 연결전화.
1: 네.
2: 159-4430.
1: 네.
2: 9670입니다.
1: 159-4430-9670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수고하십시오.
1: 네.
3: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달걀은 식탁에서 흔한 식재료입니다. 달걀을 고를 때 어떤 것은 껍데기가 깨끗하고 매끈하지만 어떤 것은 반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의 크고 작은 반점은 과연 달걀이 변질됐다는 경고 신호일까?

아니면 별로 상관없는 외관상의 차이일까요? 네, 두 가지 반점 달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첫 번째로 주근깨 같은 반점이 생긴 달걀입니다. 이런 달걀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주근깨처럼 생겼고 어떤 것은 심지어 살짝 볼록합니다. 이런 반점은 달걀 껍데기 색소가 고르지 않게 침착되어 형성된 것으로 주로 산란할 때 어미의 신체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 부족, 칼슘 과다 섭취 등과 관련이 있으며 달걀 안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반 달걀입니다. 물자국 달걀, 저반 달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반점은 달걀 껍데기 밑층에 위치하고 물자국 모양이며 빛 아래에서 반투명합니다. 안반이 형성되는 근본 원인은 달걀 껍데기 막의 인성이 비교적 나빠 껍데기 안의 수분이 달걀 껍데기 막을 통해 스며들어 달걀 껍데기에 축적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 종류의 반점 달걀은 먹으면 안 됩니다. 반점이 생긴 달걀 중에 한 가지는 먹을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곰팡이 반점 달걀입니다. 달걀을 장시간 고온 다습하고 밀폐되어 통풍이 안 되는 환경에 보관하면 달걀 껍데기에 곰팡이 반점이 생깁니다. 이런 반점은 광원을 비출 때 투명하지 않고 달걀을 깨면 달걀 껍데기에 붙은 곰팡이를 볼 수 있으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달걀은 껍데기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도 이상 반점이 형성됩니다. 이런 달걀은 껍데기 장벽이 이미 손상되어 세균이 내부로 침입하기 쉬우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0: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0: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0: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 강화제를 여러 번 바꿨는데도 왜 혈압이 여전히 높을까요? 문제는 혈압 강화 방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압의 저절기인 동시에 고혈압의 손상을 가장 먼저 받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전문의는 지속되는 고혈압은 혈관을 계속 씻어내는 고압 물줄기와 같아 서서히 신장 미세동맥경화 협착을 일으켜 신장의 려과계통을 직접 손상시킨다고 소개했습니다. 혈액을 려과하고 단백질을 붙잡아두는 사구체 기능이 계속 쇠퇴하면 환자에게 뇨단백 노출이 나타나고 점차 신장 기능 저하로 발전하며 최종적으로 만성신장병을 유발합니다. 신장병변도 반대로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인체에서 수분과 나트륨 대사를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핵심 장기로서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나트륨 배출, 수분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져 남은 수분과 나트륨염이 체내에 머물러 수분 나트륨 저류를 일으킵니다. 동시에 신장은 승합 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분비하여 완고한 신장성 고혈압을 촉발하며 전형적 특징은 약물 치료 효과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종류의 혈압 강화제를 병용해도 혈압은 여전히 변동이 크고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네, 한로는 가을의 끝에서 두 번째 절기로 이슬이 차갑게 맺히며 추위가 시작됩니다. 한로 이후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가을 날씨 특유의 가을 건조함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양생은 절기에 순응하여 따뜻하고 촉촉하게 보호하며 건조함을 풀고 한기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찬 기운을 피하고 보호를 중시할 수 있습니다. 가을밤은 서늘하기에 반드시 일찍 잠자리에 들어 기를 기르고 일찍 일어나 피를 윤택하게 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약간 서늘하기에 발목을 드러내거나 얇은 옷을 입는 것을 절대 피하고 허리와 배, 발 보온을 잘하여 찬 기운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추노 추동의 리치를 따르되 적당히 내한성을 기르고 찬 음식을 탐하지 않고 찬 기운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기를 보호하고 건조함을 완화하는 식재료를 선택하며 담백하고 따뜻하게 먹어야 합니다. 가을은 건조하여 입안과 인후가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일상에서 건조함을 완화하는 식재료인 배, 흰목이 버섯, 백합, 꿀, 참마, 련자 등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맵고 저혈이 생기는 음식을 적게 먹어 가을 건조함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줄이고 담백하게 먹어 몸과 마음을 보듬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용히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을 피로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늦가을엔 만물이 시들어 떨어지면서 사람의 감정을 침울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기 쉽습니다. 한가할 때 가을거리를 산책하며 낙엽을 감상하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을 줄이며 긴장을 많이 풀어 거두어 저장하는 가을의 섭리에 순응할 때 마음의 평온과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4: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배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5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과기 가격은 128원이며 네, 30곽을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매일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배 웅담분은 128원 하는데요. 한 가게에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각 안에는 모두 5병이 들어있는데요. 한 병에는 100mg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접수하기 편리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60각을 싸면 8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각의 변경 가격은 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 웅담부는 보통 뭐 시장에 놔두는 이런 웅담분하고 성질적으로 완전히 구별점이 확실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처가 특수한 출처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심에 있어서 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진실한 이런 특징

0: 제품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선택해서 지금 병행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우대정책이 좋게 되어 있으니까 60각에 80각 천원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해도 5일 동안이니까 100각이기다면 뭐 500일 병행하는 이런 셈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웃 형제지간 내외간 함께 쓰는 차원에서는 이런 우대한 특수한 우대할당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경제적이면서 이 제품 자체는 애들도 노인도 어떤 사람들이든지 쉽게 접수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되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은 OTC 순 중약 그 번호 앞에 Z문자가 붙은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보건 제품이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약 효과성에 대해서는 진일보로서 우리가 믿고 쓰는 데 있어서는 확신이 가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그 출처가 특수한 출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응담문은 만들어짐에 있어서 단순한 방법으로서 마취하고 그 응담을 채취해서 그 건조식에서 포장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성보폐 웅담이라는 것은 소나무 성에 보배란 보 이래서 성보폐 웅담분 자체는 출처가 특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저명한 만성질병 연구 전문가 4대 중약 가정에서의 계승인 그리고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의학연구중심의 주임입니다. 연변대학농학원 곰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는 황야진 선생이 대화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바로 상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2: 예, 내 웅담부 뭐 이렇게 쓴 환자인데요. 예.
0: 예.
2: 이 웅담분 두 달 먹었습니다.
0: 아, 두 달 쓰셨습니까? 예, 예.
2: 예, 두 달 먹었는데, 예, 허리 영 아프고, 다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예, 영 고통식이 받았댔습니다.
0: 예.
2: 그런데 웅담분 이 두 달 먹고 나니까, 예, 많은 효과를 봅니다.
0: 아, 그렇죠. 두 달 동안 예. 복용하시면 확실하게 효과를 예. 보지 않을 이유가 예. 없을 겁니다. 예.
2: 그렇죠. 그래, 담량이 나빠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입안 쓰고 하던 것도 해결됐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2: 예, 예. 그리고 눈도 좋아지고, 예.
0: 예.
2: 그리고, 이 웅담 뭐, 다른 시장의 것보다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어. 예. 출처가 특수합니다. 그리고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백검이라든지 난방검하고는 안 됩니다. 대비가 안 될 정도로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합니다. 자가
2: 혈압 조절을 잘 됩니다. 그리고 예, 이래 이 여러 가지 이거 내 용 잘 이렇게 해결되니까나 염증도 더 좋은
0: 소염 효과는 충분하게 봅니다. 예.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2: 예, 해독 역할 용 잘한 것 같습니다.
0: 예.
2: 예, 오늘 내 이 활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기 좋아가지고. 60각을 쌓려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0: 예. 60각에 80각 주고 천원 또 빼줍니다. 기회입니다.
2: 예.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담부는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쭉 하면 눈이 벌겋게 충혈이 되거나 눈이 부어나거나 인후통통이 생기고 인후염이 생겨서 쪽하면 전적주사를 맞게 되어 있거나 구강기형이 생기는 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남편분이 선생님 그전에 한 반년 전에 할 때부터 이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응담분은.
0: 아, 예, 예.
3: 예, 굉장히 효과 참 좋습니다.
0: 그렇죠.
3: 또, 예, 또 싸서 계속 지금 보용하고 있는데 감기 자주 걸리고 기침하고 기침하면 가

0: 아, 그렇죠. 서임 역할은 특수합니다.
1: 예. 감기에 걸리면 허리 또 쉽게 낫지 않았습니까?
0: 상업도 감염이 감기 아니겠어요? 즉허 화탄하는 역할을,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썩게 하는 역할은 특수하게 합니다.
1: 예, 그 옛날에는 계속 땡디 맞았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음에부터의 땡디가 안 맞아.
0: 간에 얼마나 부담이 가는데, 땡디 같은 거는, 예, 예.
1: 그리고 건강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예, 많이 나서지고, 가래골 또, 그 다음에 소화 이런 것도 많이 났고, 예. 매이나 하고, 식사도 잘하고 할까, 내 몸도 좋아지고, 용도 합니다. 그래서.
0: 눈이 밝아지고, 이 제품 자체가 좋습니다.
1: 예. 예, 건강도, 게 운동도, 게 가벼운 운동도 못하던 게 가벼운 운동도 하지.
0: 그렇죠. 어, 이렇게 예. 우선 제품 찾기 힘듭니다. 보통 단분이 아닙니다. 예, 예.
1: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또 싸서 계속 쓰겠습니다. 아직 약 조금 쓴다. 계속 예. 효과 좋으니까 내 선생님도 얘기해보는.
0: 아, 어, 그렇게 하셔. 예.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용 단분은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요. 눈앞에 불꽃이 막 튕기거나 대변이 너무 건조해서 대변 보기 힘들어지거나 구강기형이 생기거나 혹은 또 치아통이 생기는 분들,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도 이 제품이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면서 지통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이 제품 자체는 삼고에 좋습니다. 고혈당, 당뇨병이 있는 분들한테 이 제품 자체가 기본으로서 인슐린이 정상 그 역할을 하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여기에 우수한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흑검이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거의 반년에 가까운 이런 시간을 생존을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쥐약의 혈압이 높고 이런 그리고 심장 뇌혈관의 마병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과분한 지방이 동맥경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거나 혈액의 죽산경화를 형성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노공이거나 심강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그런 거 풀어주는 데는 이제 복용해 보시면 알게 되어 있을 겁니다. 혈압이 점차적으로 조절받게 되어 있을 거고 그에 뭐 심장 관상동맥을 막게 되어 있거나 뇌동맥을 막게 하고 그리고 그걸 굳게 하는 뇌동맥경화 같은 거 이런 거 해결해 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확실한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혹은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된다고 많은 분들이 모두서 말씀 주시고 있지요. 너무 소화가 잘 된다고 지금 웅담분 가운데서도 성법회 웅담분을 쓰셨는데 이렇게 소화가 잘 될 줄 몰랐다고 우리 모든 소화 과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간에서 충분하게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관을 통해서 담낭에 보내줘야 되는 건데 이 담즙이가 직접 간의 문제로 간의 문제가 직접 담낭의 문제로서 이렇게 그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지금 간경화, 간경화 복수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심지어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B형 간염, C형 간염으로 인해서 깡구이 높아지던 분들이 이번으로서 골격통을 해결함에 있어서 역시 간하고 콤팥은 떨어질 수 없는 허상 그 영양 주고 허상 부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콤팥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눈이 좋아지고 하면서 따라서 이제 이야기하는 골격통도 여러모로 좋아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을 드시면서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너무 그 일단 결석이 좀 담낭 안에서 움직일 때면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두통을 그 느끼게 되었는데 본 제품 성법회 응담분을 쓰고 나니까 결석이 점차적으로서 용해되면서 그 움직일 때마다 동통 심한 동통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모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안전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일단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20만

0: 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유전 인자의 돌변으로 인해 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전 사회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로 나타나게 돼 있는가 하면, 쩍 하면 이전에는 암이란 소리가 아마 아주 희소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쩍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암에 걸렸다는 이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유전인자의 돌변으로, 유전인자는 부모한테서 받은 그게 정상으로서는 꼬꼬지 이렇게 계속 그 대사를 진행하게 돼, 세포의 대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특히 노령화 시대에 접하게 되어 있으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그 암 소식을, 암 진단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유전인자의 돌변을 막아주면서 유전인자가 정상적으로서 변형하지 않고 이런 대사를 진행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전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이제 위에서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쭉 하면 이 지금 환절기에 들어서서 기침을 담아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침은 우리 특히 감기를 좌우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감기라 하게 되면 상호흡도 감염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상호흡도 감염이라면 주약에는 뭐 구강에 특히 호흡계통에 폐,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을 드시게 되면 이 소염 효과는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침이 줄어들게 되고 점적주사까지 맞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가래가 그렇게 성나던 게 쩍 하면 온 지식기가 혼란할 정도로서 가래를 뱉고 가래 성내에서 일하던 분들 가운데서도 좋은 해결을 가져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습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본 제품을 드시면서 적당하게 그걸 알코올 같은 데다 용해식에서 습진에다 발라주면 빨리 낫습니다. 네. 시도해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 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 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 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요즘 시장에 가면 알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텃밭에서는 한창 토란을 캐내는 철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주인공은 바로 가을 땅속에서 영양을 꽉 채운 밤과 토란입니다. 달콤한 밤과 포근한 토란,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가을철 우리 가족의 기운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밤과 토란의 놀라운 효능부터 신선하게 거르는 법,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밤과 토란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텃밭과 장터를 누비는 이금입니다.

또한 밤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고기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체액의 산성화를 막아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밤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B2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로회복과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밤의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밤은 구황작물로도 귀하게 쓰였던 거예요. 그러면 밤에 비타민C가 다른 과일과 달리 열에 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정답은 바로 전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은 생으로 먹어도 또 구워 먹어도 조려 먹어도 영양이 잘 파괴되지 않은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이제 토란입니다. 이 토란은 예로부터 땅속의 알이라는 뜻으로 불릴 만큼 귀하게 여겨온 식재료인데요. 토란은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 주자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명절에 특히 좋습니다. 토란의 가장 큰 특징은 점액질 성분인데요. 이 점액질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미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약한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또한 토란은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부종을 완화하며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뽑아내는 비타민 B1, B2, C와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토란의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서 가을철 나른해지기 쉬운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토란의 점액질 성분은 열을 가하면 오히려 영양가가 높아진다는 사실. 그래서 토란은 반드시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입안이 얼얼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밤과 토란은 또 찰떡궁합인데요. 밤은 달콤하고 토란은 담백해서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맛의 균형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밤의 탄수화물과

걸레 먹은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껍질을 보세요. 껍질에 윤기가 나고 매끈하며 짙은 갈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흠집이 있거나 색이 탁한 것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밤 꼭지 부분이 하얗고 깨끗한 것이 바로 신선한 밤입니다.

단체는 흔들어 보세요. 밤을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알이 꽉 찬 겁니다. 소리가 나면 속이 비었거나 벌레 먹은 거라고 하네요.

물에 담가 보세요. 밤을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는 것이 알이 꽉 찬 것이고 뜨는 것은 저기 비었거나 벌레 먹은 겁니다. 이어서 토란 고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모양을 보세요. 이 토란은 둥글고 알이 굵은 게 좋습니다. 너무 작거나 모양이 일그러진 것은 피하세요. 둘째는 껍질을 보세요. 껍질에 흙이 묻어있고 상처나 무른 부분이 없는 게 좋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씻긴 토란보다는 흙이 묻어있는 게 더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셋째는 단단함을 확인하세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느껴지는 게 신선합니다. 물렁물렁한 것은 이미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넷째는 토란대도 활용하세요. 토란대. 줄기죠. 이 줄기가 굵고 연한 초록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토란대는 나물이나 국으로 활용하면 아주 맛있답니다.

이제 집에 와서 복원할 차례입니다. 밤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복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문지에 싸서 바구니에 담아두면 2, 3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더 오래 보관하려면 껍질을 벗겨서 냉동 보관하세요. 껍질을 벗긴 밤을 밀봉팩에 담아 냉동하면 6개월 더 거뜬하거든요. 삶아서 으깬 후 서분해서 냉동해두면 밤죽이나 밤양갱 등 언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라는 흙이 묻은 상태로 신문지에 사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2, 3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씻은 토라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 후 밀봉팩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또 더 오래 보관하려면 삶아서 껍질을 벗긴 후 냉동 보관하면 1, 2개월도 거뜬합니다. 팁 하나 더 드린다면 토란을 손질할 때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담가두면 점액질이 줄어들어 손질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또 토란 껍질을 벗길 때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미끄러지지 않아서 안전하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예요.

이제부터 밤과 토란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대방출합니다. 필기 준비 단단히 하세요. 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밤죽이죠. 부드럽고 달콤한 반죽 한 그릇이면 속이 정말 편안해지고 기운이 절로 나는 느낌이 드는데요. 재료로 밤 15개, 찹쌀 2분의 1컵, 물 5컵, 설탕 또는 꿀 적당량, 소금 약간, 그리고 잣 약간 준비해주세요. 먼저 밤은 껍질을 벗기고 속 껍질까지 깨끗하게 제거한 뒤 찜기에 15분간 쪄줍니다. 그리고 찹쌀은 30분간 불려주세요. 찐 밤과 불린 찹쌀을 믹서에 넣고 물 2컵과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 냄비에 갈아둔 밤과 찹쌀을 넣고 물 3컵을 부어서 중불에서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걸쭉해지면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잣을 띄워 마무리해줍니다. 밤죽을 더 고소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유나 콩물을 조금 넣어보세요. 또 밤을 삶은 후 으깨서 넣으면 더 부드러운 밤죽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어서 토란탕 만들어 볼게요. 얼큰한 국물과 부드러운 토란의 조화가 일품인데요. 재료로 토란 500g, 소고기 200g, 대파 2대, 마늘 3쪽, 고춧가루 2큰술, 국간장 2큰술, 참기름 1큰술, 그리고 소금 약간 준비해 주세요.

일단은 소금을 뿌려 껍질을 벗기고 끓는 물에 5분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줍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핏물을 빼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물 5컵을 붓고 끓이다가 국간장과 마늘을 넣어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토란을 넣고 중불에서 20분간 끓여줍니다. 마지막에 대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 마무리합니다. 토란탕을 더 시원하게 만들고 싶다면 멸치 다스마 육수를 사용해보는 겁니다. 또 토란을 미리 삶아서 넣으면 국물이 텁텁해지지 않고 맑게 유지된다네요.

이어지는 레시피 담백한 밑반찬 토란 들깨볶음입니다. 토란을 들깨가루와 함께 볶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밑반찬이 완성되는데요. 밥상에 하나만 올려도 든든하거든요. 재료로 토란 400g, 들깨가루 3큰술, 대파 1대, 다진 마늘 1 작은술, 국간장 2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약간 준비해주세요. 토란은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물기를 빼줍니다.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대파를 볶아 향을 내줍니다. 그리고 토란을 넣고 중불에서 3분 동안 볶아줍니다. 국간

네, 오늘은 밤과 토란으로 밤죽, 토란탕, 토란 들깨 볶음까지 정말 두 식재료의 무한 변신에 놀라셨죠. 밤은 이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가을철 면역력과 기력 보충에 탁월하고요. 토란은 뮤신 성분으로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가을철 우리 가족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밤은 물에 담가 가라는 것이 알이 꽉 찬 것이고 토란은 소금을 뿌려 껍질을 벗기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드린 팁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주부클럽 엄마들의 건강 밥상이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구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보객 한 곽의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 곽의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0: 우기 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산생물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반 구버객과 투걸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반 구버객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 제품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버객 이 제품 자체는 천년 약재로서 만들어진 백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하는 우수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12일간 그것도 주무시기 직전 3, 40분 전에 한 대만 딱 빨아들이면 되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약 힘이 세고 한 번 드시지만 해도 하루에 몇 번 드시는 이런 아주 우수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대 정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5각에 2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15각에 15각이 되다면 100% 무료로 주게 되었는데 여기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 2,000원 좌우의 현금권을 드리는 셈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합니다. 발명 특허를 받았다면 많은 산지아병원 삼갑병원하고 몇만 명의 환자들이 림상 경험을 총화해서 그 림상 경험이 보고돼서 그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한 각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 각이 구복약에 외용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싸면 15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 정도 쓰는 사이에 다면 많은 분들이 관절통으로서 움직이기 힘들던 분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좋은 개선을 가져왔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화번호는 직접 사실 분들은 전화번호 501775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많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 한 가지 제품으로서 다각도의 좋은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반 구박에게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백년 장수 제품으로 인정하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쓰시겠다면 우리가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따라서 해결받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기혈 부족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으면서 우선 간과 콩팥이 허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체가 허하고 정신이 늘 흐리멍텅하고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지고 건망증이 심각하고 내가 노인치매가 올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눈앞이 아물거리고 귀가 슬들리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머리가 쉽게 휘어지고 그리고 기혈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뭐 당대사, 지방대사 물량 같은 것도 따라서 해결받는 간과 콩팥을 중심으로 하는 오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백자반 구복에게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네, 백자반 쓰고 소리 맥도 나고 그 다음 머리 통도 아프고 심장도 좋아지고 예.
1: 아, 그렇죠.
2: 좋아져서 예, 밥을 영 잘 먹습니다.
1: 예.
2: 예, 예, 내 동생이 내 이렇게 좋은 거 보고 우리 동생은 또 무슨 병이 있는가 하면 이 노신사에서 또 왔다 갔는데 그 후부터 어제 자꾸 어지럼증 한단 말이야.

0: 예, 노수산이 왔다 가면 그렇죠. 예, 예. 머리 혈관에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지금 증상으로 나타날 때기당 증상으로 어딘가에 그 막혀서는 증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상으로 나타날 경우이기다면 퍼센트가 높을 정도로 막혔다는 걸 말합니다.
1: 예, 그러면서 심장도 부재하고 그다음에 밥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겠다 되니까.
0: 아, 예, 예.
1: 잘 못하니까 맥이 똑 떨어지잖아. 그래서 내 이 백가방 지금 대접실에서 뭐 어떻게 하는가 하네 선생님과.
0: 잘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황정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량에서는 황정이라 하게 되면 알아주는데 여기 채소라는 제자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익혀서 다시 쪄서 말려와서 다시 중약재로 들어온 걸 말해서 황정제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제품 자체는 백초의 왕으로 불리면 바이처즈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상처 그러니까 폐하고 심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중초에 있어서는 뭐 비위, 간, 담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하처까지 도와주는 건파질 도와주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골격이 좋게 하는 이런 성분이 황정이라 성분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드시게 되면 골고루 좋아지게 되었고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음식을 공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예예. 예.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논의기에 들어서서 약물간에 형성해서 간이 아파서 간경화가 두렵다 이미 비형간염, 시형간염이 있는 분들이 약속이 힘들어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있는 OTC 국약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늘 건강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관절이 심해서 두 번째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이 구름 날, 비 온 날은 그래서 무릎 피고서 싹시 크고 통쇄하고 그래서 잘 걷지 못합니다.
0: 아, 예.
3: 예, 그래서 지팡이 지고도 걸어다니는데.
0: 아, 그 정도예요? 예.
3: 예, 예. 그래, 그 두 번째를 쓰니까, 예. 아, 이런 수사가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3: 지팡이를 짓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0: 대단하죠. 예, 그만하게 효과를 본다는 게, 예.
3: 이전에 원래 장바닥에 가서 차선 못 살 때 지금 예, 마음대로 장에 가서 차.
0: 그렇죠. 예, 예.
3: 우리 집이 7층에 올라올 때 아무래도 그때 그전에는 한 서너 번 샜다 올라왔습니다.
0: 그렇죠.
3: 이 도대신 다음에는 그 당숨에 올라왔어요. 무릎이 아프지 않으니까.
0: 그럼요.
3: 예.
0: 두 글자는 기본으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일 어려운 질병 관절 통해서는 류마레이펑스, 류마티스 관절염과 풍한습으로 오는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라고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류 가운데 이 글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3: 그래야 하나 효과도 된다겠나네 이거. 더 싸서 쓰다 그런 효과 있으니까.
0: 그렇게 하세요. 관절통은 해결하지 않게 되면 나하고 장수는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데 예,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마음대로 지팡이를 부리고도 마음대로 내절로 뭐 채소 싸고 뭐 살 수 있고 쌍차에 가고 약방에 갈 수 있게 되었다니 이런 점만 해도 어디입니까?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지금 우리 형님이가 한 분이 맥관염이라는 진단받았는데 여기다 통역했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에 보면.
0: 맥관염이라 하게 되면 대단히 그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정맥이 그게 한 대 엉켜서 지금 돌아가는 피가 그게 특히 다리 그 무릎 아래 그 다리에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맥관염이라 하게 되면 이 투골테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통통도 제거해 주게 되어 있지만 해도 여기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투골테라 좋기는 백자방 구보액을 함께 쓰시면 효과가 더 바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시도해 보세요. 예.
4: 오늘 좀 배달받아 써보자고요.
0: 그렇게 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백자방 900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이 비형간염에서 예, 땀이나 받는지 지금 땀에 성사를 됐습니다.
0: 아, 그렇죠. 이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아주 그 우수한 이런 성분들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5: 예, 기구의 백내장에서 눈이 부옇게 빠지던 게 사라진 감이 납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5: 예, 기구의 혈압이 나쁜 게 성사를 됐고, 다음 닮았다든지 다음 닮았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네. 기본으로서 심장 功能 상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요.
5: 예, 그 콩팥이 나빠서 예, 양 눈덩이 계속 붓기고 예, 어떤 때 삽에 잘 안.
0: 예. 콩팥이 나쁘게 되면 심장 功能이 저하와 오장이 문제가 덩달아서 발병하게 되어 있습니다. 콩팥은 선천이 지번이라 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으로부터 중요한 장기에 속하는 게 콩팥인데요. 예, 콩팥이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입니다.
5: 예, 제가 속이 용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아, 그렇죠. 예,
5: 예. 이것도 잘 알려드리는 게 귀에 잘 들리고 이것도 혈당소설이 용 잘 됩니다.
0: 많은 분들이 당... 대사, 지방대사는 어디에서 진행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간에서 당대사, 지방대사를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시는 고분자 화합물은 간에서 완전히 해리해서 새롭게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사, 지방대사 결코는 간에서 완성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우수한 성분들이 제하수어라든지 인양호라든지 이런 성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리고 구기자라든지 이런 성분들로 해서 당대사, 지방대사가 잘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5: 예, 제가 저도 혈탈 정사입니다.
0: 아, 그게 예, 큰 예. 효과죠. 예, 예.
5: 예, 이렇게 효과가 선생님 다달받아 더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노년기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약을 피해가면서 이 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5: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제하수어라는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정신이 나게 하고 머리와 수염이 쉽게 휘어지던 걸 그거 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쉽게 머리가 빠지는 이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장진구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 윈양호란 성분 자체는 다른 데서 흔히 많이 못 쓰는 이런 그 우수한 중약 성분에 속하는데요. 한 습을 몰아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바로 이 제품이 이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콩팥이 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예. 콩팥은 기본으로서 지금 일단 우리 오장을 관리합니다.
2: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백자방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복액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자, 계속해서 전화.

0: 맞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우리 할머니가 이 소변 자꾸 어제 시, 그런 진짜 써니 어제 조천지 소변 발소변 하나 소변 알 계속 자꾸 예 그러 반찬 쉬지 못하고 이 소화가 안 되고 하는데 그래 이 백자반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그런 문이 한
2: 어, 잘 모르셨는데요. 이 백자반 구박약이 바로 그런 거 해결해주는 역할합니다. 곰팥질 든든하게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이 작고 그런 문제는 곰팥질 허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이렇다 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에 기본으로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그리고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잘 되게 하고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실제 경험담에서 나오겠지만 해도 깊은 잠을 자고 깼다가 다시 잠이 드는 것도 화장실에 갔다 와서 한두 번 갔다 와서는 금방 잠이 들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집에 할머니 분이 본 제품 백자반 구복약을 복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그 해결책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12가지 15가지 줍니까?
2: 백자방은 지금 15가지 사면 20가지를 주고 투골테는 12가지에 15가지를 주는데 백자방은
1: 네, 그럼 15가지 배달 받고
2: 예, 15가지 20가지 줍니다. 예, 전화하세요.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백사방 구박약을 먹고, 정말 여러 매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2: 아, 이 제품이 좋은 제품입니다.
3: 예, 예. 백사방 구박약이 어째 그렇게 좋습니까? 예. 그냥 난 잡으래 많이 왔어. 저녁에는, 엄마 샤워를 빼야지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 잠깐 자고 나면, 일어나면 그냥 점점 납작 생각 자고 하고, 그래 놓고 골이 점점 더 아프지 뭐.
2: 그게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자다가 깨나서 자지 못하다는 건 기혈 부족의 일정 증상에 속합니다. 예.
3: 깨놓고 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믿는
2: 그렇죠. 예.
3: 예, 정신이 안 나고
2: 밥 맛이 그래가, 없고.
3: 예.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나지. 여름으로 영 고생입니다.
2: 예.
3: 그리고 그다가 또 위까지 아이도 안 왔어요. 예. 위도 아픈데 위까지 자버리면 위 아파서 그 일어나 이 위하고 먹고 어찌고 자버리면 애언니까지 위까지 아파놓고 하나 영 여러분 그래 어지럼증도 이거 먹을수록 어지럼증도 나 좋아지고 잠을 요즘에는 이거 먹은 다음에 얼마 안 먹고 벌써 잠이 잘 오죠.
2: 잠을 잘 잡니다. 기억이 잘 됩니다.
3: 잠을 잘 와서 소중해서 난 그래도 9시나 10시 누구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5시 반이가 10시 이렇게 됩니다.
2: 그렇죠.
3: 너무 잘 자취했습니다.
2: 예.
3: 야, 이야기 써만 썼습니다. 그래 너무 효과 좋으니까 이번에 15각 사면 20각 줍니까?
2: 아 그렇습니다. 15각에 20각 줍니다.
3: 그리고 예. 그 두골팬에 우리 오빠가 잡수는 게 야 우리 오빠 다리 허리 아파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허리라는 게 아파서 맨날 서서 걸지 못하고 집에서도 그냥 허리띠를 떼야 되고 그렇지만 이때 뭘 걸지도 못합니다. 병원에 생기면서 그런 리더도 쓰게 했습니다. 아무도 해보고 친구도 해보고 무슨 손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이들 이게 이 두골패를 먹고야 거기 바른 약하고 이 먹는 약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예.
2: 그렇습니다. 외용약하고 예. 구복약이 결합돼서
3: 예.
2: 어지간한 골격통에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까지
3: 받았죠. 바른 약이 무릎 관절이 아파서 다른 게 소리 그날 이름도 하죠.
2: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3: 이제까지 그렇게 놓고 좋냐 우리 아빠 이름 처음 써봤답니다. 이 우리 아빠 이름 돼야 이렇게 좋냐 이제까지 처음 써 이거 쓰니까 요즘에는 운동하려 미네모 나가서 운동하려 나갑니다.
2: 지금. 사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3: 예,
2: 대사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3: 무리하던 게 지금은 여 기뻐합니다. 그래 예. 오늘의 활동이 오늘 12각삭이에요. 12각삭 몇 점 얼마
2: 될까요? 12각을 싸면 15각을 물어러 드립니다. 예, 한 각에 490원인데 예. 구복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은 무료로 따라갑니다. 예, 예.
3: 예, 약이 예. 너무 좋아서 우리 오빠는 영사와함도 지금.
2: 그렇죠.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배달 받겠죠.
2: 예, 501-775번에 예. 연락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웰러 구셀러란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골격이 노화로 인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지금 부분적인 여론에서는 뭐 움직이

이지 않아도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하자 절대 그거는 미우는 의미다. 아, 엉뚱한 이야기인데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대사가 정지 상태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제품 두글타를 써서 관절통, 심지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그 손가락 중간마디 그 한 판이 부어나서 칼지기, 뭐 숟가락지기도 힘들어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그게 다 부종이 빠지게 되어 있으면서 관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 투골타는 지금까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이 소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위를 상하지 않고 오히려 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보온 제품을 쓰시고 나니까 관절 마디마디를 쓰기 그렇게 편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통통은 무엇 때문에 통통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제일 전형적인 특점은 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뼈마디가 부어납니다. 이런 걸 해결해 주게 되어 있고 특히 통풍이라 하게 되면 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곁 식구, 곁 친구들 가운데서 통풍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신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을 건데요. 뭐 엄지발가락 그게 엄지발가락의 육가락처럼 한 대 더 생깁니다. 뿌죽하게 나오는데 그게 자라나는 과정은 완전히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통통을 동반하게 돼 있는데 이 통풍에 좋고 그리고 지금 고관절 괴사, 구구타 화이스라 하죠. 이 고관절 괴사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다음 15도를 엎드자 해도 그게 관절마디가 꼭 그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힘든 이 질병까지도 해결해 준다고 여기 고관절 괴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나이 드셔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부주의 혹은 실수로 인해 가지고 넘어져서 상한 부위가 혹은 젊었을 때 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다시 떼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상한 부위, 그 산후풍 후유증이라든지 여러모로서 그 발뒤축 골가시, 발뒤축 골가시라고 제가 저희 뭐 가까운 이런 식구들 가운데서도 많이 그 아파하는 걸 보고 듣고 이렇게 했는데 발뒤축에다 바늘을 한 몇십 개 꽂아놓은 것처럼 내리디디자면 아파서 디디지 못합니다. 걸자면 걸기 힘들어지는 분들인데 이런 걸 포함해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 이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런데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특히 우수하다면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간주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을 뼈마디만 딱 조화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움직이자면 꼭 거기에는 근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 할머니 같은 이런 분들이 계시게 되면 할머니들이 그 발목이 운동량이 줄어들고 운동 조금씩 걸어다닌다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근육을 간에서 간주근으로 되어 있는데 근육을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이 애들이 발목만 큰밖에 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부종이 생기는 그 부분을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그리고 부종을 완전히 빼주는 방귀라는 이런 성분도 들어갔고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키가 쑥쑥 자라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며 자아의식도 강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변화 속에서 학업 스트레스,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환경 등의 영향으로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동료와 함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충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윤승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나는 크거든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정서 조절의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간 정서 일기를 써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느낀 감정,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벗어나 자신을 불안하게 한 원인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정서에서 휩쓸리는 것을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리명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한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뽀뽀뽀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정서 조절의 두 번째 방법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즐거움을 느끼는 간단한 활동에 몰입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청각을 자극해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평소 즐겨 듣는 곡이나 귀에 편안히 들어오는 음악을 골라서 10분 이상 들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강성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수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꿀꿀이를 보내드립니다.

정서를 안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잠옷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인데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 수영이나 구기 운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5분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적절한 강도로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웅갑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나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할머니 된장을 보내드립니다.

운동 외에도 시를 쓰거나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또는 탁 트인 공간에서 마음껏 소리치거나 야외에서 자연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건데요. 최수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구지 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 네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친구, 선생님 혹은 부모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만약 어떤 관계로 인해 오랜 시간...

친구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나만의 정서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밝은 청소년 시기를 보내길 바랍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양어장 누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노대창에 도망친 데다가 주위에 있는 적들이 아직 정황을 모르고 있어서 부대는 하도프에서 며칠 조용히 쉴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무기를 닦았다. 그리고 또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팽덕현은 병사들 수가 심각하게 줄었으니 3군단을 줄이자고 앞장서 건의를 하였다. 홍군 지도부는 전군을 섬감제도로 다시 편성을 하여 팽덕현을 사령원으로, 모태똥을 정치위원으로, 림표를 부사령원으로, 엽검령을 참모장으로, 왕가상을 정치부 주임으로 임명을 하였다. 섬감지대 아래에 세 개 종대를 두고 1종대는 림표가 사령원을, 서병진이 정치위원을 맡았고 2종대는 팽설풍이 사령원을, 리부촌이 정치위원을 맡았으며 3종대는 엽검령이 사령원을, 등발이 정치위원을 맡았다. 섬감지대는 7,000명쯤 되었다. 이튿날 하두푸진 서쪽에는 관제묘의 团장 이상 간부가 모이었다. 회의가 시작될 무렵 동쪽 하늘에 해가 솟아올랐다. 절 앞 소나무에는 말겨로 피리 메여져 있었고 뜰에서는 흥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도자들도 모처럼 머리와 수염을 깎았더니 제법 말쑥해 보이었다. 모태통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일어섰다. 그의 힘있는 연설은 박수소리에 자주 중단되었다.
1: 동지들, 우리가 강서를 떠나온 지도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장계성은 우리를 없애려고 온갖 애를 다 써왔습니다. 수십만 대군으로 포위를 하고 추격하고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우리를 무찔렀습니까? 무찔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겹겹이 둘러싼 적들을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2: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1: 반고가 개천한 후에 사망 오제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무산계급의 자랑이며 중국 공산당의 자랑이며 주한민족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주한민족

또 이런 군대가 있어야만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는 항일의 최전선으로 나아가 신선 임무를 짊어져야 합니다. 모 대통령이 숨을 고르더니 침통하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모 대통령의 말뜻을 되새기었다. 이튿날 새벽 대오는 북으로 진군하였다. 하도 푸진 북쪽 망죽산으로 부서진 채 서있는 국민당군 도치카가 멍청이 눈을 뜨고 멀어져가는 홍문대우를 바라였다. 부대 앞에는 드넓은 위하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푹 쉬었더니 기운이 솟았다. 말들도 목을 길게 빼들고 울부짖으며 힘차게 걸었다. 누군가 에헤요 홍군 오라버니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복근 호남 강산은 물론 운남 귀주 사찰의 노래들이 터져나왔다. 그 무렵 어두컴컴한 동쪽 하늘에서 푸른 빗줄기가 맑고 깨끗한 냇물처럼 흘러퍼지었다. 반짝거리던 겸영성은 어느새 해맑은 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에필로그. 7월 내내 장계석은 아미산에서 지냈다. 아미산은 웅위하고 아름다웠다. 더군다나 홍주산에 있는 아담한 별장은 푸른 숲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디를 가나 사람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폭포와 냇물을 만날 수가 있었다. 장계석은 산에 올라온 뒤로 편안한 나라를 보냈다. 사천 군대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계획이 순조로웠기 때문이다. 그가 거느린 참모탄이 사천 군대를 이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미 훈련단을 꾸려서 확실하게 사천 군대를 장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 사이 대도와 작전이 허탕을 치는 통에 잠깐 기운이 빠졌지만은 홍군이 설산과 초지에 들어서자 다시 희망이 보이었다. 북에서 맞고 남에서 뒤쫓는다면 홍군은 날개가 돋쳐도 도망칠 수 없을 터였다. 장계석은 참모团장 하국광과 류상을 불러 송본과 무현 사이에 있는 첩계에서 회의를 열고 홍군을 가둬 죽이는 정책을 표기로 결정을 하였다. 민강을 따라 철저하게 길을 막고 홍군에게 몰래 식량을 갖다주는 자는 극형에 처하며 홍군의 일을 거두는 사람은 적과 내통한 죄를 물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적들에게 을러매였다. 얼마 뒤 장계석은 홍군 내부에서 집안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자다가도 슬며시 웃음이 터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장계석은 부인과 함께 아미산을 유람하였다. 금정에 가서 구름바다와 해돋이를 보고 세상지에 가서 원숭이들의 재롱을 구경하였다. 향불 연기가 감도는 절에도 들려보고 이름난 폭포를 찾아 물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걱정을 툭 털고 한가하게 지내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군이 라자구를 빠져나가 북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장계석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마치 정수리에 얼음물을 쏟아 부은 듯 정신이 아찔해 났다. 얼마 뒤 시종실 주임 정불범은 홍군이 위하 방어선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는 전보를 받았다. 전보에는 섬감지대가 바로 홍군 1방면군의 1-3군단인데 모태동과 주왕 지도자들이 이 대호와 함께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정불범은 뾰족한 턱에 묘돌이 남지 않은 수염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기었다.

0: 장계석이 이 소식을 알면은 노발대발할 것이 분명하였지만 보고를 안 할 수는 없었다. 정벌범은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갔다. 장계석은 차를 마시면서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정벌범은 잔뜩 움츠린 채 장계석한테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었다. 위원장님, 감숙에는 조사랑한테서 전보가 왔는데 공장군이 위하 방어선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뭐? 장계석이 왓들 놀랐다. 차차를 내려놓는 장계석의 손가락이 떨리었다. 정벌범이 전보를 건네면서 덧붙이었다. 우리 부대가 또 공산군의 거짓 공격에 속아 전수 방향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장계석의 얼굴은 갈수록 일그러지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정벌범을 쏘아보았다. 그 전보를 어떻게 믿나? 이 대호가 진짜 1, 3군단이야? 모태동이 정말 거기 있다고? 대호에서 처진 홍군한테서 얻은 소식이라니 믿을만할 겁니다. 장계석은 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왕균이란 여성은 무능하기 짝이가 없어. 당장 잡아들여서 군법에 넘겨. 위원장님, 노용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러다가 괜히? 정벌범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나직히 대꾸하였다. 사람들이 위원장님께 등을 돌릴까 걱정입니다. 그러자 장계석이 호통을 치었다.
1: 왜? 등을 돌린단 말인가? 어?
0: 노대창도 라자고 같이 험난한 요새 하나를 못 지켜내는데 왕균이 기다란 위하전설을 어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귀조에서도 고자 2, 3만밖에 안 되는 홍군이 10배 가까이 되는 수심한 우리 대군의 포위를 뚫고 금사강으로 도망쳤지요. 대도와 전투도 그렇습니다. 대도라는 천은 요새를 믿고 이제는 홍군을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왕균을 죽인다면 사람들이 어찌 위원장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장계석은 얼굴을 확 붉히며 정벌범을 쏘아보았다.
1: 그러면 지금 전에 내가 지휘를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건가?
0: 제가 어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벌범이 어설프게 웃으며 대꾸하였다. 위원장님께서는 나라 안팎의 이름난 장군이신데요. 위원장님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라도 공산당을 뿌리 뽑을 수는 없지요.
1: 그건 무슨 뜻인가?
0: 장계석이 낯빛을 바꾸어 물었다. 저 얘기는요. 이 사회적인 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1: 사회적인 원인이라니?
0: 공자님도 재물이 적은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고루 나누지 않은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땅이 차고 넘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발을 하나 꽂을 땅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단 옷을 걸치지만은 누구는 맨몸을 가릴 천조박도 없지요. 그러니 불평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이 엎어지길 바라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공산당의 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불꽃으로도 들판을 다 태울 수밖에요. 여기 불을 끄면은 저기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자들을 단번에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1: 전에 말해서 어제 공산당 냄새가 풍기는 건? 응?
0: 정벌범은 놀라 얼굴이 해석해지었다.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위원장님을 따라다니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몇 마디 위로를 들었던 것뿐인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장계석도 다시 낯빛을 가다듬고 말하였다.
1: 아니 뭐 내가 자네를 공산당이라고 여길 리야 있겠나. 다만 사람을 속이는 그런 헛소문을 믿지 말라고 일러주는 걸세. 나도 전에 자본론 같은 책을 보기는 했지만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말에는 넘어간 적이 없어. 만약 공산당이 이 중국 땅에서 제대로 뿌리

0: 내린다면 자네나 나나 죽어도 묻힐 곳이 없겠지. 나는 평생 반공의 뜻을 두고 살아왔네. 공산당을 싹 쓸어 없애지 않고서는 눈을 감지 않을 것이야. 그 말에 정불범은 저도 모르게 펄쭉 웃으며 말하였다. 위원장님이 큰 뜻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힘들 뿐이죠. 아니, 자네는 자신감이 그렇게 없나? 장계석이 그를 훑어보았다. 정불범은 말이 없었다. 명심하게, 나는 내일 당장 산을 내려갈 테니까.
1: 네? 산을 내려가시다니요?
0: 내가 직접 서북으로 가야겠어.
2: 장계석이 단호하게 말하였다.
0: 서북에 30만 대군이 있잖아. 하지만 공산당은 만 명도 안 되지. 지금 손을 안 쓴다면은 어느 때를 기다리겠나?
1: 하지만 지금 민심이 뒤숭숭하고 원망이 차고 넘치는데요.
0: 원망이 넘치다니.
1: 큰 적을 앞에 두고 위원장님께서 내자리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말입니다.
2: 장계석이 눈을 부라리었다.
0: 누가 큰 적이란 말인가?
1: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와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0: 모두 뭘 모르는 얼뜨기들이야.
2: 장계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0: 똑똑히 말하지만은 공산당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란 말이지.
2: 정불범은 그만 입을 꾹 다물었다. 장계석은 이튿날 오전 부인과 함께 산을 내려갔다. 그는 도무지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장계석은 산을 내려가면서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0: 여섯 해나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이야.

장편 소설 대장정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무지개 동산과 허수아비의 령몰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소필 무지개 동산. 세상에는 수많은 동산이 있다. 화려한 꽃들이 만발한 관광지의 정원,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동산, 나무가 우거진 숲속 동산 등 각자의 모습과 의미를 품고 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장 소중한 동산은 화려한 꾸밈이 없고 평범한 일상 연기가 가득한 무지개 동산이다. 이곳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내 삶의 희망과 위로를 담은 마음의 터전이기도 하다. 비가 지나고 하늘에 떠오르는 무지개처럼 힘들고 어두운 날을 지나면 언제나 따뜻한 빛이 찾아온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공간이다. 무지개 동산은 어릴 적 할머니 댁 마당에서 시작됐다. 시골 마을의 작은 마당은 화려한 조경이 전혀 없었다. 흙바닥이 대부분이고 할머니가 심은 채소들과 작은 꽃들이 어지럽게 피어있는 평범한 공간이었다. 여름이면 소나기가 자주 내렸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면 나는 마당 한쪽 처마 밑에 서서 비를 바라보곤 했다. 잠시 후 비가 그치고 흐렸던 하늘이 맑아지면 언제나 마당 너머 산릉선 사이에 무지개가 떠올랐다. 일곱 가지 색깔이 부드럽게 어우러진 무지개는 회색빛이었던 마당을 순식간에 화사하게 물들였다. 그때 나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 마당에 무지개가 자주 뜨니까 우리 마당은 무지개 동산이에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래, 우리 손녀가 보는 세상은 언제나 무지개처럼 이쁘니까 이것이 바로 무지개 동산이지.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듯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단다. 어릴 적에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 단순히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가 예뻐서 우리 마당을 무지개 동산한다. 나는 봄의 무지개 동산에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삶의 진리를 배웠다. 아무리 오랜 추위와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새 생명이 피어나고 빛이 찾아오는 것이다. 여름의 무지개 동산은 생기로 가득하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도 소나기가 내리면 더위가 싹 가셔지고 공기는 맑고 상쾌해진다. 비가 그친 뒤에 떠오르는 무지개는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더욱 선명한 색을 자랑한다. 마당의 채소들은 비를 먹고 더욱 푸르게 자라고 매미소리와 바람소리가 어우러져 여름의 정취를 더한다. 어릴 적에는 여름 무지개를 보며 친구들과 마당에서 뛰어놀았다. 무지개 끝에 보물이 있다는 동화 이야기를 떠올리며 무지개를 쫓아 마당을 달렸다. 그 순간의 순수한 행복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중한 추억이다. 여름의 무지개 동산은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주며 현재 순간을 즐기는 행복을 가르쳐준다. 가을의 무지개 동산은 차분하고 고즈넉한 매력을 품고 있다. 가을비는 여름의 소나기처럼

가을의 무지개 동산은 풍요로움과 여유를 선사한다. 삶이 바쁘고 급하게 흘러가지만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보면 소중한 결실과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겨울의 무지개 동산은 조용하고 고요하다. 좋은 겨울엔 비보다 눈이 자주 내려 마당이 하얗게 덮여 쌓인다. 겨울에는 무지개를 보기 쉽지 않지만 가끔 차가운 비가 내리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 희미한 무지개가 떠오른다. 하얀 눈바둘에 펼쳐진 무지개는 더욱 희귀하고 아름답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차가운 계절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겨울의 무지개 동산은 인내와 기다림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힘들고 고독한 시간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제나 빛과 희망이 찾아온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월이 흘러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바쁜 일상, 치열한 경쟁,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든 날들이 많아졌다. 도시의 높은 빌딩 숲 속에서는 넓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고 비가 내려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날이 드물다. 마음이 답답하고 지칠 때마다 나는 언제나 어릴 적의 무지개 동산을 떠올린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 또 비 온 뒤에 떠오르는 선명한 무지개가 마음속에 펼쳐지며 지친 마음을 위로해준다. 이제 나는 무지개 동산을 단순한 고향마당이 아닌 마음의 정원으로 간직하고 있다. 삶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 상처받고 외로울 때마다 마음속 무지개 동산이 들어간다. 힘든 상황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다. 비가 내리는 동안은 세상이 어둡고 흐릿하게 보이지만 비는 언젠가 그치고 반드시 무지개가 찾아온다. 내가 겪는 고난과 시련도 잠시의 비일 뿐. 이 시간을 잘 견디면 더욱 성장하고 단단한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룬다. 빨강, 조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각 색깔은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어우러져야 완벽한 무지개가 된다. 삶도 마찬가지이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 슬프고 힘든 순간, 평온하고 여유로운 순간, 긴장하고 바쁜 순간 등 다양한 경험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완전한 인생을 만든다. 행복한 순간만 가득한 삶은 단조롭고 깊이가 없고 힘든 경험이 있기에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요즘 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무지개를 찾으려 노력한다. 힘든 일이 있은 뒤 찾아오는 작은 행복, 지인의 따뜻한 위로,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바로 내 삶의 작은 무지개이다. 큰 무지개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일상 곳곳이 숨어있는 작은 빛과 행복들이 모여서 내 삶의 무지개 동산을 만들고 있다. 무지개 동산은 나에게 영원한 희망의 터전이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힘들어도 내 마음속 무지개 동산은 언제나 따뜻하고 빛나고 있다. 비가 반드시 그치고 무지개가 뜨듯이 어떤 어려움도 끝이 있고 언제나 희망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게 해준다. 평범한 시골 마당에서 시작된 작은 동산이 지금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감싸주는 거대한 위로와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나는 마음속 무지개 동산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 힘든 날엔 무지개를 떠올리며 인내하고 행복한 날에는 그 빛을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색깔의 삶의 경험을 품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 것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무지개 동산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것이다.

각자의 추억과 희망, 위로가 담긴 소중한 공간.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 온 뒤 무지개처럼 모든 고난을 딛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지개 동산이 가진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수필 허수아비의 령혼 들판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허수아비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묵묵한 삶의 깊이를 느낀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집더미 인형은 눈도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며 늘 한자리에 가만히 서서 바람과 비, 햇살을 온몸으로 맞는다. 보는 사람에 따라 허수아비는 무생물에 불과하고 텅 빈 꼽대기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 들판의 허수아비를 지켜보며 그 조용한 몸속에 따뜻하고 단단한 허수아비의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됐다. 세상의 소란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삶의 대단한 것입니다.

보이자 말없이 세상을 품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어릴 적 시골 고향 마을에는 넓은 벼밭이 펼쳐져 있었다. 가을이 다가오면 벼 이삭이 통통하게 여물기 시작하고 참새들이 떼를 지어 들판에 내려앉아 곡식을 쪼아먹곤 했다. 그때마다 농부 아저씨들은 들판 곳곳에 허수아비를 세웠다. 지푸로 몸을 만들고 낡은 옷을 입히고 헝클어진 볕머리를 얹은 허수아비는 멀리서 보면 마치 사람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어린 나는 밭길을 지나며 허수아비를 볼 때마다 이상한 호기심을 느꼈다. 밤이 되면 혼자서 무섭지 않을까, 바람이 불면 외롭지 않을까, 비가 내리면 추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가을밤 들판이 홀로 남은 허수아비를 보러 간 적이 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판을 비추고 가을바람이 진몸을 스치는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주변엔 개구리 울음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가득했고 허수아비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듯 고개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조용한 모습에서 나는 외로움이 아니라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다. 허수아비는 두려움도 외로움도 느끼지 않는 듯 오직 들판의 곡식과 푸른 자연을 지키는 일에만 온몸을 쏟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에게 용환이 없다고 단정한다. 눈에 보이는 행동과 표정이 없으면 살아낸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묵묵한 헌신, 변하지 않는 의지, 소중한 것을 지키는 마음이 바로 영혼의 진짜 모습이다. 허수아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킨다. 참새를 쫓고 들판의 평화를 지키며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곡식을 지켜내는 그 모습 속에 진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 허수아비 영혼은 변함없는 지킴의 마음이다.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허수아비는 단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들판을 지키고 여름엔 뜨거운 햇볕과 폭우를 맞으며 푸른 별을 지키고 가을엔 여문 곡식을 지키며 풍요의 계절을 지켜주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과 눈을 맞으며 텅 빈 들판을 홀로 지킨다. 계절마다 들판의 모습은 바뀌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허수아비의 자세와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다. 여름 한낮의 뜨거운 태양은 들판을 뜨겁게 달군다. 땅은 뜨겁게 데워지고 풀잎들은 지쳐 축 늘어지지만 허수아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는다. 낡은 옷은 땀과 먼지로 얼룩지고 진몸은 햇볕에 바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굵은 빗방울이 온몸을 두드린다. 짙은 피를 먹고 무거워지고 옷은 흠뻑 젖지만 허수아비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바람이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이 세상에는 눈에 잘 띄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다. 늘 같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남을 위해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들, 작은 책임에도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모두 들판의 허수아비와 닮아있다. 그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큰 칭찬을 받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낸다. 허수아비의 영혼인 바로 이런 평범하고도 위대한 삶의 사세를 담고 있다. 허수아비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한다. 칭찬과 인정,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며 때로는 욕심에 휩쓸려 마음이 흔들리곤 한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자신이 팔인 것 없이 오직 주기만 하는 삶을 산다. 들판을 지키는 일 외에는 아무런 바람도 아무런 욕심도 품지 않는다.

맛이 낡고 초라해져도, 시간이 지나서 모습이 낡고 허물어져도 오직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가을의 기포 들판이 곡식이 모두 수확되면 허수아비는 쓸쓸한 모습으로 홀로 남는다. 푸른 변은 사라지고 들판은 텅 비며 찾아오는 새들도 줄어든다. 농부들은 바쁜 수확일을 마치고 들판을 떠나고 허수아비는 홀로 가을바람을 맞는다. 그때 허수아비는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지만 나는 그 모습에서 진한 여유와 성숙을 느낀다. 모든 결실을 남들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이 바로 허수아비의 영혼이다. 시간이 지나 겨울이 오면 허수아비는 더욱 초라해진다. 눈이 내려 온몸이 하얗게 덮이고 바람에 집가루가 흩어지며 점차 본래 모습을 잃어간다. 옷은 헤어지고 모습은 낡고 허물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들판 한가운데 서 있다. 봄이 다시 찾아와 새 생명이 피어나면 사람들은 새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고 낡은 허수아비는 들판에서 사라진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허수아비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들판을 지켰다. 우리의 삶도 허수아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맡고 살아간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을 묵묵히 해야 하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을 홀로 견뎌야 할 때도 있다.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마음을 꺾을 필요가 없다. 허수아비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진심 어린 헌신과 변함없는 의지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낸다. 나는 가끔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고향 들판의 허수아비를 떠올린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가며 성과와 결과만을 추구할 때 허수아비의 조용한 모습은 나에게 큰 위로를 준다. 느리지만 꾸준하고 조용하지만 단단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된다. 허수아비의 영혼은 조용한 강인함이다. 소리치지 않아도 존재의 가치가 분명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의 깊이가 깊으며 흔들리지 않은 의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힘이다. 세상은 늘 화려하고 큰 것만을 찬양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평범하고 조용한 헌신들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함을 지키고 작은 책임에도 진심을 다하며 남을 위해 조용히 힘을 보탤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허수아비가 가진 소중한 영혼이다. 이제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살지만 마음속엔 언제나 들판이 허수아비가 서 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의 가치를 의심할 때마다 허수아비의 묵묵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나 또한 나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다하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고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허수아비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 욕심과 소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힘,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의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바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실한 내면의 힘, 빠른 성장보다 꾸준한 지킴이 더 소중한 가치임을 허수아비는 조용히 알려준다. 들판이 허수아비는 말은 없지만 가장 큰 삶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세상의 모든 조용한 현실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영혼의 빛이 세상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앞으로도 허수아비의 영혼을 간직하며 묵묵하고 성실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것이다.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빛내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 8갈래 정품 관광 로선을 내었고 60여 가지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펼친 데서 전주 문화 관광 시장이 지속적인 인기를 보여 관광객 수와 관광객 총 소비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0월 1일 오전 도문 도로 통상구와 훈춘 도로 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기관 간부, 학교 사생, 이민관리경찰과 주민들이 국문에 모여 오성 붉은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장엄한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변강 아들딸들의 진심어린 축복을 조국에 전했습니다.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 개항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찰이 돼 조국의 변경 국문을 지키고 싶습니다. 훈춘 출입경 변방 검사소 근무 일대 부대장 정명아입니다. 이번 국기 개항식을 통해 가국 정회를 깊이 제독했습니다. 이민관리 경찰로서 우리는 이 애국 열정을 직책 수행의 동력으로 받고 변경 안전과 통상구의 원활한 통행을 전력 투하하면서 실천적인 담당으로 위대한 조국에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해동성국 의관 상봉 발해 복식 몰입식 정경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배우들은 복원한 발해 복식을 입고 정경 해설과 소통을 통해 관광객들이 강력은 비록 바다를 사이에 두었지만 문화의 뿌리는 한 집안이라는 역사적 연원을 요하도록 했습니다. 박물관 내에서는 장고춤, 탁본, 투호 등 종목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서희곤입니다. 이번 국경절에 일부러 연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복원한 발해 복식을 보고 몰입식으로 소통 활동에도 참여하니 마치 천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변강과 중원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중화 문화의 다원일체라는 독특한 매력을 체득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저와 아이가 공연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아이도 중국 문화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국경절 연휴 첫 사흘 동안에만 우리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 연인수로 4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선보인 발해 정경 공연은 광범한 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배우들과 소통하고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인증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해의 천년 문화 맥락이 박물관에서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9월 30일 2016년 연변 문화 관광 미식 시즌 1호 백미 산뜻한 연변 명태 전국 요리 경기가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 요리사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루며 특색 명태 요리를 선보이면서 요리 기술을 겨루는 동시에 민속 음식 문화를 전승했습니다. 경기 요리사 금상 수상자 장영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명태, 전복, 대하를 함께 조린 전통 미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파생 제품으로 김치 육수도 융합했습니다. 지금 갈수록 많은 젊은이와 외지 요리사들이 우리 연변 명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유산 음식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태 전통 요리 기법을 계속 전승하고 옛맛이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중국 유명 요리사이고 중화 요리사 금상 수상자인 리숙입니다. 남북의 맛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특색 미식을 혁신적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새로운 착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모두의 창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연변 특색 명태 미식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경절 기간 금빛깔 한마음 변경의 화음 문화관광 활동이 도문시 월

0: 정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30쌍의 부부와 연인들이 이곳의 민속유원과 전통 혼례쇼에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박물관의 발해 복식쇼를 변경으로 옮겨 발해 문화의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한마음 언약식에서 새 부부와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들은 사랑의 맹세를 함께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민경 류환영입니다. 변경수호 민경으로서 국문을 지키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의 뒤에는 아내의 지지가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됐는데 어제가 바로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을 꾸미거나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보살피는 데 제가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활동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 신청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아주 행복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문 주민 상영교입니다. 올해가 마침 우리 둘이 만나 사랑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주최 측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줘 정말 기쁩니다. 안도현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에서 펼쳐진 국경절 경축 주제 활동에서는 가무 종목이 번갈아 무대에 올랐고 현장 참가자들은 함께 조곡을 노래하느를 불렀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국풍 순회, 수공 체험, 삼림 표류, 화로차 그리기 등 종목을 내놓아 관광객들의 가을철 휴가 체험을 풍부히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 문화 관광 활동은 연변의 독특한 인문과 자연 매력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대중들의 명절 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문화 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은변 상무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612만 명을 웃돌아 동기 대비 19.43% 증가하고 관광객 총 소비는 36억 7,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팔방의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 여러 부문에서는 협동해 대중들의 연휴 출행, 관광, 생산 생활 등 안전 사업을 실속 있게 다사부모로서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평안하고 화목한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 각 현시 공안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은 교통안전 보장 일선을 굳게 지켜 도로 질서가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하도록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도로 경찰 배치율과 관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대중들의 출행 안전을 전력 수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했으며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연길시 공안구 교통관리대대 종합중대 부중대장 양영리입니다. 관할구역 명절 기간의 차 흐름 특점과 결부해 우리 대대에서는 민속원 서시장, 연변대학 인터넷 인기 간판벽, 소상시장 등 종점 구역에 92개 근무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연길서 고속도로 수금소, 연길부 고속도로 수금소와 고속철도역에는 경찰력을 추가 배치해 교통 소통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매일 301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일터를 지키면서 국경절 기간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전력 보장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사회면 순찰, 교통관리 통제, 풍경구 안전보장 등에 하루 평균 경찰력 연 2,196명과 차량 연 554대를 투입해 풍경구와 인원 밀집 장소의 순찰 빈도를 중점적으로 높였는 바 국경절 기간 40개 풍경구와 13개 보나 상권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도시의 첫 번째 창구인 연길 서역에서는 이중 언어 편민 자문, 저녁 문화 관광 추천, 민속 체험, 특색 공연 등 네 가지 특색 봉사를 내놓아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역을 나서는 순간부터 연길의 정성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자원봉사사들은 오가는 관광객들의 물음에 인내심 있게 답하고 출행 로선을 세심하게 안내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 선전책자, 민속체험지도, 민족단결 선전수첩을 배포하며 연길의 아름다운 풍광과 짙은 민속풍정, 특색미식을 소개해 관광객들이 경사스러운 명절 분위기를 몰입식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인원 유동이 많고 야외 불 사용 우환이 증가하는 실제 상황에 대비해 연변 소방구조 기동 지대에서는 국경절 기간 삼림 초원 방화 전문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유동 선전, 현장 선전 강연 등 방식을 통해 산에 들어가는 관광객, 림산 지구 주민, 가을 수확 작업 인원들을 대상으로 야외 화원 관리 주의 사항, 초기 화재 상황 처리 상식 등을 보급하고 대중들이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장백산 북풍경구, 육정산 문화관광구,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연선 등 종점 구역에 역량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지정 장소 당직과 기동 순찰을 결합해 관광 풍경구, 변경 연선, 림산 작업소, 향진 등 중점 구역을 단단히 주시하고 중단 없는 순찰을 전개하며 초기 단계의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 해소함으로써 삼림 방화 방어선을 굳게 지켜 림산 지구의 생태 안전과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 수고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장백산 지복대대 1중대 중대장 조리 조청해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산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늘었습니다. 현재는 가을철 삼림 방화와 가을 수확의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는 역량을 집결해 각 풍경구와 림산 지구 등 종점 구역에 전진 배치하고 지정 장소 당직과 류동 순찰 방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일터를 굳게 지키고 삼림 화재 발생을 엄밀히 방지하면서 관할구역과 림산 지구의 생태 안전, 대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잘 수고하겠습니다. 여러 부문의 노력으로 국경절 기간 우리 주에서는 생산 안전 사고와 영향력이 있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안전 생산 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됐습니다.
0: 성민족사무위원회와 성문학예술계연합에서 공동 조치한 길림성 중화민족 공동체식 화꽃수립 해민공연 진달래 아름다운 변강 문해 선전대 연변행 활동이 그늘 우리의 주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의 주제는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 꿈 이루자입니다. 활동 기간 광범한 문해 사업일꾼들은 선으로 우리주 훈춘시, 도문시, 룡정시, 화룡시와 안도현 등 다섯 개 변경 현실을 찾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노래, 무용, 희곡, 교예 등 문해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훈춘 주민 손소림입니다. 이번 공연은 정말 잘 꾸며졌고 종목마다 민족 특색이 짙습니다. 집 가까이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어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문의 합동 공연은 본토 문화에 립각하고 시대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면서 문예를 누대로 고향의 아름다움, 단결의 운치와 가곡의 정을 하나로 이어놓았습니다. 공연은 중화민족이 한 가족처럼 단결하고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총 투자가 5억 5천만 원인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생산공장 확장 건설 대상이 목전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생산 능력을 대폭 제고하고 표준화, 규모화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생산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생산 가공 능력을 전면 승격시키게 됩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생산공장 확장 건설 대상 현장에는 공장 건물 조체가 새롭게 완공됐고 시공 인원들이 질서 있게 생산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공장장 한룡철입니다. 대상은 2024년에 착공했고 현재 생산공장의 기초건설 공사를 완수했습니다. 지금 추출 농축작업장과 인삼 초벌 가공작업장에서는 설비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시험 운행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장백산 지역의 수산물 주요 원료로 인삼 초벌 가공과 정밀 가공을 일체화한 홍삼 계열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형 기업입니다. 생산 능력 부족과 고급 제품 승격 수요에 대비해 회사에서는 공장 건물 지능화 확장 건설 개조를 전면 실시해 국제 선진 수준의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지능화 생산 흐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

0: 당은 길림 연길 국제공항 경제개발구 인삼 생물의약 주도산업의 중점 확장 건설 대상으로 총 투자가 5억 5천만 원, 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추출 농축작업장, 주입작업장, 가공약작업장을 건설하고 지능화 생산설비를 배치해 표준화, 규모화 인삼 정밀심층가공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산가공 능력을 전면 승격시키게 됩니다. 대상은 2027년 12월에 준공돼 조업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매년 인삼 2,000톤, 홍삼 X500톤을 가공할 수 있고 년간 생산액은 15억 원으로 예상되며 3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삼 정밀 가공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생물의약산업 군집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1: 조당회 통전보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이를 전 전조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 회원기업 기업을 통한 투자유치 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공상업연합회 소속 15개 상회협회 책임자와 60여 명의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 분야 기업 대표들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찾아 대상을 참관하고 경험을 배우며 합작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유치 사업의 질을 재고 효익 증대를 추진했습니다. 회의는 현장 참관 플러스 집중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손으로 카슨 길림 세포자원 고관리유관회사, 길림 전신미 반도체 유관회사 등 기업을 참관했습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 주최 측은 전조 투자 유치 현황과 우세를 둘러싸고 선전 추천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주 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 회원기업 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 제의서를 대독했으며 상회협회와 기업 대표들이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근년래 조당위 통전보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투자 유치를 민영경제에 봉사하고 향촌진흥의 힘을 보태는 중요한 쥘손으로 삼았습니다. 면간 투자 유치 사업 방안을 제정하고 길림연변 변경촌 산업대상 추천 소개 수첩을 편찬했으며 108개 산업대상을 선별해 성공상업연합회 여계판사초와 타지역 상회에 추천했습니다. 현재 조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는 전주 주요 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회원 기업 수는 5천여 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7년 전국 석사연구생 모집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2027년 전국 석사연구생 모집시험 예비 신청 시간은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정식 신청 시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입니다. 2027년 연구생 모집시험부터 연구생 모집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신청과 온라인 확인을 일체화해 실시합니다. 수험생은 온라인 신청 기간 개인정보와 지원을 기입한 후 응시 지점에서 요구하는 검증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춘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1: 생활 플러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1: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우 종합채널 한우 뉴스 종합방송 조선우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0: 네, 내일은 10월 10일 신의 혁명 기념일입니다. 그럼 신의 혁명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11년 10월 10일 중국 허브숙성 무창에서 무상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무창봉기라 합니다. 이 봉기가 바로 신의 혁명의 첫 번째 송승이었습니다. 무창에서 시작된 봉기는 순식간에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청나라의 통치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2000년 넘게 이어져온 군주 전제 제도를 끝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은 이렇게 중요한 날로 기억됩니다.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황제의 시대를 끝내고 공화국을 세운 민주혁명, 바로 신의 혁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 등 부문에서는 최근 주민주택 구입 대출 리사 보조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잠정적으로 1년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출 유형은 새로 발급되는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이어야 하며 첫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대체하기 위한 새 대출, 즉 신규 발급,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교체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구입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120평방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새로 구입하는 주택가격은 150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새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인간은 모순된 존재입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해로운지 또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스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행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한 의지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환경을 설계하며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지혜에서 옵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실행력과 자기조절의 관계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는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파에 앉아있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기조절 능력은 의지력보다 환경설계와 습관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하던데요. 이 실행력과 자기조절의 관계는 무엇이며 왜 자기조절이 실행력이 핵심 엔진인지요?
1: 네, 실행력과 자기조절은 관계는 핸들과 엔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핸들이 없이 엔진만 돌면 제자리이고 엔진 없이 핸들만 움직여도 아무데도 못 갑니다.
0: 그렇죠.
1: 네, 자기조절로 충동을 차단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지속 유지하기에 자기조절은 실행력의 엔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소파에 앉아있고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조절력을 의지력 배틀로 좀 생각을 합니다. 내가
0: 네.
1: 의지력과 싸워서 이기나 아니면 지나
0: 네.
1: 이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조절 능력은 의지력보다 환경 설계와 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0: 네.
1: 네. 왜냐하면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다 쓰면 예, 방전이 되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어떤 유혹을 참는다던가 또 직장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누른다던가 점심에 그래서 우리는 점심에 참았던 걸 저녁에 폭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반면 환경 설계는 환경 설계와 습관은 배터리를 아예 소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0: 네.
1: 잘 설계해 놓으면 방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경 설계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면 현관에 운동화를 놓아두면
0: 네.
1: 신을까 말까의 고민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실행력의 핵심은 핵심 엔진은 자기조절입니다.
0: 네.
1: 다만 자기조절은 참는 힘이 되는 힘이 아니라 안 참아도 더 되게 만드는 힘을 말한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아 우리는 자꾸 자기조절 뭔가 야 내가 운동하기 싫은 걸 참고 이겨내자 이렇게
0: 네.
1: 의지력으로 이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 참아도 되게 하는 환경과 그런 힘을 길르는 것이 중요한 진짜 자기조절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이 뇌는 진화적으로 달콤한 음식 즉 즉각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서 건강, 학업, 적응 등 장기적 목표는 보상이 멀리 있어 실행력이 약해지기 쉽다고 하던데요.

0: 당기거나 유혹 자체를 제거해서 회로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옆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네. 즉각적 보상으로는 우리가 달달한 거 먹죠.
1: 네.
0: 네, 그리고 튀김이나 네, 그리고 또 예, 뭐 SNS에 빠지면은 또 거기에 또 오래 걸리죠.
1: 네.
0: 그리고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즉각적 보상을 빨리 받으려고 뇌가 예,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건강이나 학업이나 저축 같은 장기 목표는 우리에게 보상이 멀리 있죠.
1: 네.
0: 네. 그래서 오늘 운동해도 근육이 당장 내일 생기는 게 아니고.
1: 그렇죠.
0: 네. 다이어트가 당장에 되는 게 아니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 보상이 멀리 있는 것에서는 네, 이걸 시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은 학기 말에 나옵니다. 학생들 네. 같은 경우에도.
1: 네.
0: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해서 뭐가 우리에게 보상이 되지?
1: 네.
0: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것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즉각적 보상을 극복하기 위한 신고하는 분들은 그 달달한 걸 적게 사거나 사지 말아야
1: 네.
0: 합니다. 네, 저도 단 것을 엄청 좋아하는데
1: 네.
0: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가지만 먹자.
1: 네.
0: 단 걸 당장에 끊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루에 한 가지만 먹자 이렇게
1: 네.
0: 네,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오전에도 먹고 오후에도 먹고 했는데 네,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1: 네.
0: 제일 중요한 핵심은 뇌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0: 네, 뇌를 어떻게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뇌가 자연스럽게 장기 목표적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1: 네. 네, 참 그 전략이 참으로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보상을 앞당겨준다.
0: 네.
1: 또 이 즉각적 보상 장기 목표와 연계 유혹 자체도 좀 줄이는 것이
0: 네.
1: 좋을 것 같네요. 이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원리는 하고 싶은 행동의 마찰은 줄이고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의 마찰은 늘리는 것이라 하던데요. 예를 들어 운동화를 현관에 두면 운동할 확률이 높아지고 과자를 높은 선반에 두면 먹을 확률이 줄어들죠. 이 원리 를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하고 싶은 행동의 마찰은 줄이고 하고 싶지 않는 행동의 마찰은 늘리는 겁니다.
1: 네.
0: 네, 금방 말씀하셨듯이 운동화를 현관에 두면 운동할 확률이 올라가고 과자를 선반에 두면 먹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인간은 귀찮음에 아주 약하답니다.
1: 네.
0: 그래서 3초의 마찰만 생겨도 행동 확률이 줄어든대요.
1: 네.
0: 네. 독서를 늘리고 싶다면 책을 벽에 옆에 두고
1: 네.
0: 스마트폰 충전기는 거실에 두지 말아야 핸드폰 사용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물 마시기를 늘리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책상 위에 물병을 두고
1: 네.
0: 야식을 줄이고 싶다면 냉장고 안에 그런 야식거리를 적게 사두는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지력은 결정이 순간에 쓰입니다. 게으름을
1: 네.
0: 이기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 게으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1: 네.
0: 네. 3초의 마찰 우리 게으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그 내가 먹고 싶은 야식이 없다면 사는 귀찮음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적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네.
0: 게으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게으름 리용.
0: 네.
1: 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습관은 반복을 통해 자동화된 행동으로 의지력 소모 없이 실행됩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습관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의지력 소모 없이 실행되는 자동화된 뇌의 전략 시스템 행동입니다.
1: 네.
0: 네. 습관이라는 건 계속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1: 네.
0: 자동화되면 의지력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드냐 아니면 나쁜 습관을 만드냐는 그 사람이 인생이 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아침에 이를 닦으면서 의지력을 쓰는 사람은 없죠.
1: 네.
0: 습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 행동, 습관 이렇게 네. 되는데 신호는 현관에 운동화를 두는 것이 신호입니다.
1: 네. 네,
0: 신호 주는 거고 행동은 네. 운동화 신기입니다.
1: 네.
0: 보상뇌가 기억하는 즐거움

0: 신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가 반복이 되면 이 신호, 이 행동이 보상 행동을 자동 저장하면서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1: 네.
0: 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0: 야, 나 매일 30분 운동해야지. 이게 아니라 운동화 신고 현관에 1분 있어보자.
1: 네.
0: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습관에 붙이는 겁니다.
1: 네.
0: 네, 커피를 마신 후 스쿼트 10개 하기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이미 굳어진 행동도에 새 행동을 살짝 붙여주는 겁니다.
1: 네.
0: 네, 이것을 습관 쌓기라고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즉시 보상해 주는 겁니다.
1: 네.
0: 내가 오늘 했으면 달력에 체크 하나를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도파민이 생깁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저녁 식사 후 바로 설거지 하기.
1: 네. 네.
0: 이렇게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루의 흐름을 바꿉니다.
1: 네.
0: 위대한 실행력은 위대한 결심이 아니라 사소한 자동화를 만드는 것에서 옵니다.
1: 그렇네요. 이 가장 강력한 실행 전략 중 하나는 일단 2분만 5분만 시작하는 네. 것입니다. 이 시작의 문턱을 낮추면 뇌가 행동을 시작하고 일단 시작하면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전략이 심리학적으로 왜 효과적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첫째는 시작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1: 네.
0: 뇌는 30분 운동이라는 큰 과제를 보면 좀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1: 네.
0: 그런데 2분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까지 2분?
1: 네.
0: 그거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1: 네.
0: 네, 둘째는 작업 착수 효과입니다.
1: 네.
0: 일단 시작하면 뇌는 그 행동에 몰입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 그만두기 좀 아까운데 조금만 더 해볼까?
1: 네.
0: 그래서 1, 2분 좀 더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는 자기 효능감이 입니다.
1: 네.
0: 나는 2분이라도 했다는 성공 경험이 쌓이면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문턱이 또 낮아집니다.
1: 네.
0: 네. 예를 든다면 책을 읽고 싶다면 한 페이지라도 읽자.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목록만 쭉 봐요.
1: 네.
0: 와, 이 책의 목록이 이렇게 8장까지 있구나.
1: 네.
0: 그러면 나는 이 책의 목록에서 어느 부분이 관심이 가는가 이것만으로도 또 조금 시작이 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청소를 하고 싶다면 책상 위 2분간만 정리하자.
1: 네.
0: 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줄뛰기 20개만 하자.
1: 네.
0: 네, 그건 쉽죠.
1: 네.
0: 네, 이렇게 중요한 건 시작한 뒤 그만둬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1: 네.
0: 2분만 하고 멈춰도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그 2분이 5분이 되고 한 달 뒤에 30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전부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네. 내가 알아서 합니다.
1: 네. 그렇네요. 예, 불안, 우울, 분노, 스트레스는 자기 조절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전두엽 기능을 억제해 충동적 행동을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 감정이 흔들릴 때도 실행력을 유지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우리는 실행력이 포기될 때가 많죠.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불안, 우울, 분노, 스트레스는 자기 조절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1: 네.
0: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전두엽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1: 네.
0: 충동 행동이 이러면 증가합니다.
1: 네.
0: 그래서 화났을 때 뭐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이 그 원인 때문입니다.
1: 네.
0: 그러면 감정이 흔들릴 때 실행력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첫째는 감정을 인정해야 됩니다.
1: 네.
0: 아, 나 지금 화났구나.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달아주면 전두엽이 네.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1: 네.
0: 네. 아, 내가 이래서 이러는구나. 이해가 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을 감정의 이름 붙이기라고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결정을 미뤄야 합니다.
1: 네.
0: 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절대 결정하면 거의 100% 후회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10분만 호흡하고 6초만 네, 조금 참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해도 됩니다.
1: 네.
0: 셋째는 신체를 먼저 진정시켜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1: 네.
0: 산책을 하거나 급할 때는 화장실에

0: 가서 손을 찬물로 씻는 것도 좋습니다. 3분만.
1: 네.
0: 네. 네. 3분만 손 씻기를 하거나 세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고 찬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1: 그러네.
0: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화가 나면 어쩝니까? 야, 냉수 한 컵 가져와 하죠.
1: 네.
0: 네, 이것이 신체를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신체가 진정이 되면 뇌도 따라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화났을 때 그냥 우리가 종이에 메모해뒀다 이튿날을 보면 그거가 너무 나 스스로도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화났을 때는 그냥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파도 타기를 잘 못할 때는 쉽게 올라타지 말아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감정을 인정해야 하고 결정을 미루기 또 네. 신체를 먼저 진정시켜야 네. 우리 감정이 흔들릴 때 실행력 유지할 수 있네요.
0: 네.
1: 이 자기 조절에 실패했을 때 자신을 질책하면 오히려 더 무너지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를 가진 사람이 실패하고 더 빠르게 회복하고 목표를 더 잘 달성합니다. 자기자비와 실행력이 관계, 그리고 자기자비를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저도 뭔가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1: 네.
0: 나 자신을 탓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 네.
0: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나? 네, 자신을 돌아보는 건 좋은데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청소년들도 와서 이 자책을 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고 자책하면 뇌는 위협을 느끼고 도피 행동을 선택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죠.
1: 그렇죠.
0: 네, 그때 뇌가 도피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을 자꾸 미루게 되거나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도 네,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를 가진 사람이 실패 후에 더 빠르게 회복하고
1: 네.
0: 목표를 더 잘 달성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이 자기 자비는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었구나. 그래서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라는 태도가 중요한데 자기 자비를 키우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친구에게 하듯 자기 자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1: 네.
0: 아, 너 왜 그랬어? 하고 질책하지 않고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위로해주죠.
1: 네.
0: 그래서 내 자신을 위로해주고 둘째는 이 자기 조절 실패를 데이터로 봐야 됩니다.
1: 네.
0: 아, 이 방법이 안 통하는구나.
1: 네.
0: 네, 데이터로 보고 세 번째는 작은 성공을 기록해둬야 합니다.
1: 네.
0: 네, 하루 세 가지 내가 잘한 일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비가 네, 커집니다.
1: 네.
0: 그래서 자기 자비는 자기 실행력이 연료입니다.
1: 네.
0: 자책은 브레이크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오래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자기 자비를 실행하면 됩니다.
1: 그렇네요. 외적 보상은 단기적으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지만 지속력이 약합니다.
0: 네.
1: 반면 내적 동기는 장기적 실행력을 강화한다고 하던데요. 이 자기 조절을 유지하기 위해 내적 동기 키우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엄마들이 엄청 많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1: 네.
0: 네, 우리 외적 보상은 단기적으로 실행력을 높여주죠. 돈으로 보상하든가
1: 네.
0: 특히 사춘기 애들은 스마트폰을 사주면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엄청 많이 합니다.
1: 네.
0: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 기대를 또 저버리지 못해서 그걸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하죠.
1: 네.
0: 네. 그리고 이런 외적 보상이 사라지면 행동도 사라집니다.
1: 네.
0: 그런데 반면에 내적 동기는 장기적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1: 네.
0: 내적 동기를 키우려면 첫째는 자율성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감각을 키워줍니다.
1: 네.
0: 네, 둘째는 유능감을 만들어주는데 작은 성공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1: 네.
0: 지난주보다 나 5분 더 했네 하는
1: 네.
0: 것만으로도 동기가 올라갑니다.
1: 네.
0: 셋째는 연결감입니다. 이 활동이 누군가에게 도움된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외적 보상은 미끼입니다.
1: 네.
0: 네. 내적 동기는 엔진입니다.
1: 네.
0: 미끼는 한 번만 쓰면 사라지죠.
1: 네.
0: 네. 엔진은 스스로 돌아갑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내적 동기가, 네, 스스로 우리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1: 네. 네, 자신이 왜 이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실행력을 유지합니다. 자신이 왜를 찾고 그것을 일상에서 상기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많이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뭐 감정이 올라올 때 사용해도 좋고 내가 논리적으로 뭔가 답을 찾아야 할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1: 네.
0: 자신이 왜 이 목표를, 왜 이 행동을, 왜 이 생각을 해야 하는지,
1: 네,
0: 명확히 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실행력을 유지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을 왜의 힘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왜를 찾는 방법은, 네, 간단합니다.
1: 네.
0: 운동을 왜 해?
1: 네.
0: 네, 자신한테.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나한테 이걸 물어봅니다. 운동을 왜 해? 그러면 답이 나오죠.
1: 네.
0: 네, 건강하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건강하려고 하면 그러면 건강해서 뭐 할 건데?
1: 네.
0: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사람마다 답이 다 다르겠죠.
1: 네.
0: 네, 어떤 분들은 가족과 오래 살려고. 네. 그러면 또 물어보는, 또 왜로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과 오래 살아서 왜? 뭐 할 건데?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중에 선주를 보고 싶어서.
1: 네.
0: 아니면은, 예, 가족과 오래 살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가족들한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이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왜로 다섯 번만 물어봐도,
1: 네,
0: 예, 내 안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답이 나옵니다.
1: 네.
0: 그러면 그 답은 나에게 진짜 동기가 됩니다.
1: 네.
0: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좀 공부에 동기를 갖고 했으면 좋겠대요. 그냥 부모님들이 야 너 공부 안 하면 안 돼, 이거 잔소리만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왜라는 질문을 다섯 번만 아이한테,
1: 네,
0: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 왜를 일상에서 상기시키는 방법은 휴대폰 화면에 이 문구를 넣어주는 겁니다.
1: 네.
0: 휴대폰을 우리 엄청 많이 사용하죠.
1: 네.
0: 문구를 넣어주고, 둘째는 냉장고나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1: 네.
0: 셋째는 아침 1분 명상으로 왜를 떠올려보는 겁니다.
1: 네.
0: 이건 다 할 수 있죠.
1: 그렇죠.
0: 네, 출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출근해서 할 수도 있고 아침 깨나자마자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왜를 하면은 방향이 명확한 배는 어떤 파도에도 항구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1: 네. 네, 사회적 지지와 책임감은 실행력을 크게 높입니다. 운동 파트너, 온라인 커뮤니티 등 함께하는 실행이 자기조절에 어떤 도움을 주며 어떤 유형의 사회적 환경이 가장 효과적인지요?
0: 네, 사회적 지지와 책임감은 실행력을 크게 높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약속을 어기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운동 파트너가 있으면 오늘 안 가면 파트너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생기죠.
1: 네.
0: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일 인증샷을 올리거나 인증을 하는 것도 같은 효과입니다.
1: 네.
0: 제가 아침마다, 예, 조깅을, 네, 했습니다.
1: 네.
0: 네.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첫날 할 때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침 조깅 하루.
1: 네.
0: 예, 그리고 100일을 견지하려고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중간쯤 하면서 제가 그날 몸 상태도 안 좋고 피곤하고,
1: 그렇죠,
0: 하니까 나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제가 매일 이렇게 모멘트에 하니까,
1: 네,
0: 또 그걸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그렇지. 계셨고 조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걸 패기를 견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제가 감독해드릴 거요 하는 겁니다.
1: 네.
0: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가끔 어멘티는 안 올렸지만 내가 한 날은 이분이 감독으로 문자 아 오늘은 조깅을 안 하셨습니까 문자 온 거예요. 네, 아 제가 했는데 안 올렸습니다 했더니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꼭
1: 네.
0: 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이제는 몇 년을 하셨대요. 아침마다 조깅을
1: 네.
0: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하신대요. 정말 탄탄해요.
1: 네.
0: 네 굉장히 연세 있으신데
1: 네.
0: 정말 온몸이 근육질인 겁니다.

0: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나도 견지를 하면 저렇게 온몸의 근육질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아 이것이 사회적 책임감이구나.
1: 네.
0: 네.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정말 내가 하는 걸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나를 감독해 주는 것이 내가 또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환경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소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1: 네.
0: 네. 너무 크면 익명성이 생기고 너무 작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3명에서 5명이면 적당합니다.
1: 네.
0: 네. 또한 장기적으로 만남이 있는 구조가 좋습니다.
1: 네.
0: 주 1회 인증을 하거나
1: 네.
0: 월 1회 모임처럼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해주는 겁니다.
1: 네.
0: 네.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러닝 모임 이렇게
1: 네.
0: 예, 개인의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저는 좀 뛰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1: 네.
0: 예, 주 3회
1: 네.
0: 이렇게 해서 등산 모임을 하는 것도 너무 좋다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라는 말이 이 실행력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이 미루기는 자기조절 실패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미루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조절 전략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미루기는 자기조절 실패의 대표적 증상이 맞습니다.
1: 네.
0: 하지만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조절 실패입니다.
1: 네.
0: 우리는 게으름으로 많이 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일이 싫어서 두려워서 지루해서 미루는 겁니다.
1: 네.
0: 미루기를 극복하는 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과제를 5분 단위로 쪼개서 하기입니다.
1: 네.
0: 네, 보고서 쓰기가 아니라 서론 첫 문장만 쓰자.
1: 네.
0: 네. 둘째는 시작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1: 네.
0: 오늘 안에 하자. 이것이 아니라 오늘 2시에 하자. 네,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1: 네.
0: 셋째는 유혹을 차단하기입니다. 작업 중에 스마트폰을 옆에 두면
1: 네.
0: 알림이 울리면 보게 됩니다.
1: 네.
0: 궁금해지죠.
1: 네.
0: 그래서 작업 중에는 모음을 넣거나 다른 방에 두면은 좋습니다.
1: 네.
0: 네. 네 번째는 자기 자비를 해주는 겁니다.
1: 네.
0: 미뤘다고 자책하면 더 미루게 됩니다.
1: 네.
0: 네, 자책하면 얘가 더 피한댔죠.
1: 네.
0: 그래서 자기 자비를 해서 아 내가 지금 미뤘는데 10분 뒤에 이것만 하자. 이렇게
1: 네.
0: 목표를 쪼개서 하게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것을 그냥 계속 두고 계속 미루게 되죠.
1: 네.
0: 그래서 그걸 알림을 놓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미루기 반대는 의지력이 아니라 작은 시작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자기 조절 능력은 단기간에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과 작은 성공의 축적을 통해 서서히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이 자기 조절을 훈련으로 접근하는 마음가짐과 장기적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무엇인지요?
0: 네, 자기 조절 능력은 단기간에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근육처럼 꾸준한 훈련과 작은 성공의 축적을 통해서 서서히 강화됩니다.
1: 네.
0: 훈련으로 접근하는 방법에서 첫째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1: 네.
0: 결과가 아니라 오늘 한 행동을 봐야 합니다.
1: 네.
0: 네. 두 번째는 실패를 훈련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 네.
0: 넘어지는 것도 훈련의 일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1: 네.
0: 네.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뇌는 미루기를 하거나 도피를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는 장기적 관념을 갖고 1년 후의 날을 항상 상상해 봅니다.
1: 네.
0: 네. 제가 지금 감사일기를 오늘까지 88일째 쓰고 있습니다.
1: 네. 매일매일.
0: 네. 매일매일 씁니다.
1: 네.
0: 네. 100일을 견지하려고 시작을 할 때 제가 중간에 이렇게 바쁘면 까먹잖아요.
1: 네.
0: 근데 알림을 놨습니다. 저녁마다
1: 네.
0: 알림을 놓고 하고 있는데 네. 88일째 하니까 감사가 일상의 습관이 된 겁니다. 네. 그냥 누구를 만나도 습관적으로 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0: 네. 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 1년을 이 감사일기를 365일 쓰면 내가 어떻게 될까? 네. 가끔 상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1년 후의 나를 상상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전략은 솔직히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을 네. 시스템 만들어 구축. 놓는 겁니다. 네. 의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환경과 습관과 사회적 구조를 설계해서 네, 예를 든다면 매일 아침 6시에 운동복을 입고 현관에 서 있는 것을 1년만 반복해도 네. 네, 그 다음 행동을 귀찮아서라도 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면 이것을 1년 동안 운동을 하다 보면은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1: 네.
0: 네, 자기 저절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기술은 누구나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늘부터 이번만 시작해 보면서 1년 후 여러분과 저의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하면서 예, 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심리 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실행력을 높이는 자기 저절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 실행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의 반복, 환경의 설계, 그리고 자신과의 협력 속에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자기 저절은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돕는 지혜입니다. 이 지력은 유한하지만 시스템과 습관은 오래갈 수 있습니다. 실행력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도 말고 너무 방치하지도 말고 그 중간에서 자신과 협력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버전이 없으면 계승이 없고 계승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앞세대에서 뒷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소중한 전통음악. 우리 전통음악은 오늘까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전통을 잘 보존하고 꾸준히 계승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음악은 더욱 풍요롭게 발전하고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엄일환입니다.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 코너에서는 연변대학의 수락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민요를 배우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민요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목소리가 정말로
1: 힘차고
0: 에너지가 차 넘쳐요.
1: 네, 아주 뭐 네. 쨍쨍한 목소리로.
0: 그렇죠. 네. 네.
1: 아, 귀가 네. 아주 정신이 번쩍 드네요.
0: 번쩍 드죠.
1: 네.
0: 네. 저 오늘부터는 또 우리가 그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 코너에서는 여러분과 네. 함께 또 민요에는 광범하게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범위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사실 저희가 또 아리랑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리랑도 민요의 한 부분이에요.
1: 그럼요.
0: 네. 네. 그래서 자, 오늘 또 새롭게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간절한 요청으로
1: 네.
0: 노들 강변을
1: 네,
0: 가르쳐드려야겠죠, 선생님.
1: 아이고, 노들 강변.
0: 네.
1: 네. 좋습니다.
0: 네.
1: 장단부터 일단은.
0: 네.
1: 네. 한번
0: 장단은?
1: 네, 장단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0: 네.
1: 세 마치. 다음, 다쿵.

0: 재밌죠. 재밌어요. 너들 관계는.
1: 네. 네. 휘휘 늘어지는, 실실 늘어지려고. 타자를.
2: 아.
1: 네.
2: 휘휘,
1: 아, 휘휘 늘어진.
2: 아, 실실 늘어진.
1: 뭐, 실실 늘어졌다.
2: 아, 가사를 고치시기 바랄게.
1: 네, 휘휘.
2: 왜 또 어떨 가면 제가 가사를 자, 쓰다가 이게 휘휘.
1: 방송을 듣고 계시는 네. 분들. 네.
3: 여고 있습니다.
2: 네. 네.
3: 노래 들으니까 너무 감정이 폭발되는데 여기 거기서 내 가야 훔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3: 이 악보로 좀 네, 선택해 주세요.
2: 아, 악보로.
3: 진짜. 네.
1: 가야금을.
2: 아.
1: 좋지요.
2: 네, 좋죠. 네.
1: 어, 뭐. 가야금을 해도 되고. 뭐 여기서 뭐 춤을 추셔도 되고. 되고
2: 그렇죠.
1: 네.
2: 여기 공간이 널찍해서 네. 춤 추셔도 돼요.
1: 네네네.
2: 네.
1: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너들강변이 이제 무슨 장단이라는 것부터 아셔야 되잖아요. 무슨 장단이죠? 네. 양산도 장단.
2: 네. 네.
1: 양산도 장단으로 돼 있고 굉장히 그 보통 속도로 너무 빠르지 않게.
2: 네.
1: 너무 빠르지 않게 또 너무 느리지 않게 보통 속도로 쭉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들강변은 뭐 많은 분들이 가사를 굳이 안 읽어드려도
2: 그렇죠.
1: 다 알 법만한
2: 잘 알고 계시죠.
1: 네. 그래서 경기 저기 뭐야 우리
2: 네, 우리 전통민요
1: 전통민요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민요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제대로 배워보면은
2: 부르기는 부를 네, 수가
1: 부르기,
2: 있죠.
1: 부르기가 네. 조금 이제 네.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2: 네.
1: 네. 자 해봅시다. 너들강변 봄버들까지 너들강변 봄버들까지 조금 조금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강변 뭐 이렇게 응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틀리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전통대로 하시면 노들 강변 그냥 변 해주면 돼요. 강변 네.

0: 자, 여기서 노를 노자에서 노들강변 노자에서 노를 꺾어 주셔야 돼요.
1: 노. 네.
0: 그냥 노 그냥 노들이 아니고 노 노 꺾는 의미 있어요.
1: 네.
0: 노 이렇게
1: 노 아니 노
0: 노 네. 그리고 네. 꺾자마자 꺾자마자 목 돌림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노 노 노 늘 자
2: 노 늘
0: 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노 늘 자
2: 노 늘
0: 남 강변
2: 강변
0: 네 좋습니다. 강변
2: 강변
0: 강자를 또 어떻게 했죠? 꺾어야죠. 네. 노들 강변자
2: 노들 강변

0: 일자로 쭉 네 끌고 가시면 돼요. 들 이런 음이 없고 엄뻐 들
1: 엄뻐 들
0: 네 다시 한번 노

0: 버가 음이 예, 범보다 음이 음이 높지요. 그러니까 범버
1: 범버
0: 둘 네, 그다음에 이제 휘휘 늘어진 휘휘
1: 휘휘
0: 휘를 꺾자마자 네, 휘를 꺾기 바쁘게 굴림을 넣어 주셔야 돼요. 실자를 휘자로 고치라고 했죠. 아까 방금. 네.

0: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1: 가를 빼버리세요.
0: 네, 가를 빼버리세요. 가. 가지에 다 가죠. 가지에 다 가지. 가는 빼버리시고. 네. 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자를 꺾어주고. 꺾고 나서 바로 뭘 해야 되죠? 흔들어줘야 됩니다. 네, 목 돌림을 넣어줘야 돼요. 노.

0: 정자를 잘 돌리셔야 됩니다. 정.
1: 정.
0: 정.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받침이 있어요. 정.

세 자를 또 꺾어줘야 됩니다. 세, 세, 세, 꺾고 바로 목 돌림 넣어줍니다. 네, 굴림을.

0: 잘하시네.
1: 네. 이 속도면.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시네. 속도를 너무 저기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1: 네. 아니 이 속도를 배운다면 네. 너무 빨리 배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너무 빨리 네. 배우죠. 자, 저희 오 선생님 우리 네? 우리 오 선생님이 이제 뭐 장단만 치시느라 얼만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2: 예. 네. 네. 좋아요.
0: 좋아요. 뭐가 좋아요?
2: 노래 독창. 집에 가서 자꾸 들어봅니다 우리.
0: 아 그래야죠. 집에 가서 자꾸 들어봐야 돼요. 역시 그 자세가 네. 아주
1: 열심히 하셨죠. 아니 반장님이 그
0: 배움의 자세가 너무 그럼요. 너무 중요한데
1: 얼마나 많이 또 노력하셨는지 친구가 네.
0: 한번 해보시죠.

0: 네, 좋습니다.
1: 오, 잘한다.
0: 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기차. 기차 자기 잘한다. 네.
2: 너무너무 잘해요.
0: 네네네네. 자, 그래서 요, 그, 저기 뭡니까. 강약을 우리가 노래하실 때, 강약을 잘 지키셔야 돼요. 네. 덩, 덩, 따쿵, 따, 덩, 덩, 따쿵, 따, 덩. 요걸 살려주십시오. 덩, 덩, 따쿵, 따, 덩. 덩 따쿵다 오들 강변 봄버들 이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네.

0: 우리 한 분씩 해볼까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한 분씩 해보면은 제가 또 그 잘 안 되는 부분, 정확하게 그 터득을 못한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1: 네.
0: 되겠지요?
2: 네. 깨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자. 자.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네, 긴장해 하지 마시고, 네, 마음껏 부르세요, 마음껏. 틀리면 제가, 어디가 틀렸다고 꼭, 잘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 둘. 요 굴림을 꼭 연습을 하셔서 네 꼭 연습을 하셔서 요 굴림을 꼭 넣어주시면 더 못 떨어지거든요.
1: 네.
0: 봄버들 이렇게 네 그다음 흐늘어진 가지에다 여기는 별 문제 없고 모정 정자 모정 정 요 굴림이죠 정 정 요 굴림도 지금 빠졌어요 세월 한허리를 칭자 칭자 칭자에서 또 꺾어주셔야 돼요 칭 칭 이렇게 칭칭 동여서배여 나볼까 이렇게 꺾어주실 때 네 그다음 분 또 오늘 아침 다들 이렇게 첫 시간부터 막 해야 빨리빨리 더 잘 배워줄 수 있어요

0: 네, 잘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예요. 네. 네, 정자, 무정의 정자. 범뽀 여기하고 무정. 물론 여기가 좀 어렵죠.
1: 네.
0: 네.
1: 정.
0: 이불, 네, 굴림이 좀 힘든데 그래도 이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꼭 그 익히시길 바래요. 네. 네, 자 우리 반장님 할 차례예요.

0: 네. 아주 네. 개성 있게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분.
1: 식임실 잘하셨어요.
2: 많이 드러내봤는데 전 가자니까 또 어렵지.
0: 이렇습니다. 네.
1: 전혀 문제가 안 돼요.
0: 괜찮아요. 네.

0: 네. 설이 나.
1: 네. 설이 안 나가죠. 네. 아직 그 처음 배웠으니까 네. 자신이 없어서 좀 그랬을 수 있습니다.
2: 괜찮아요. 네. 하세요. 저분도 이제 너무 잘하세요.
1: 아 그래요?
2: 네.
1: 네. 떨려 하지 마시고. 네. 네. 떨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 둘, 셋.

0: 잘하셨어요.
1: 네, 잘하셨어요. 야. 진보가 많네요.
0: 그
1: 네.
0: 섬에 오실 때는 노래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1: 저도요, 네. 이거 그 이제 전통 그 그대로 네. 배우기 전에는 네. 뭐 우리가 그 많이 귀에 익숙했던 선율이 있잖아요. 네.

0: 세워 이렇게 불렀잖아요.
1: 맞죠? 네.
0: 아, 근데 네. 그렇게 불 네. 그걸 알고 그걸 아예 모르고 배우면 더 쉽겠는데 그것이 자꾸 머릿속에서 가죠. 네. 한허리 이렇게 되면 네.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네. 시간이 꼭 걸립니다.
2: 네. 버릇을 고치는
0: 네. 칭칭 동여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그 전통으로 하는 그 방법은 또 따로 있으니까 네. 좀 더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3: 그렇죠. 고급스럽죠.

0: 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고쳤어요.
1: 그렇죠.
0: 저도.
1: 아유. 그럼요.
0: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1: 네. 네,
0: 천천히 고치면 뭐 다들 고쳐집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많은 민요를 우리만의 또 부르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1: 네.
0: 많은 민요가 다 그렇잖아요.
1: 그렇죠. 네. 좀 거풍스러운 민요로
0: 네.
1: 너덜강변을 배우고 있습니다.
0: 너덜강변.
1: 너덜강변. 네. 네.
0: 너들입니다. 너덜이 아니고. 네, 너들. 네.
1: 너덜강변 혹시 예전에 그 불렀던 습관들이 나온다면
0: 네.
1: 그 가사에 너덜강변에다 평으로 되는 걸 적으세요. 아니면 너들강변 이렇게 네. 가잖아요. 그래서 평으로 하면 아 이거 평으로 가야 되겠고.
0: 그렇죠.
1: 너들강변 네. 너가 그냥 화살표로 쫙 그렇죠. 일자로 가는 걸 하는 너들 없습니다.
0: 네.
1: 그렇죠. 봄보들 휘, 휘도 휘를 저쪽에 위에 있고 휘.

0: 연아 이 부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 연아 볼까. 자 시간이 다 됐네요.
1: 그러게요. 시간이,
0: 아, 시간이
1: 너무
0: 갔어요.
2: 벌써 에헤요.
0: 에헤요는 뭐 탈렸습니다. 예. 없습니다. 빠르죠. 예. 네. 아유 오늘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에서는 연면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노들강변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리홍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3: 수고하셨습니다.
0: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0: 노대창에 도망친 데다가 주위에 있는 적들이 아직 정황을 모르고 있어서 부대는 하도프에서 며칠 조용히 쉴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무기를 닦았다. 그리고 또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팽덕현은 병사들 수가 심각하게 줄었으니 3군단을 줄이자고 앞장서 건의를 하였다. 홍군 지도부는 전군을 섬감제도로 다시 편성을 하여 팽덕현을 사령원으로, 모태동을 정치위원으로, 림표를 부사령원으로, 엽검령을 참모장으로, 왕가상을 정치부 주임으로 임명을 하였다. 섬감지대 아래에 세 개 종대를 두고 1종대는 림표가 사령원을, 서병진이 정치위원을 맡았고 2종대는 팽설풍이 사령원을, 리부촌이 정치위원을 맡았으며 3종대는 엽검령이 사령원을, 등발이 정치위원을 맡았다. 섬감지대는 7,000명쯤 되었다. 이튿날 하두부진 서쪽에는 관제묘의 团장 이상 간부가 모이었다. 회의가 시작될 무렵 동쪽 하늘에 해가 솟아올랐다. 절 앞 소나무에는 말 여러 필이 메여져 있었고 뜰에서는 흥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도자들도 모처럼 머리와 수염을 깎았더니 제법 말쑥해 보이었다. 모태통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일어섰다. 그의 힘있는 연설은 박수소리에 자주 중단되었다.
1: 동지들, 우리가 강서를 떠나온 지도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장계성은 우리를 없애려고 온갖 애를 다 써왔습니다. 수십만 대군으로 포위를 하고 추격하고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우리를 무찔렀습니까? 무찌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겹겹이 둘러싼 적들을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0: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1: 반고가 개천한 후에 사망 오제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무산계급의 자랑이며 중국 공산당의 자랑이며 주한민족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주한민족

이런 군대가 있어야만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는 항일의 최전선으로 나아가 신선 임무를 짊어져야 합니다. 모태똥이 숨을 고르더니 침통하게 말하였다. 물론 우리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7천 명입니다. 7천 명이 너무 적지 않으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하지만 동지들, 살아남은 7천 명은 혁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민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를 길러준 땅입니다.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혁명은 수천 수만 인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 어떤 적들도 우리 혁명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격전으로 싸우지만은 앞으로는 대규모로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메울 기세로 싸울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한 성에서나 몇 개 성에서 먼저 이기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근거지는 강세가 아닌 섬서 감숙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모태똥의 말뜻을 되새기었다. 이튿날 새벽 대오는 북으로 진군하였다. 하도 푸진 북쪽 망죽산 우로 부서진 채 서있는 국민당군 또치카가 멍청이 눈을 뜨고 멀어져가는 홍문대오를 바라였다. 부대 앞에는 드넓은 위하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푹 쉬었더니 기운이 솟았다. 말들도 목을 길게 빼들고 울부짖으며 힘차게 걸었다. 누군가 에헤요 홍군 오라버니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복근 호남 강산은 물론 운남 귀주 사찰의 노래들이 터져나왔다. 그 무렵 어두컴컴한 동쪽 하늘에서 푸른 빗줄기가 맑고 깨끗한 냇물처럼 흘러 퍼지었다. 반짝거리던 겸영성은 어느새 해맑은 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빌로그. 7월 내내 장계석은 아미산에서 지냈다. 아미산은 웅위하고 아름다웠다. 더군다나 홍주산에 있는 아담한 별장은 푸른 숲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디를 가나 사람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폭포와 냇물을 만날 수가 있었다. 장계석은 산에 올라온 뒤로 편안한 나라를 보냈다. 사천 군대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계획이 순조로웠기 때문이다. 그가 거느린 참모탄이 사천 군대를 이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미 훈련단을 꾸려서 확실하게 사천 군대를 장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 사이 대도와 작전이 허탕을 치는 통에 잠깐 기운이 빠졌지만은 홍군이 설산과 초지에 들어서자 다시 희망이 보이었다. 북에서 막고 남에서 뒤쫓는다면 홍군은 날개가 돋쳐도 도망칠 수 없을 터였다. 장계석은 참모团장 하국광과 류상을 불러 송본과 무현 사이에 있는 첩계에서 회의를 열고 홍군을 가둬 죽이는 정책을 표기로 결정을 하였다. 민강을 따라 철저하게 길을 막고 홍군에게 몰래 식량을 갖다주는 자는 극형에 처하며 홍군의 일을 거두는 사람은 적과 내통한 죄를 물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적들에게 을러매였다. 얼마 뒤 장계석은 홍군 내부에서 집안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자다가도 스며시 웃음이 터지고

0: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장계상은 부인과 함께 아미산을 유람하였다. 금정에 가서 구름바다와 해돋이를 보고 세상지에 가서 원숭이들의 재롱을 구경하였다. 향불 연기가 감도는 절에도 들려보고 이름난 폭포를 찾아 물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걱정을 툭 털고 한가하게 지내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군이 라자구를 빠져나가 북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장계성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마치 정수리에 얼음물을 쏟아 부은 듯 정신이 아찔해났다. 얼마 뒤 시종실 주임 정불범은 홍군이 위하 방어선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는 전보를 받았다. 전보인 섬감지대가 바로 홍군 1방면군의 13군단인데 모태동과 주왕 지도자들이 이 대우와 함께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정불범은 뾰족한 턱에 묘돌이 남지 않은 수염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기였다. 장계석이 이 소식을 알면은 노발대발할 것이 분명하였지만 보고를 안 할 수는 없었다. 정불범은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갔다. 장계석은 차를 마시면서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정불범은 잔뜩 움츠린 채 장계석한테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었다. 위원장님, 감숙에는 조선왕한테서 전보가 왔는데 공산군이 위하 방어선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뭐? 장계석이 왓들 놀랐다. 차자를 내려놓는 장계석의 손가락이 떨리었다. 정불범이 전보를 건네면서 덧붙이었다. 우리 부대가 또 공산군의 거짓 공격에 속아 전수 방향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장계석의 얼굴은 갈수록 일그러지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정불범을 쏘아보았다.
1: 그 전보를 어떻게 믿나? 이 대호가 진짜 1, 3군단이야? 모태동이 정말 거기 있다고?
0: 대호에서 처진 홍군한테서 얻은 소식이라니 믿을만할 겁니다. 장계석은 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1: 그 왕균이란 여성은 무능하기 짝이가 없어. 당장 잡아들여서 군법에 넘겨.
0: 위원장님, 노형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러다가 괜히...
1: 그러다가 괜히?
0: 정불범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나직히 대꾸하였다. 사람들이 위원장님께 등을 돌릴까 걱정입니다. 그러자 장계석이 호통을 치었다.
1: 왜 등을 돌린단 말인가? 어?
0: 노대장도 라자구 같이 험난한 요새 하나를 못 지켜내는데 왕균이 기다란 위하전설을 어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귀조에서도 고작 2, 3만밖에 안 되는 홍군이 10배 가까이 되는 수심한 우리 대군의 포위를 뚫고 금사강으로 도망쳤지요. 대도와 전투도 그렇습니다. 대도라는 천은 요새를 믿고 이제는 홍군을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왕균을 죽인다면 사람들이 어찌 위원장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장계석은 얼굴을 확 붉히며 정불범을 쏘아보았다.
1: 그러면 지금 전에 내가 지휘를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건가?
0: 제가 어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불범이 어설프게 웃으며 대꾸하였다. 위원장님께서는 나라 안팎의 이름난 장군이신데요. 위원장님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라도 공산당을 뿌리 뽑을 수는 없지요.
1: 그건 무슨 뜻인가?
0: 장계석이 낯빛을 바꾸어 물었다. 저 얘기는요. 이 사회적인 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1: 사회적인 원인이라니?
0: 공자님도 재물이 적은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고루 나누지 않은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땅이 차고 넘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단옷을 걸치지만은 누구는 맨몸을 가릴 천조박도 없지요.

0: 그러니 불평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이 엎어지기를 바라지요. 아이, 가난한 사람들이 공산당의 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불꽃으로도 들판을 다 태울 수밖에요. 여기 불을 끄면은 저기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자들을 단번에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1: 자네 말에서 어제 공산당 냄새가 풍기는 건? 응?
0: 정불범은 놀라 얼굴이 해스케지하다. 아,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위원장님을 따라다니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몇 마디 위로를 들었던 것뿐인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장계석도 다시 낯빛을 가다듬고 말하였다.
1: 아니 뭐 내가 자네를 공산당이라고 여길 리야 있겠나. 다만 사람을 속이는 그런 헛소문을 믿지 말라고 일러주는 걸세. 나도 전에 자본론 같은 책을 보기는 했지만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말에는 넘어간 적이 없어. 만약 공산당이 이 중국당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면 자네나 나나 죽어도 묻힐 곳이 없겠지. 나는 평생 반공의 뜻을 두고 살아왔네. 공산당을 싹 쓸어 없애지 않고서는 눈을 감지 않을 것이야.
0: 그 말에 정불범은 저도 모르게 벌쭉 웃으며 말하였다. 위원장님이 큰 뜻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힘들 뿐이죠.
1: 아니, 자네는 자신감이 그렇게 없나?
0: 장계석이 그를 훑어보았다. 정불범은 말이 없었다.
1: 명심하게, 나는 내일 당장 산을 내려갈 테니까.
0: 네? 산을 내려가시다니요?
1: 내가 직접 서북으로 가야겠어.
0: 장계석이 단호하게 말하였다.
1: 서북에 30만 대군이 있잖아. 하지만 공산당은 만 명도 안 되지. 지금 손을 안 쓴다면은 어느 때를 기다리겠나.
0: 하지만 지금 민심이 뒤숭숭하고 원망이 차고 넘치는데요.
1: 원망이 넘치다니.
0: 큰 적을 앞에 두고 위원장님께서 내자리만 정신이 팔려했다고 말입니다. 장계석이 눈을 부라리었다.
1: 누가 큰 적이란 말인가?
0: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와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 모두 뭘 모르는 얼뜨기들이야.
0: 장계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1: 똑똑히 말하지만은 공산당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란 말이지.
0: 정불범은 그만 입을 꾹 다물었다. 장계석은 이튿날 오전 부인과 함께 산을 내려갔다. 그는 도무지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장계석은 산을 내려가면서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1: 여섯 해나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이야.

장편 소설 대장정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래,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환한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인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

0: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예보 신환입니다. 근예보 신환은 우리 오래도록 소개를 드린 약입니다. 일단 우리 약을 싸든지 혹은 옷을 사든지 혹은 뭐 신발을 사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창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질량을 보증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간판이가 제약 공장에 있단 말입니다. 예, 제약 공장이든 신발 공장이든 이게 다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예보신환은 산동 동화제약공장에서 만든 근예보신환이다 이 말입니다.
0: 네.
1: 동화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양치에 속합니다.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제약공장으로서 1952년도에 설립된 제약공장입니다. 직공만, 그 안에 있는 직공만 해도 무려 3천여 명이 직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 이 처방이 잘 되어 있는 약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예보신환은 역사적인 약입니다. 1771년도 이게 날짜 것은 다 있습니다. 이 71년도 건륭 황제가 남하에서, 그러니까 궁전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순찰을 할 때 병이 발작해갖고 쓰러져서 혼미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처방약을 쓰고 일어나면서 건륭 황제가 직접 건신탕이라는 이런 이 이름을 지었었던 약입니다. 그래서 1771년도로부터 황궁에서 쓰다가 해방되면서 우리나라 양치 동화제약공장에서 만든 동화근예보신환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저는 이 근예보신환을 한 8년째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예, 쓰고 지금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항상 나는 얘 머리가 어지럽고 이 배터리가 이제 머리 절반에 있잖냐 나고, 그리고 항상 목이 더이 이게 뭐 뻣뻣해 나면 재밌자. 워낙엔 잘치게 떡 녹으면 한참 손을 저물고 이래야 조금씩 괜찮고 이랬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머리는 항상 낮에는 긴장이 가나 아프고 또 어떤 때는 어지럽증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1: 예.
2: 예, 그러니까 내 이 약을 지금 쓰면서 꾸준신 바람에 지금 기본상 여서는 머리 어지럽거나 머리 아프거나 배터리 때 아프거나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1: 그렇겠네. 내 예. 약은 직접적으로 근예보신환이라는 약은 우리 머리에서 진행되는 많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되는 효과 좀 바로 봅니다.
2: 예, 그래 지금은 어서는 내 이게 무슨 오랬을까나 어서는 한 번도 예 어서 아파도 이 여간에 지금 아프지도 않고 머리도 예 시커뿐하고, 그리고 밤잠이는 옛날에 미녀가 밤잠도 영 잘 잡니다 지금.
1: 예, 그럴 예. 겁니다.
2: 예, 하루 전에 옛날에는 예 한 3시간씩 밖에 못 잤는데 지금은 한 6시간씩 7시간 잡니다 보통.
1: 6시간이면 됩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손바닥에도 예 많이 잡아봤습니다. 항상 여름에나 예 그래 겨울엔 더 합니다.
1: 예. 예.
2: 잡아가지고 예 이게 그래서 수고 나갈 때는 수갑도 이렇게 두꺼운 수갑 끼고 다니고 집에서도 양말을 두꺼운 양말을 안 신고 그랬습니다.
1: 총적으로 예, 이 녹궁체 부수가 심한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머리뿐만 아니라 이 손끝 발끝 다 시리고 뻣뻣하고 예, 마모기 온단 말입니다.
2: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완전히 다 좋아져가지고 올해는 지금 예, 이 가슴일 때도 난치오기 전에는 특히 더 한다 요 치마도. 예.
1: 그렇죠.
2: 예, 이러는 게 이렇습니다. 올해
1: 예.
2: 예, 능력도 예. 없고 지금 마구 편안합니다. 그런데
1: 예.
2: 이 약을 예, 좀 오래 더 쓰려고 오늘 이 활동을 보니까 또 천원 15장인 천원까지 저 인명이 보다 했네.
1: 네, 아직 그 현금으로 해서 천원 약값에서 빼주니까 15가게 15각 더 드리고 절반 값이 누궈졌는데 또 현금으로 천원 빼주고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2: 네, 그 오늘 기름 저기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0: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0: 이래서 우리 이 이야기가 효력을 잘 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나는 손발이 저랬다, 손발이 찼다, 또 이제 분처럼 긴동맥반 콰리람 있던 분들 목이 항상 뻣뻣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승목은 목하고 어깨를 이어놓는 근육입니다. 줄이 뻗치고 조그만 베개를 잘못 빼고 잤다, 잠을 잘못 잤다 해도 이 뻣뻣해 나서 침을 맞고 난리 뜨는데 그것도 해결법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2: 예, 내 좀 의학 쓴 거 이게 좀 문의해 보려고요.
0: 예.
2: 예. 내가 근데 보시하는 아주 석 달째 먹었습니다.
0: 석 달이?
2: 예, 석 달째. 예. 예. 이전에는 이 약 먹기 전에는 머리도 아프고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혈압조절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석 달 먹으니까 혈압조절을 잘 되고 잠도 잘 되고 그리고 콩팥이 영 나빴습니다. 콩팥이 나빴던 게 이게 소변이 영 잤던 것이 약을 먹으니까 콩팥이 좋아지고
0: 그 더 말 나이 없지요. 콩팥이 좋은 약이니까.
2: 예예. 예. 허리다리가 저리고 그래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영 힘들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약 먹으니까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됩니다.
0: 예예.
2: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으니까 정말 확실히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골이름증도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그래 허리 아픔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 했는데
0: 점점 여러 가지로 효과 볼 겁니다. 스매슬이.
2: 예. 여러 가지 효과 많이 보았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오늘이 활동이 좋으니까 15 동물님께 싸려고 합니다.
0: 네. 예. 제약공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이 우대 활동은 약값에서 많이 현금으로 빼드립니다. 예. 이용하십시오.
2: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총적으로 건뇌보신환을 쓰고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하지 않은 효과도 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예. 오늘은 중점적으로 소개드릴 게 무엇인가? 녹궁쇄 부수입니다. 녹궁쇄 부수. 네, 공혈 부족이다. 말 그대로 하면 그렇죠.
1: 네.
0: 네, 공혈 부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혈 부족이 있을 때 우리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서 머리에 꺼진 피를 쏴 올려 보내주지 못합니다.
1: 네.
0: 이거 역시 우리 녹궁쇄 부수는 중요한 원인이고 하나는 경동맥 반콰입니다. 경동맥에 반괴가 있다. 근데 경동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반괴가 있으면 여러 혈관에만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경동맥이라는 거는 우리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이 80%가 지나는 통로입니다.
1: 네.
0: 세 개 통로 있습니다. 양쪽에 경동맥이 두 개겠죠. 그다음에 추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뒤에도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 뻣뻣해 난다 이럴 때 있죠.
1: 네.
0: 추동맥은 20%만 통과합니다. 80%가 경동맥을 통과하기 때문에 많이 피가 통과하기 때문에 이 경동맥돌이라는 이 부분이 와서 빵콸이 생깁니다.
1: 네.
0: 찌꺼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왜 생기는가? 경동맥에 빵콸이 왜 생기는가? 주요하게는 혈지가 높고 혈지를 또 보면은 감류삼지, 당구춘, 점밀도, 지단백 있죠. 그런데 그 위에도 혈점도가 높아도 빵콸이 생깁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건네보시하니 우리 오빠 74세입니다. 그러니 이 약을 이제 두 달 반 쓴 게, 야, 맨 이게 났은 게, 밤에 소변 났은 게, 네 번 다섯 번 났은 게, 어느 두 번밖에 해 본단다, 선생님.
0: 네. 그러면, 골가병이 있던 사람들 골가병도 따라서 나사십니다. 콩팥이 좋고.
3: 네, 그러네. 허리하고 이 무릎이, 아, 그 약은 다른 약 아예 먹는데, 이 약은 뭐 그런지, 무릎이야 허리도 아예 아프단다.
0: 예, 콩팥이 좋아지면 골가병은 낫지 말라 해도 나사십니다.
3: 예, 그래,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어떨 때는 무슨 큰 소리도 딱 해서 큰 소리 나면 탁 일어나나 부들 때리던 게, 그게 좀 놀라긴 놀라도, 세게 그래, 와삭닥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 그래요.
0: 네.
3: 잠 너무 잘 자고, 이게 특징, 맥이 나는 게 특징이구나, 이래.
0: 맞습니다. 맥이 나는 게 특징, 맞습니다.
3: 그리고 혈압이 보통 원래 혈압이 조금 높아서 그래서 150, 150, 160에 그래야 며칠 한 번씩 이렇게 그 혈압을 약을 먹었는데

0: 굉장히 그거 아이 먹어도 될것 같지도 않은데 선생님이 물어봐라고 소리.
1: 네.
0: 이거 아이 먹어 이렇게 했는지.
1: 혈압약은 뚝 끊지 마시고 하루 건너 혹은 절반 이렇게 줄이십시오. 혈압이라는 게 그렇게 완전히 완치가 되는 배 아닙니다. 예, 그런 약이 없고 예. 이래서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혹은
0: 나는 그렇게
1: 예, 혹은 제가. 하루 건너 잡사도 되고.
0: 하나씩?
1: 예.
0: 하루 건너.
1: 그 양이라면 자기절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0: 예, 알았습니다. 혈압이 어제 55, 60일 했는데, 반알씩 어쩌되나 하루 건너 4일한 번 이래 먹었는데, 이럽선생 이 약을 잡수고, 딱 정사해란다. 4월 뒤에 봤더만 이럽다면.
1: 혈압이 너무 낮은 사람은 혈압을 올려주고, 혈압이 네. 높은 사람은 혈압을 내려주고 이게 双向 调节라는 얘기입니다. 양쪽 방향으로 조절을 해준다 말 높은 거는 낮아주고 낮은 거는 높여주고 예.
0: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리 맥이나 가나 약이 이만한 약이 내게 난 최고 약이라 이래
1: 예.
0: 많이 쌓았습니다. 오라빠 정말이 우리 학생이
1: 예.
0: 계속 쓰겠다 때다 이 약을
1: 예. 그렇게
0: 예, 수고하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우리 동생이, 내 동생 집에 이 건네 보시화는 쓰는데, 아, 상당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3: 항상 이 가을이면 이 추울 때 뭐, 병원에가 입원하고 그랬는데, 지금 입원하지 않고 이 약으로서 지금은, 지금부터 동참 꺼지라고 계속 내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1: 있습니다. 예.
3: 다발성 뇌진 책인데,
1: 예.
3: 발작하지 않았다 말다 이거 좋은 뇌졌으니까. 혈압도
1: 네.
3: 조절도 잘 되고, 이전에 양백에서 지금 140 아래, 38, 35 이렇게 되는, 그리고 심장도 아주 지금 도와준다. 심율도 7, 80 이 정도를 지금 뛰니까, 무사히 잘 보내었으나, 밤잠도 잘 자고,
1: 네.
3: 그랬다.
1: 예.
3: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이거 계속 활동합니까?
1: 예, 요즘 계속 활동했습니다.
3: 예. 예. 그래, 활동이 참여하라고 선생님께 내 전화 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1: 네, 치료 잘 하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그러니까, 총적으로, 경동맥 빵칼이 생기는 원인이가 피가 걸어서, 피가 건대는 혈지가 높은 거하고 혈점도 높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가 너무 느리게 흘러서, 기혈 부족이 있으면서 심장이란 발동기가 힘있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혈액도 알고 보면 액체입니다.
2: 네.
1: 고체 아니죠. 그런데 예? 물보다 4배나 겁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반드시 낮은 데로밖에 못 흐르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런데 우리 몸의 피는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다 이게 돌아야 됩니다. 순환해야 됩니다. 어디에 의해서 순환하는가? 심장이란 이 발동기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기혈 부족이 있으면 심장이란 발동기는 힘 없이 돌아갑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나도 건네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나는 어째 혈압이 파도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빴다 낮았다니 맨날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는 것 같았습니다.
1: 혈압이 파도에 씌었거나 그렇죠.
4: 그래 그랬습니다.
1: 예,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게 혈압 파동과 많이 관계됩니다.
4: 그 소리에 빌려서 납니다. 쿵쿵쿵쿵 이런 소리.
1: 맞습니다.
4: 하고 이런 소리인 게 아니라.
1: 예.
4: 구름의 소리. 그래서 머리 아프지, 오지름증이 나지. 그래서 구름이 자부름이 아니고 꿈만 많으면 잔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숙대느라 생각도 하다도 또 찾아봐라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1: 네.
4: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건네보시하니 방송하는 거 듣고 내고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첫째 혈압부터 조절이 되고 피가 맑아지고 그다음에 혈관이 땅땅하던 걸 굳어지게 하니까 혈압이 조절되면은 귀에서 소리가 난다, 쿵쿵댄다, 머리가 뻥하다, 잠을 못 잔다 이게 싹 해결됩니다.
4: 예, 이래 지금부터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고 예민치니까 콩팥이도 나쁜지 소변 탓은 어찌나 다든지 몰랐습니다.
1: 네. 예.
4: 그래서 방광염에 가도로 걸리지. 그런데 지금 예, 사변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지. 이약 끝나면 예, 방광염에 아이 걸립니다.
1: 네.
4: 역시 자주로 걸려들었습니다.
1: 네.
4: 그래, 가고 그리고 예, 도마무스 예, 각성 마음에는 다 좋습니다. 소화도 잘 돼, 밥도 잘 먹지. 예.
1: 네.
4: 무슨, 그러니까, 대건강에도 좋지. 여름에는
1: 그렇죠.
4: 많이 효과를 먹습니다.
1: 예. 예.
4: 그래서 예, 지금 활동 아직도 한다니까, 예. 이번 활동이 참 되게 재미없다. 그래서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0: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는 아예 할 겁니다. 예, 요즘에 싸놓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네. 총적으로 피가 걸어지고 빵칼이 생기는 그 원인을 치료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원인, 시간이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염증입니다. 네. 우리 몸의 100분의 7, 80%의 모든 질병은 만성염증으로 온다고 합니다.
2: 네.
0: 여러분들 우리 다른 약이라 한번 들어보시오. 진인화라는 약이 들어간 게 적습니다. 진인화가 우리 중약에서 아주 안전하면서 모든 염증을 치료하는 소염제, 항균제입니다.
2: 네.
0: 금은화라고 해. 그래서 이 약에 진인화도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모든 피가 그러지고 혈관이 염증하고 빵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입간구복액 약에서 약을 더 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예.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 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성 부주라는 겁니다. 예.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성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콩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

0: 또 마르고 모관도 마르고 폐오리시다 보면은 코 안이 자꾸 말라서 끈질끈질해서는 자꾸 코를 뽑히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예, 저도 지금 연기관 고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나는 어째 썼는가 하다면 항상 이게 매기를 그저 아무 맛이도 없고 매기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는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니 간이가 염증이 있다는 거.
0: 예.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이 저 약을 재다 뭐라는데 시차고 나 집에 가서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데 얼마 애써서 벌써 예. 이게 밥맛이 돌아서더라면.
0: 예.
2: 예. 이러니까니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 다음에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이,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면.
0: 예.
2: 그러면 벌써, 아이, 또, 내 어디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버릇을 끼다만.
0: 예.
2: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그냥 많이 좋아졌다. 염치 뒤에 얻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다른 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단단히 뜯어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하지마 이거 장기로 얻은 써야 되겠다. 이게 내 몸이 되겠다만 그래 오늘은 그 선생님께다가 그 약을 소개를 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우리 몸에서 예,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논의에 들어서 그런지 놀림액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뗐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두려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해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쓰가 이뤘습니다. 영도 예. 그리고 예. 잠못하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은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을 쓰면 수면제를 떼고 야 잠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
0: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
3: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예, 그 병원에가 검사를 할까 강내나 복수 시초라 합니다. 예. 그래 네.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자라서 너네는 지금 하도씩 기가게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년 썼지만 내 동생이지.
0: 네,
3: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지 그러니까 예.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긴 게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래서 술을 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네.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보니까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배달 받다 그랬잖아 드립니다. 오늘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되지?
0: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3: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아 5012797번.
1: 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콩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0: 그리고 골가에 많이 나옵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사함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신기옥 작사 허순자 작곡의 너와나 그리고를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은 새로운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 모습을 담은가요? 태옥 작사 송일 작곡의 꽃물결 사람물결을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면 연변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와 나의 연변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은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과 하나를 손에 쥐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지나치면은 그저 동그랗고 붉은 과일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봄의 꽃잎, 여름의 햇살, 가을의 바람, 그리고 겨울을 견딘 땅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과일 하나에는 저마다의 여행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는

두만강 강의 바람을 맞으며 익어가는 아, 또 연변 땅이 낳은 자랑스러운 특산 맹룡사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귀를 열고 마음 열고 기분 좋은 맛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연면 음식은 정상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면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면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산인 맹경사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경사과는 군촌시 반석진 맹경촌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맹경사과의 품종은 함부로 동광사과와 후지사과를 교배해서 육성한 것입니다. 맹경사과는 후지사과의 달콤하고 아삭하며 즙많은 우수한 품질을 이어받았고 동시에 후지에는 없는 강한 내한성을 갖추어서 중국 고위도 한랭 지역에서 사과 재배를 성공적으로 보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강한 후지라고 불립니다. 맹경촌은 훈추나와 두만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연변의 작은 강남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맹경사과의 독특한 품질은 산 좋고 물 좋고 기후가 좋은 자연 조건에서 나옵니다. 먼저 기후를 살펴보면 맹경촌은 온대해양성 기후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서늘하며 일교차가 큽니다. 해당 부문에 따르면 두만강 구배 일교차는 섭씨 20도에 달해 사과의 당분 축적에 매우 유리합니다. 토양은 셀레늄이 풍부한 부식토로 셀레늄 원소가 천연적으로 집적됐습니다. 화산 용감이 녹아 만든 현무암에서 나온 셀레늄 풍부 홍토의 두께는 0.5m에 달하며 이곳 토양의 셀레늄 함량은 일반 과수원의 8배입니다. 그리고 일조시간이 일반 지역보다 약 30일 길어서 과일 착색과 양분 축적에 유리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맹경사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종사과의 특징은 크고 달콤하고 천연 셀레늄 함유가 세 가지 우세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맹종사과는 크고 충실합니다. 우수한 함부 품종을 선택해서 세계 고위도 지역에서 가장 큰 사과 중 하나입니다. 과중은 보통 300-400g이고 500g 이상의 큰 과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둘째, 맹종사과는 달콤 새콤하고 아삭하며 즙이 많습니다. 맹종의 독특한 속이구로 사과의 당도를 다른 지역 사과보다 20% 이상 높입니다. 과일은 원통형이고 과면은 전체가 붉으며 과육은 연한 노란색이고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15.2%에 달해 맛이 달콤 새콤하고 농후하며 아삭하고 즙이 많습니다. 저장 기간은 약 8개월입니다. 셋째, 맹종사과는 천연 셀레늄을 함유합니다. 이것은 맹종사과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화 특징입니다. 2008년 길림성 식품검사연구원 검사에 따르면 셀레늄 원소 함량은 일반 사과의 30배에서 60배입니다. 셀레늄은 인체에 필요한 미량 원소로 면역력 증강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과육에는 17종의 아미노산과 안토시아닌 등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맹경촌의 사과 산업은 199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훈춘시가 연강 사과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가동하고 길림성 과수연구소, 연변농학원 등 전문가를 초청해 론증했으며 도만강 연안이 사과산업 발전에 적합하다고 확정했습니다. 2003년부터 함부사과를 도입했고 전문가 지도 아래 맹경 신뢰능 사과 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30여 년의 발전을 거쳐 사과산업은 현재 기둥산업으로 됐습니다. 재배 규모를 보면은 맹경촌 사과 재배 면적은 550헥타르이고 반석진 전체 재배 면적은 1600루에 달합니다. 생산량과 생산액을 보면 맹경촌 연 생산액은 약 1000만 킬로그램, 연 생산액은 3500만 원에 달합니다. 판매망도 넓습니다. 제품은 전국 20여 개 성시와 50여 개 슈퍼마켓에 팔리며 러시아 극동 지역에도 수출됩니다. 2024년에는 88톤의 반석진 자체 생산 사과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수출됐습니다. 브랜드 영리도 자랑스럽습니다. 맹경 사과는 국제 농업 전시회 금상을 3회 수상했고 2022년 아시아 과채 산업 박람회 시장이 선호하는 과일 지역 공룡 브랜드 100강에 들었습니다. 반석진은 중국 사과 산업 백강진, 길림성 신뢰능 사과의 고향 등의 명예를 얻었으며 맹경 사과는 2017년 전국 일촌 일품 시범진에 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국가급 수출사과 품질 안전 시범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변 특산 맹령사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맹령사과에는 과학기술 지원과 녹색 재배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맹령에서는 길림농업대협과 협력해 길림훈춘 맹령사과 과학기술 소원을 세우고 사과 표준화 재배 시범을 펼치며 실리늄 과일 생산, 농약 비료 감축 상감, 병충해 녹색 방지, 과실 봉지 씌우기 등 핵심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농가는 관리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 재배를 실시해 검사 결과 100종 농약 잔류가 없어 수출 기준에 도달했으며 녹색 증서와 유기 전환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기비료 사용, 잎따귀와 과일 돌리기, 반사 필름 깔기 등을 통해 사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맹령촌은 농업문화관광융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선족 민속풍정 변경촌의 우세를 충분히 살려 매년 봄에 사과꽃축제, 가을에 수확체험축제를 열고 맹령사과를 현지 민박관광과 결합해 농업문화관광융합발전의 향촌진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관광객은 수확체험뿐만이 아니라 조선족 민소, 낚시, 캠핑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제331 국도의 교통 우세를 바탕으로 맹령촌은 변경 자가용 여행의 인기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과 산업은 맹령촌을 멀리 알려진 부유촌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촌 절반 이상의 주민이 훈춘시에 아파트를 샀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습니다. 맹령사과는 지역 주민을 부유하게 하고 향촌 진흥을 이끄는 금사과로 연변 지역에 빛나는 특색 농산품 명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산 사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고 충실하며 달콤 새콤하고 아삭한 맛, 그리고 천연 셀레늄을 품은 맹령사과, 그 하나래는 도만강 구비구비의 햇살과 바람, 셀레늄 풍부한 땅의 힘, 그리고 이를 갖고 온 사람들의 정성과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맹령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자연이 연변 땅에 내려준 선물이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넉넉한 인심의 상징입니다. 여행객들께서 얼마나 연변을 찾게 되신다면 봄에는 사약히 피어나는 사과꽃 축제를, 가을에는 붉게 익어가는 맹령사과 수확체험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을 따뜻하게 채워드릴 가요. 오정목 작사, 남유령 작곡의 사랑은 향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송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길이 하나씩 있습니다. 동구밖의 언덕길에는 어떤 추억이 깃들어 있을까요? 박기철 작사, 김미란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동구밖 언덕길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강변, 그 물결에는 우리의 추억이 흐르고 있습니다. 허도 작사 허명선 작곡의 고향의 강변을 전해드립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치와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을 흥겹고 신명나는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김상군 작사, 리태어 작곡의 림송철 가수가 부른 김치맛 자랑 일세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소개할 책은 러시아의 위대한 문어 레브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제목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인데요. 참 소박한 제목이죠? 그런데 이 소설을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아마 잠시 멍하니 앉아 계시게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 마음을 깊이 건드리는 이야기거든요.

옛날 어느 마을에 바홈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땅도 넉넉지 않고 집도 남의 집을 세들어 살았어요. 그래도 바홈은 착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처형이 시골집에 놀러 왔습니다.

도시에 산다는 언니는 자기네 집이 얼마나 넓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차려입고 사는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바홈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네 생활이 화려하긴 하지만 우리 농사꾼 살림은 탄탄하거든요. 부자는 못돼도 굶지는 않으니까요. 그러자 언니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배만 안 고프면 뭐하니? 돼지랑 송아지랑 같이 거름 속에서 살다가 거름 속에서 죽는 거지. 이 말을 들은 바움은 벽난로 곁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땅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소이다. 땅만 넉넉하면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지.

지역 바오미 사는 마을 근처에 여자 지주가 있었습니다. 땅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바오미는 있는 돈을 모으고 송아지도 팔고 아들은 머슴살이를 보내고 빚까지 내서 겨우 15헥타르의 땅을 샀어요.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자기 땅이 생긴 일이 어떤지 아세요? 전에도 늘 지나다니던 밭인데 자기 땅이 되고 나니 그 땅에서 나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다 남의 것과 달라 보이는 것이었어요. 마음은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의 가축이 자기 밭에 들어와 곡식을 망쳐놓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쫓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참다 못해 재판소에 고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바움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밤중에 그의 숲에 들어가 나무 껍질을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죠. 바오메 자기 땅을 지키려 한 것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땅이 생기면서 그의 마음속에도 뭔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분명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바홈의 집에 들렀습니다. 볼가강 너머 먼 곳에서 왔다는 이 나그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곳에 가면 땅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사람 수대로 10헥타르씩 나누어주는데 땅이 어찌나 기름진지 밀을 심으면 키가 사람을 덮을 정도입니다. 빈손으로 가서 몇 년 만에 말 6필과 소 2마리를 가진 사람도 있지요. 이 말을 들은 바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길을 떠나 그것을 직접 보고 왔어요. 과연 나그네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는 집과 땅을 모두 팔고 가족을 이끌고 새 고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마을조합에 들어가 19수대로 50여 헥타르의 땅을 받았죠. 이전보다 3배가 넘는 땅이었어요.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또 욕심이 생겼어요. 밀 농사를 더 짓고 싶은데 땅이 모자란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인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어요. 풍작이었지요. 그런데 마을에서 멀어서 15km나 실어 날라야 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땅이 내 것이었으면 누구에게 머리 숙일 필요도 없고. 이때 또 나그네 상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훨씬 더 먼 빠시끼르라는 곳에서는 땅을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움은 또 길을 떠났어요. 이번에도 그는 집에 아내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아시키르 사람들은 소박하고 순한 유목민이었습니다. 마음은 그들에게 차와 선물을 나누어주며 환심을 샀죠. 그리고 땅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촌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가지십시오. 값은 하루치에 천 루블입니다. 바우마은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하루치라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촌장이 설명했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그 안의 땅이 모두 당신 것이 됩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땅은 한 뼘도 당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땅 전체를 천 루블에 살 수 있다니. 바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궁금했죠. 어디까지 갈까? 얼마나 넓게 잡을까? 50km는 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대단한 면적이 되죠.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그는 출발했습니다. 괭이를 어깨에 메이고 빵 주머니와 물병을 챙기고 장마를 단단히 신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힘이 남는다고 생각했죠. 1km쯤 가다가 구댕이를 파서 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걸으니 걸음이 빨라졌어요. 한 5km만 더 가자. 땅이 너무 좋아서 아까운 걸.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장화를 벗어 띠에 차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한숨을 돌리며 앉아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죠. 이번에는 왼쪽으로 크게 꺾었어요. 해는 점점 기울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모퉁이를 만들고 다시 출발점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언덕은 멀었어요. 그는 조끼도 버리고 물병도 버리고 모자까지 벗어 던지고 오직 괭이 하나만 들고 뛰었습니다.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펄럭거렸고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그는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냈어. 이제 다 끝났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때 언덕 위에서 빠시기르 사람들이 그를 향해 고함을 지릅니다. 뛰어라 뛰어! 다음은 마지막 힘을 짜냅니다. 언덕 아래까지 겨우 올라왔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졌어요.

그는 절망했죠. 허사가 됐구나. 그런데 언덕 위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언덕에 올라서니 아직 밝았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장에 앉아있는 모자 속에 든 돈이 보였습니다. 마홈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자 앞에 쓰러지듯 도착했어요. 그는 두 손으로 모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천장이 일어나며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땅을 다 차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입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죠. 하인 하나가 달려와서 바홈의 몸을 부축해 일으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쓰러져 죽은 그 땅은 겨우 발에서 머리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2m 남짓의 작은 무덤자리였어요. 하인은 괭이를 들고 그를 위해 무덤을 팠습니다. 그리고 바홈을 그곳에 묻었어요.

1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오늘 아침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신지요?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을 얻을수록 그는 더 불행해졌습니다. 땅을 얻는 일이 그의 마음 여러분의 오늘 저녁이 조금 더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어떻게 나이 들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젊음을 아쉬워하고 집착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며 눈앞의 인생을 가슴 벅차도록 사랑해보면 어떨까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도 역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준비한 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경희의 글 부부의 합방과 각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흔히 부부는 한 입을 돕고 자야 다투었더라도 부부간의 끈끈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시적 내가 가족을 위해 했다는 유일한 일은 전액을 거둔 후 식구들의 잠자리를 챙기는 것이었다. 20평방미터 되나 마나한 단칸방에 여섯 식구의 이부 자리를 펴자면 가마무까지 펴놓아야 했다. 나는 온목에 가로 펼 수 있는 넓은 자리에 아버지의 이부 자리를 반듯하게 펴놓았다. 그런데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 일어나 보면 아버지는 가마목 비좁은 곳에 엄마 옆에 누워있곤 했다. 세월이 흘러 식구들의 이불을 펴놓던 이 막내도 결혼해 남편과 한방에서 자며 비로소 아버지가 비좁은 가마목 엄마 옆에 누우시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부부는 한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자연법칙이다. 이 자연법칙이 현대사회에서 조금씩 퇴색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바람 쐬러 공원에 나가면 한담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은데 그 속에 끼어서 들어보면 지금 40대에서 60대 부부들 중에 적지 않은 부부들의 각방

세상을 선호한다고 한다. 인터넷에서도 절추빠른 현 시대 각방의 필요성을 말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각방을 쓰는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모로 편하다고 한다. 각방을 쓰는 이유는 개인적인 공간의 필요성 때문이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함도 있다 한다. 지난번에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술잔에 몇 숭배 돌더니만 누군가가 각방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 갑자기 너도 나도 이 나이에 무슨 합병이 나고 우린 각방 쓴 지 오래된다고 당연하다는 뜻이 말했다. 지금은 대부분 젊은 부부들도 사랑은 함께 나누고 잠은 각자 방에서 잔다면서 삶의 질이 제고되면서 가져오는 변화라고들 말을 이었다. 한 친구는 아들 내외가 며느리가 임신하고 출산을 하고 또 우는 애를 돌보고 자기 공간에서 일을 하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각방 생활을 7, 8년을 이어오다가 결국에 리혼을 했다고 안타까움을 털어놓았다. 한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밤에 잘 때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잔다는 소위 시대가 발전함에 따른 문명한 행위는 내가 보기에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긍정적인 생활 태도가 아닌 것 같다. 32년의 부부 생활을 돌이켜보면 나도 싸움을 한 날에는 감정이 상해서 같이 있는 시간조차 불편해서 갈등을 피하려고 따로 잤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따로 자니 침묵이 흘렀고 떠들썩하게 소리치며 싸우기보다는 더 사람을 괴롭혔다. 여러 번 싸울 때마다 따로 잤더니 소통도 없고 문제 해결은 더욱 안 되어 무척이나 속이 탔다. 그래서 한 번은 모르쇠를 짚고 먼저 내가 말을 걸었다. 아예 따로 잘까요? 나는 편한데요. 다행히 낭만적인 남편이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며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말 좀 하지 말라며 침묵을 깨뜨리는 바람에 그 후로는 다툰 일이 있을지라도 잠자리만은 함께했다. 낙관적인 남편의 성향도 있지만 아무래도 친정어머니의 어떤 일이 있어도 따로 자면 안 된다는 간곡한 당부를 잘 지켰기 때문에 행복을 안고 살았다고 생각한다. 합방은 우리에게 있어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신체적 접촉은 부부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함께 사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부부 감정이란 대폭풍 속에서 갈라질 수도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일에서 천천히 변할 수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신체의 거리로부터 마음의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간의 따뜻한 위로는 필연적이다. 중로년이 접어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사람들이 많다. 심장, 뇌혈관 질환이 있다면 같이 자면서 서로의 증상을 살피는 노력도 필요하다. 부부가 한 침대에서 한 입을 덮고 자는 것은 인간의 욕구이고 부부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연결고리이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기격태격 싸울 때도 있고 서운할 수도 의견이 맞지 않은 일도 수두룩하지만 하룻밤 함께 사고 나면 금방 풀리고 다시 웃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내음이 아닐까. 한방을 쓰면서 서로 이불을 여며주며 불을 꺼주는 그런 반려가 되어보자. 부부란 가족이란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믿어주고 의지하면서 함께 가는 울타리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계속해 다음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리병군의 글, 큰 집 대문입니다. 고향에 한 번씩 돌아가면 뭔가 새로운 기운을 얻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는다. 고향에 아직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복받은 일이다. 많은 동네가 그렇듯이 요즘은 대부분이 외지에 나가 있어 거의 사람이 없다. 그런 점에서는 내가 살던 고향도 예외가 아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 마을 전체가 조용하다. 원래는 300가구 가까이 되는 큰 조선족 동네였는데 지금은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도 앞집, 뒷집, 좌측, 우측집이 비었다. 우리 집만 가운데 살고 있다. 부모님은 봄에 날씨가 따뜻할 적에는 동네에 와서 마당에 채소도 심으면서 살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짐을 싸고 현성에 있는 아파트로 가

아무래도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 아파트가 더 편하다. 부모님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농촌과 시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계획이라고 했다. 일생을 농촌에서 생활한 부모님이 시내에서 뭐 할 거리는 별로 없었다. 로잉협회에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부모님은 현생에는 로잉협회에 가입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이 농촌의 집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 그 집을 팔아봤자 돈이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한 번씩 고향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 주변의 친구들도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냈지만 대부분 집을 팔고 돌아오지 않는다. 내 고향 사람들은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 누구 집에 맛있는 음식을 하면 서로 나눠 먹고 자식들이 올 때 뭐 사오면 다 나눠준다. 아버지 형제 자매가 10명이라 내가 어렸을 적에는 동네에 친척도 참 많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거나 이사가서 부모님만 남았다. 그때 추석이면 일가 친척 모두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갔는데 한때는 사람이 수십 명씩이나 됐었다. 절을 올려도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두 줄로 나누어 절을 올려야 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하나둘 이사 가거나 어른들이 세상을 뜨면서 청명과 추석에 산소에 가는 사람은 점점 적어졌다. 최근 몇 년에는 부모님만 산소에 다닌다. 고향에 돌아오면 어렸을 적 생각이 많이 나면서 감회가 새롭다. 친척들과 같이 놀던 친구들이 생각나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젖어 있곤 한다. 그런 점에서 고향은 참으로 신기한 곳인 것 같다. 성인이 되어서 기억 속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장소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중에 고향은 과거 속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찾아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라 할 수 있겠다. 아버지는 형제가 열이나 되는 대가족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렸을 적엔 큰아버지와 삼촌들이 수두룩했었다. 동네에서 제일 큰 대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가 다섯째다 보니 나는 네 명의 큰아버지가 있고 세 명의 삼촌과 두 명의 고모가 있었다. 두 고모는 시집을 가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셋째 큰아버지 집에 자주 갔었다. 어렸을 적에 셋째 큰아버지 집을 큰 집이라고 부르며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는데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가 친척이 다 그랬다. 워낙 철이 없던 때라 모든 집이 다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조금씩 크면서 나는 셋째 큰아버지 집이 왜 큰 집인지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열몇 살 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관례에 따라 큰아들이 할머니를 모셔야 했는데 그때 첫째 큰아버지는 먼 외지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둘째 큰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셨는데 둘째 어머니와 할머니의 성격은 서로 상극이었다. 할머니는 결국 셋째 큰아버지가 모시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히 셋째 큰아버지 집은 큰 집으로 되었다. 셋째 큰아버지는 그때 동네에 대장을 해서 평소에 집에 손님이 많이 왔다. 그리고 설이나 명절 같은 경우 우리 전체 가족들은 전부 셋째 큰아버지 집에 가서 명절을 보냈다. 나는 셋째 큰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맡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었다. 셋째 큰아버지 집에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부터 손님이 많고 마시는 것도 많아서 조카들도 다 셋째 큰아버지 집에 놀러 가길 좋아했다. 셋째 큰아버지는 아들이 둘이었다. 그는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무리 많은 조카들이 놀러와도 언제나 다 반갑게 맞이하곤 했다. 셋째 큰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반갑게 맞이했고 한 번도 귀찮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우리는 그때 셋째 큰아버지 집에 놀러가서 식사 때 거기서 밥 먹는 것까지 일상으로 삼았다. 셋째 큰아버지는 많은 조카들 중에 유독 나를 귀여워하셔서 나도 어렸을 적부터 셋째 큰아버지 집에 가기를 좋아했다. 추석이나 청명, 설 같은 명절에는 일가 친척 모두 큰 집에 모여서 며칠씩 북적거렸다. 우리 아이들도 큰 집에 가서 며칠씩 밥 먹으면서 화투나 카드 놀이를 했다. 그러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 우리 동네에도 로무 수출 바람이 불면서 셋째 큰어머니도 외국에 나가게 되었다. 셋째 큰어머니가 나간 후 셋째 큰아버지는 부주의로 허리를 다쳐서 집에 누워 계셨는데 그렇게 몇 년을 시름시름 앓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작은 형님이 장가를 들면서 그 집에서 얼마간 살다가 집을 싸게 팔고 셋째 큰 어머니를 따라 외국으로 떠났다. 나도 고중 대학을 다니면서 고향에 돌아오는 횟수는 점점 적어졌다. 그러다가 부모님도 외국에 가게 되어 고향에는 우리 집도 그냥 사람이 비게 되었다. 나는 방학에는 도시에 시집간 누나 집에 가서 한두 달씩 살다가 계약하며 학교로 갔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 다시 고향에 돌아오니 이제 셋째 큰아버지 집은 낯선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렸을 적에 제 집처럼 드나들던 큰 집에 이제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반갑게 맞이해 주었던 셋째 큰어머니도 없다.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던 셋째 큰어머니는 70이 넘어서도 모텔 청소를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고 했다.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몇 해 전에 처자식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고 작은 형님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작년 판정을 받느니 마느니 하고 있다. 매일같이 북적거리던 큰 집이 이렇게 조용해졌다. 문만 열면 셋째 큰어머니가 부엌에서 두부 구는 고소한 향기가 날 것 같은데 또 같은 또래 조카들이 히득거리면서 장문턱에 걸터앉아 뒷마당 자두나무에서 딴 자두를 냠냠 먹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분명히 큰 집이건만 이제 빈 껍데기만 남았다. 새 집주인은 대문 밖에서 유심히 살피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집안 구조도 마당도 전부 예전과 달랐다. 큰 집 마당에서 막 뛰놀던 때가 10살 내비였는데 이제 남아져도 40줄이 들어섰으니 세월이 참 많이도 흘렀다. 살펴보니 마당도 구조도 사람도 모두가 다 변한 집에서 유독 큰아버지 계실 적의 대문만이 아직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로 뾰족하게 나온 창살은 이제는 몽통해졌다. 셋째 큰아버지, 셋째 큰어머니, 형님들이 계실 적부터 있던 대문이니 적어도 30년 넘게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 문은 마치 주인은 바뀌었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애절하게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듯했다. 그게 그렇게 애절하면서도 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현재 상황이 이 새빠른 대문을 통해 연결되면서 나는 적잖은 위안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나는 오래도록 그 대문을 붙잡고 셋째 큰아버지, 셋째 큰어머니하고 속으로 불러보았다.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것 또한 인생의 일부분이 아닌가 하면서.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1: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0: 연계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계를 건설합시다.
1: 연계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9월 초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눈앞의 달콤함은 즉각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내면의 약한 고리를 시험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일의 나를 지켜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권연희의 소필, 세월이 던진 미끼 앞에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 낚시하러 갔던 적이 있다. 친구는 낚시 마니아였다. 기분이 꿀꿀해 있는 나를 보고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며 데리고 간 곳이 낚시터였다. 낚시터에 도착하자 친구는 한참이나 서서 물 깊이를 가늠하더니 살짝 풀이 좀 많이 우거진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좋은 자리 찾았다며 장비를 풀었다. 그리고는 아주 현란한 솜씨로 낚싯대며 조리며 종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미끼를 준비한다며 한참이나 분주히 돌아쳤다. 낚시 미끼는 거의 다 지렁이로 하는 그 아이가 나는 문외한이었다. 아무것도 몰랐다. 무슨 소리? 난 생선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고 넌 삶은 고기보다 튀긴 고기를 좋아하잖아. 고기들도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 취향이 다 다르거든. 메기는 개구리 다리나 지렁이 같은 육성 미끼를 좋아하고 조 같은 놈은 바란 밀이나 풀잎 같은 걸 좋아하고 붕어는 잡식이라 밀로 만든 떡밥이든 작은 새우든 다 먹어. 그러니까 어떤 고기가 많은지를 미리 알아보고 그놈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하는 거지. 요즘 이 낚시터에 붕어가 제법이라는데 오늘은 붕어가 좋아하는 미끼로 준비해야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친구는 미끼를 다 준비했다. 그리고는 낚시 바늘에 걸어 멀리 던졌다. 고기가 물고기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친구는 미끼를 여러 번 던지는 것이었다. 낚시는 인내심이라는데 넌 조용히 기다리지 않고 왜 그렇게 급해? 그렇게 해서야 고기가 물리겠어? 모르는 소리 하는구나. 나는 지금 고기를 꼬시고 있다. 이 미끼로 무슨 얘기인가 했다. 그렇게 여러 번 던진 후 친구는 갑자기 정지 모드로 진입했다.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 풀들의 춤소리, 물소리, 그리고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들이 세상을 꽉 채웠다. 그렇게 얼마 지났을까? 친구는 첫 번째 고기를 수확했다. 그리고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들고 온 살림망은 꽉 차버렸다. 너 진짜 낚시 고수구나. 고수긴, 난 그냥 미끼만 던지고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미끼를 문 놈들은 저 살림망에 들어가 있는 고기들이지. 농담 같은 친구의 말은 그냥 들을 농담이 아니었다. 그렇다. 친구의 말처럼 미끼를 던진 사람은 낚시꾼이지만 그 미끼를 문 건, 그리고 미끼의 유혹에 넘어간 건 저 어수룩하고 욕심 많은 붕어였던 것이다. 낚시꾼은 미끼를 던졌을 뿐,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을 뿐, 미끼를 물도록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붕어 스스로의 선택이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참 적지 않은 미끼가 던져진다. 그런 인생 또한 낚시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전, 십수년 연락이 없었던 대학교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다. 너무 의외였지만 그래도 한동안 친하게 같이 대학 시절을 보낸 추억이 있었기에 반가운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서로 안부의 인사부터 시작해 그간 어떻게 지내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할 말은 참 많고 많았다. 우리는 서로 위챗이나 전화로 자주 연락을 했고 끊어졌던 정은 다시 새롭게 쌓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항상 내 마음속에서 안개처럼 뿌옇게 흩어지지 않는 의문 하나가 나를 괴롭혔다. 그건 바로 아주 오래전 동창들한테서 건너 건너 들었던 이야기였다. 걔는 요즘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닌다고 하던데. 아는 동창들도 여럿이 그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대. 투자 명의로 돈을 융자하는 방법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 처음에는 그래도 수익이라며 조금씩 돌려줬다가 더 큰 투자를 받은 다음에는 잠수를 탄다더라. 그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는 설마 그 친구가 그랬을까. 학교 때 한참 동안은 가깝게 잘 지냈던 친구였는데 어떤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겠지 하고 그냥 스쳐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문득 연락이 와 예정을 나누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반갑고 기분이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의문이 가시지가 않아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짝꿍한테 문자를 넣고 물어보았다. 혹 그 친구 이야기 들었어? 그때 사기치고 다닌다는 말 정말이야? 정말인지는 나도 모르지. 그냥 소문이 그렇게 돌았을 뿐. 내가 만약 그 소문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연락을 끊는 것이 옳은 거고, 아니라고 믿으면 계속 연락을 하면서 겪어보는 거지. 그 판단은 내 자신의 몫이 아닐까? 그렇지. 판단은 내가 하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이상 소문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친구를 끝까지 믿기로 했고 내가 겪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어떤 결과로 친구의 인연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면 나는 친구 하나를 얻는 것이고 내 믿음이 잘못됐더라도 결국은 내 선택이니 그 쓴맛은 내가 감당하리라고. 다음은 위정호가 쓴 수필 고사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애가 몇 해 전에 대학 가고 아내마저 외국으로 돈벌이 가게 되자 나는 그만 외기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매일마다 집을 거두고 또 20여리나 상간 학교로 출퇴근하면서 때식은 언제든지 절로 챙겨 먹어야 했다. 언젠가 나는 시장을 거닐다가 고사리채를 맛보고 싶어 말린 고사리 한 덩이를 샀다. 거기에서 얼마간 꺼내어 물에 하룻밤 불궜다가 이튿날 아침에 먼저 냄비에 넣고 한참 끓인 후 다시 기름에 볶아냈다. 그런데 밥을 입에 떠넣고 고사리채를 집어다 씹으니 별스레 질기였다. 50고개를 넘기며 살아오는 가운데 이 틈이 많이 벌어지고 충치로 생겨 질긴 고사리채를 씹는 것이 아주 말자였다. 그렇다고 매 끼니마다 한 가지 이상의 볶음채를 하는 습관이 없는 나로서는 그 아까운 고사리채를 거저 버릴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런대로 씹어 삼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십몇 년 전 봄의 어느 하루, 마침 휴식일인지라 나는 아내의 제의에 의해 어머니와 아내의 뒤를 따라 아침 일찍 고사리 거꾸로 떠났다. 고향의 산에는 고사리가 잘도 자라는데 많은 조선족들이 해마다 고사리 차리면 고사리 꺾기에 나선다. 70고개를 바라보는 뚱뚱한 몸집의 어머니였건만 산에서는 어찌나 행동이 민첩한지 산을 오르는 단련이 없는 나로서는 따라가기가 무척 힘겨웠고 한참씩 올라가다가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곤 했다. 산비탈을 따라 얼마쯤 올라가니 고사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물기가 함초름한 것이 과연 탐스러웠다. 난생 처음으로 고사리 거꾸러 간 나는 무작정 손에 잡히는 대로 고사리를 꺾어 가방을 채웠다. 한창 고사리 꺾기에 여념이 없는데 어느새 곁에 다가오신 어머니가 내 가방을 들어 땅에 쏟고는 아주 마땅차하며 나무랐다. 고사리는 그렇게 마구 꺾는 게 아니란다. 시들고 마른 것은 질기고 맛도 못하느라 실팍하고 생생한 것을 골라가며 꺾어야지. 그러면서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쁜 것은 모두 버리는 것이었다. 나와 아내는 어머니 요구대로 푸르싱싱하고 살이 잘 오른 오동통한 것들만 골라가며 꺾었다. 한 번은 멀리 광동성 심수에서 온 남동생이 상에 오른 고사리채를 아주 즐기기에 돌아갈 때 어머니가 말린 고사리를 몇 덩이 트렁크에 넣어 보내는데 동생은 돌아간 후 그 가운데서 두 덩이를 꺼내 회사의 일본인 이사장한테 선물했다. 그 리사장은 고사리가 아주 노긋노긋하고 맛이 좋다면서 극구 칭찬하더란다. 한낱 보잘것없는 고사리, 제철에 산에만 가면 얼마든지 꺾어서 넉넉히 말려올 수 있는 수수한 고사리, 그처럼 흔하고 평범한 고사리건만 바로 그런 고사리로 하여 가정 화목을 더욱 도모할 수 있었고 형제 사이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또한 가정생활이 한결 윤택해지고 나도 생활의 진미를 더욱 맛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고사리는 나에게 다만 향기와 즐거움,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생의 도리를 깨우쳐 주기도 했다. 자기의 싱고스런 두 손으로 꺾은 순수하고 알뜰한 고사리와 무사람들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여 꺾은 어수선하고 잡질이 섞인 고사리, 두 가지 판이한 고사리채를 맛보며 나는 삶의 터전에서 오직 자신의 부지런한 두 손으로 애써 가꾼 노동의 결실만이 더 달콤하고 감미로우며 또 그로부터 인생의 락과 행복을 더욱 만끽할 수 있는 노동의 참뜻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내가 몇 년 전에 출국한 뒤로 나는 여지껏 홀로 있다 보니 다시는 산으로 고사리 거꾸러 갈 엄두를 못 냈고 어머니와 아내의 손향기가 풍기는 그런 신선하고 입맛을 돋구는 고사리채가 그립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작곡의 날에 치는 연변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변의 풍경, 힘차게 발전하는 연변의 모습과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웃음은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마음을 밝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늘 웃음으로 늘 웃는 얼굴로 매를 맞이한다면 분명 그날은 행복한 날이 되겠죠. 이어서 설병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웃음은 축복 보내드립니다. 김문우 최출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허동철 작사 방권을 작곡의 한산 백년 살아볼까 한호 백년 살아볼까 보내드립니다.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기쁨을 노래하고 미래의 밝은 길을 응원하는 가요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이어서 김학성 작사, 김승철 작곡의 행복의 노래, 희망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죠. 이어서 김종권 작사, 김종성 작곡의 아름다운 순간들 보내드립니다. 마용주 리준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진 진솔한 사랑의 감정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배정호 작사, 허소라 작곡의 사랑의 소야곡 보내드립니다. 잠이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당신,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몰라, 리슬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아가며 배우는 것, 겪어야만 깨닫는 삶의 진리,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허강일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살다 보면 보내드립니다. 허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

0: 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신나는 두 가지 동화를 준비했어요. 함께 상상의 열기구를 타고 동화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자신비론 이야기 세상으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
0: 오정의 통나무 다리.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오정이 넘치는 강가 마을이에요. 이곳에는 아담과 데이비라는 두 마리 황금빛 강아지가 살고 있어요. 아담은 조용하고 꼼꼼한 강아지였어요. 자기 집 앞 작은 정원에 예쁜 꽃들을 키우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반면에 데이비는 활발하고 넉살 좋은 강아지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웃음소리가 따라다녔어요.
1: 두 친구는 강을 사이에 둘고 살았지만 그들만의 비밀 다리가 있었어요. 바로 강 우에 놓인 통나무 다리였죠. 아담은 아침마다 다리를 건너 데이비를 깨우러 갔고 데이비는 오후면 꼭 다리를 건너 아담이가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즐겁게 지냈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은 정원에서 물을 주다가 집안에서 사각사각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가 보니 데이비가 자신의 겨울 보물인 호두 상자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아담은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1: 그랬더니 데이비가 상자를 열고 호두를 몇 개 꺼내 조심스럽게 자루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담은 화가 치밀었어요.
2: 어? 왜 내 허락도 없이 호두를 가져가는 거야? 그건 내가 한겨울 동안 먹으려고 정성껏 모아둔 것인데.
1: 화가 난 아담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나머지 그는 그만 통나무 다리를 강으로 밀어놓고 말았어요. 통나무가 강물에 떠내려가며 쿵 하고 큰 소리를 냈지만 아담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0: 그 일이 있은 뒤 아담은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호두를 까먹었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심심하고 외로워졌어요. 데이비의 웃음소리, 함께 뛰놀던 강가, 같이 나눠 먹던 맛있는 간식들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1: 하지만 먼저 사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결심하고 마을의 현명한 목수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2: 아저씨, 제 집마당 가장자리에 높은 담장을 쌓아주세요. 아, 그리고 이 상자에는 누구도 열 수 없는 튼튼한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1: 목수 아저씨는 아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2: 오,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내가 도와주지.
1: 아담은 도시로 잠시 쉬러 간다고 말하고 목수 아저씨와 작별했어요. 도시에서 2주 정도 지내며 새로운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불편했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담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 이젠 안전할 거야. 더 이상 누구도 내 호두를 가져가지 못해.
1: 그런데 집 앞 강가에 서자 아담은 눈을 의심했어요. 담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강 위에는 전보다 더 넓고 튼튼한 멋진 새 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다리에는 화려한 꽃 장식이 달려있고 다리 중간에는 황금 강아지 나루토라고 쓰인 빛나는 간판도 걸려 있었어요.
0: 아담이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데이비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데이비의 손에는 아담이가 좋아하는 꽃다발과 호두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2: 아담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 데이비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2: 그날은 내 이모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어. 이모님은 호두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집에 호두가 하나도 없었거든. 네가 집에 없는 줄 알고 정말 급해서 네 상자에서 조금만 빌리려고 했어. 아, 그런데 바로 그때 이모님이 급히 병원에 가야 해서 너한테 말도 못하고 호두도 돌려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1: 데이비는 상자를 돌려주며 계속 말했어요.
2: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다리를 밀어버린 줄 알았는데 와보니 이렇게 예쁜 새 다리가 생겨서 깜짝 놀랐어. 너 나한테 화 안 난 거지?
1: 아담은 데이비의 눈을 바라보며 새 다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현명한 목수 아저씨는 아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단단한 담장이 아니라 친구와 다시 이어지는 다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아담은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는 데이비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2: 아니야. 데이비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자, 이 호두 우리 함께 먹자. 이모님께 드릴 호두도 따로 준비할게.
1: 그날 이후 황금 강아지 나루터는 두 친구의 우정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진정한 우정이란 실수도 용서하고 오해도 풀어내며 서로를 위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0: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1: 모자의 여행. 그날 바람은 정말 장난꾸러기였어요.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불쑥불 녹이며 모그 아저씨의 모자를 낚아채 하늘 높이 날려버렸죠. 모그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곧 비가 올 텐데 모자가 없으면 머리가 젖어 꼭 감기에 걸릴 거야. 아이고.
0: 모그 아저씨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바람을 쫓아갔어요. 볼록한 배가 좌우로 흔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숲속을 뛰어가고 있을 때 큰 버섯 뒤에서 귀여운 쥐 모티가 머리를 내밀며 물었어요.
1: 응? 모그 아저씨,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어디를 이렇게 서둘러 가세요?
0: 모그 아저씨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2: 오, 모티야, 내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 비가 오기 전에 꼭 찾아야 해.
0: 모티는 까만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1: 어? 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이 큰 버섯을 로빈 아주머니께 가져다 드려야 해요.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이 필요하실 거예요.
2: 로빈 아주머니라고?
0: 모그 아저씨가 물었어요.
1: 네, 아주머니는 지금 나무 위에서 알을 품고 계신데 비를 맞으면 안 되세요.
0: 모티가 설명했어요. 모그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2: 그럼 우리 함께 가자꾸나. 내가 모자를 찾는 길에 동행해 줄게.
0: 그래서 모그 아저씨와 모티는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작은 개구리 팀을 만났어요. 개구리 팀은 연못가에서 지푸라기 우산을 만들고 있었어요.
1: 모그 아저씨, 모티야,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0: 개구리 팀이 물었어요. 모그 아저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개구리 팀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1: 오, 저도 돕고 싶어요. 아, 그런데 먼저 제가 따온 이 신선한 딸기를 로빈 아주머니 아침 식사로 가져다 드려야 해요. 아주머니는 아침을 꼭 거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0: 모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3시 됐어요. 그들이 지나가자 다람쥐 셀리가 나무 구멍에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어요. 셀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모그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주자 셀리도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3: 아저씨, 저도 갈게요. 하지만 제가 구운 호두 파이를 로빈 아주머니께 먼저 전해드려야 해요. 아주머니가 이 파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0: 모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조금 초조해졌어요.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바람은 여전히 세게 불었거든요. 그의 모자는 과연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1: 내 친구가 함께 로빈 아주머니가 사는 커다란 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그 아저씨는 거의 희망을 잃었어요.
2: 내 모자는 분명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렸을 거야.
0: 그가 한숨 쉬며 하늘을 바라보려던 바로 그때 눈에 띈 것은 커다란 나무가지 끝에 걸려있는 모그 아저씨의 삼각 모자였어요. 그런데 모자 속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안에는 포근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 위에는 로빈 아주머니가 편안하게 앉아 새끼들을 품고 있었어요. 모자는 완벽한 새집이 되어 있었어요.
1: 로빈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0: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아침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 제 둥지가 완전히 망가졌죠.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름다운 모자가 바람에 날아와 이 가지에 걸렸어요. 이것이 저와 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어요. 여러분이 가져오신 선물들도 정말 고마워요.
1: 아주머니는 모티의 보솔 우산, 개구리 팀의 딸기, 셀리의

0: 호두 파이를 모두 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모구 아저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자기 모자가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니 화가 나기는커녕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1: 아, 그럼 그 모자는 제게 가장 필요한 곳에 있는 셈이네요. 아니, 포근해야 아기 새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2: 그때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모구 아저씨는 서둘러 큰 나뭇잎 몇 장을 주워 친구들과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들은 나뭇잎 우산을 쓰고 웃음을 터뜨리며 비를 피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자는 없었지만 모구 아저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어요. 친구들과 겪은 이 특별한 모험,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모자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구하는 집이 됐다는 사실이 그를 크게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0: 네, 오늘 동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담과 데이비와 함께 우성의 다리를 건넜고 모구 아저씨와 함께 따뜻한 모자를 찾아 숲속을 누볐어요.
1: 아담과 데이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죠. 화를 내고 관계를 끊기보다 용기를 내 사과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줬어요.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배우게 된답니다.
0: 모자의 여행에서는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함께 모험을 하는 과정에서 우정도 더 깊어지고 작은 불편도 나눔을 통해 즐거운 추억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1: 네,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소중한 인성의 씨앗으로 심어져 앞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다음 시간에도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림만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나뭇잎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계획의 류청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 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의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제가 요즘에 시간을 타서 길태중이 문진부에 가서 박윤덕 주임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몇 번 방문했어요.
0: 네.
1: 그중에서 한 환자는 50세 좌우의 여성이었는데 장기간의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늘상 정서가 우울하고 비관하고 가슴이 번거롭고 말이죠. 의심이 많고 가슴이나 옆구리가 말이죠. 짱문하고, 그리고 온몸이 나른하면서 맥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고, 이러한 말이죠. 일련의 증상으로, 중이도 보였고, 서의도 보였는데,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말이죠. 소문을 듣고,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와서, 박윤덕 주임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대략 한 달간 말이죠. 치료를 거쳐서 지금은 기본상 완쾌 상태였습니다. 환자들의 반응이 영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75세 되는 할머니인데 만성신염에다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암을 해보니까 말이죠. 지가한 요수단이 상당히 높았는데 서희병원에서는 권고를 했어요. 투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환자분은 투석은 절대 안 해야겠다. 길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는 영광스럽게도 연변의 맹위 칭호를 말죠. 수여받았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이죠. 치료 범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관심병, 심교통, 각종 원인으로 나타나는 머리가 어지러운 증세,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신경성, 이명증, 우울증, 조리증, 그리고 만성신염, 그리고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가는 병증, 만성신공능쇠갈증, 당뇨병, 신병, 방광염, 뇨도염, 뇌실금증,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담낭염, 만성으로 나타나는 결장염, 변비, 설사, 이러한 말저에 중이내과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다발성 질병 인환자병도 치료하는데 이 치료 과정을 본다 할 때 박윤덕 주임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말저에 차용합니다. 하나는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변증 넘치 않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0: 연적두사 이런 여러 가지 말이죠. 방관을 차용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완고성 실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말이죠. 첨약을 지어드림과 동시에 말이죠. 중요하게 얼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귀침 하는데 네. 이거는 일반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 장악하기 바쁜 이런 기술입니다. 이 결합하는데 말이죠.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심내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본다 할 때 중약에다 환자들이 병정에 근거해서 뗀 뒤에 점적주사 그다음에 말이죠. 친구료법 특히 우리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든가 두통증이 나타난다든가 그리고 말이죠. 팔다리를 쓰기 좀 말이죠. 불편하거나 어떤 분은 아예 반신불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말이죠. 중약, 점적주사, 친구 이 종합치료를 해서 환자들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박주임이가 이 우울증이라든가 조리증을 말이죠. 잘 치료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예.
2: 예, 수고 많습니다, 선생님.
0: 예, 예, 응당합니다. 예.
2: 예, 예. 요즘에 들어서 저는 이렇게 머리가 자꾸 아프고 어지럽고, 예. 손발도 저리고, 잠도 잘 아요고, 예.
0: 예.
2: 혈압도 올라가서 온종일 아야 돼서, 그래서 원장 선생님한테 가서 배웠습니다. 배우니까 그, 중약도 줘주고, 댄디도 하고, 그러니까, 예. 머리 아픈 게랑 잠이 잘 나고 손발이 저리고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0: 예예. 예. 예,
2: 그래서 오늘 한번 가서 또 약을 찍고 예 보일러고 예약해 주세요. 오늘 가겠습니다. 예.
0: 월요일로 합시다. 예. 이분이 집에 아.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 갔어요.
2: 아. 예. 아 그랬어요?
0: 월요일로 합시다. 예.
2: 예, 예 월요일 날 아침에 가겠습니다.
0: 예예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2: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의 우리 사회상에서 보게 되면 옛날에 비해서 말이죠. 예? 우울증으로 고생하거나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항상 머리 뻥하고 예. 어째 그런지 요 수근이 너무 아프고 정신 아니나요.
0: 예.
3: 박인도 수인대가 청약한 거 죽겠다 먹은 게 이 수근이 길 많이 났고 깨고 이 귀에다가 침을 넣으니까 무슨 특수려고 반지는 몰라도 그거 관계되게 그런지 이 머리 어쨌든 수근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박주인이
0: 내 가서
3: 배우려고
0: 전화했습니다. 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0: 예,
3: 수고하세요.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1: 네.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저는, 이 소변이 너무 자꾸 이 저녁에 보통 막 7, 8시 이래 저 소변 돌아다니다니까.
0: 예, 잠도 설치죠. 예.
4: 못하고, 그리고, 뭐, 골도 흐리뭉텅하고 이래서.
0: 예.
4: 그 길태중이병원에 박용덕 주임이 자란 데서 거기 가서 두축을 약을 썼지만, 중약을.
0: 예.
4: 예, 이, 저, 소변 차수가 네 축, 네, 다섯 축씩 이래 쫄아듭니다. 그래, 쫄아듭니다.
0: 그렇죠. 예.
4: 다리, 맥이 없던 것도 다리에 이렇게 후들후들 하던 것도 좀, 다리에 힘도 오르고.
0: 예.
4: 그리고 좀 잠을 좀 자니까, 그래서 뭔가, 이 머리 흐리멍텅 한 것도 많이 나서지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4: 예, 그래서, 네, 저 뭔가, 약을 좀 더 쓰자고, 오늘 박용덕 주임한테, 예, 약을 좀 더 가지러 가자고 그럽니다.
0: 예, 소변이 잦은 거네, 보통 우리 중약에서 보게 되면. 선이라는데 선천지번이 이것이 약해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윤덕 주임이 경험이 이 방면에 상당히 높아요. 예. 예.

0: 모두 안녕하십시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그 길태중의 그 박윤덕 선생님이 약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무슨 정황에서 잡습니까?
3: 원래부터 예, 어제는 고혈압으로 RNG도 오라고 거기다가 또 무슨 관심병도 있고 혈지도 높아서 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 어지럽고 예, 기억력도 못하고
0: 그다음에 그렇죠.
3: 오른쪽에 예, 손발이 예, 어째 자꾸 저리단 말입니다.
0: 기혈이 잘 통하지 예, 못하는구나. 예, 예.
3: 옳습니다. 그래서 예, 이전부터 예, 거기 좀 중시하느라고 예, 그 풍이 올까봐 예, 범가슬로 그냥 약을 써준다.
0: 예.
3: 그래 올해도 예, 이 가슬이 돼 그런지 별로 요새도 별로 예, 머리 좀 어지럽고 아프고 좀 혈압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손발이 저린 게 예, 특히 이게 무서워서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예, 약도 먹고 그 선생님 침 잘 놓을 때다. 예.
0: 예. 50년 이사지라는데.
3: 옳습니다. 침을 예, 쭉 놓은 게 예, 그 저린 게 정말 많이 나사졌습니다 지금.
0: 더운 사실입니다.
3: 그래,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이 저기 그 해마다 원래 약을 먹대길래 이번에 좀 예, 약을 든든히 좀 한 저기 한 달 넘어 먹자고 소리 이제 두 번 먹었습니다.
0: 네.
3: 예. 예약해서 약질러 가자고.
0: 예. 예. 그 치료 효과를 공고히 하는 각도에서 그러도록 합시다. 어디에 오세요?
3: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목이 계속 뻣뻣하고 아파서 예, 목에다가 이렇게 계속 통으로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래, 예, 이 생방송 듣고 저리 길태중리병원에 강철수 주임이 경추병에 용하다 했어요.
0: 예, 맞습니다.
4: 예, 그래, 강철수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다고 그래 찾아갔는데 치모는 없었기다.
0: 예예. 예,
4: 예 치모에 처음 맞아왔습니다. 이때 그 치모 맞아봤는데
0: 예.
4: 치모에 맞자마자에 이렇게 목 움직여라 하거나 움직인 게 저래 목이 시원하고 저래
0: 그렇죠. 예.
4: 예. 저래 이롭다니까.
0: 예.
4: 무서워 달랐습니다.
0: 예, 어떤 분은 당장에서 그저 효과를 봅니다. 예,
4: 예 당장에서 저래 지금 처음 맞아봤는데 저래 효과 있더란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치료 효과가 좋을 때 또 치료 받자고 오늘이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0: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0: 과호도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예.
4: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네,
0: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말씀 드세요.
5: 어, 네, 전화 맞습니다.
0: 예, 예.
5: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5: 저는 이 관심병 환자인데, 그, 박윤덕 중 이사한테 가서 약을 썼댔습니다.
0: 예, 예.
5: 요즘 가면 이렇게 가슴이 자꾸 불안하고 답답하고, 예. 그리고 영, 이렇게 어디든 또 잠도 잘 알려고 예.
0: 그렇죠.
5: 예, 그래가지고 그 박인덕 중 이사 그 연변의 명리라고 이 방송도
0: 맞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중년에서 퇴직한 신경내과 중이라서 이 방면에 영 이렇게 심심 가지고 저리 가서 찾아가 약 썼는데 어전 두 번 썼습니다.
0: 예.
5: 이런 게 지금 이 이렇게 잠을 잘 때면 너무 불안하고 잠도 잘 아요 이것도 맞고 예.
0: 그렇죠.
5: 그리고 예. 예, 귀에서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막 소리도 나고
0: 그것도 예.
5: 맞고
0: 예.
5: 가슴이 불안하고 영 답답하고 예.
0: 예.
5: 그것도 다 우선 영 많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좋은 일이에요.
5: 그래서 오늘 또 가서 약 쓸라 약 질러 가려고
0: 예.
5: 예약하겠죠.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디에 오셔야 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월하십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예. 예,
6: 우리는 예, 우리 아저씨가 예, 뭐 장춘에서 오신 선생님을 보이는 환자인데
0: 예, 예.
6: 어떤 상황인가 하게 되면 예, 위축성 위험이고 예,
0: 예.
6: 그다음에 그 장증 두 번 했습니다.
0: 예, 예.
6: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는 그 관류성 예, 식후물이 올라오는 건 기본상에서 조금 나섰는데
0: 예.
6: 지금 예, 심장을 인해서 그런지 이 가슴이 자꾸 답답해서 예, 환자가 예, 밤중이고 낮이고 예, 몇 번씩 바깥으로 나갑니다.
0: 아.
6: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0: 예.
6: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 서선생을 이미 두 번 보였습니다.
0: 예.
6: 보였는데 예, 지금 식후물이 올라오는 이거는 기본상에서 해결됐는데
0: 예.
6: 이 짝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오늘도 가보려고 예,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6: 예, 오늘 예, 예, 오늘 예, 두 분 갑니다. 예,
0: 예, 예. 알았습니다. 연결 예. 다 시켰습니다. 그냥 예, 오세요.
6: 수월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예.
2: 말씀하세요.
1: 저는, 예, 저는 오라니띵 환자인데,
0: 예.
1: 저, 전번에, 저,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정약을 네 번 제다 먹었는데, 다 나았습니다.
0: 예, 예.
1: 지금 그게 영 좋아지고, 위가 잘, 이해가 지면 잘 치료되니까, 소화도 잘 되고, 밥도 잘 먹고 해서 좋았는데, 요즘 계절이 바뀌었는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감기 와가지고, 소리, 숨쉬기 깊고 가래가 많았습니다.
0: 예.
1: 저희 동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으니까 낫지 않을 때다. 그래 오늘이 선생님 데 가서 청약을 제담서 예약을 더 하자고.
0: 예, 오늘만은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네, 재영이사를 찾습니다.
0: 예, 무슨 정황입니까?
7: 제가 위가 안 좋아갖고
0: 예.
7: 항상 가슴에 뭐가 배긴 같기도 하고 온증 느낌도 나고
0: 예.
7: 많이 메스껍기도 합니다.
0: 예.
7: 예, 그래서 정유 의사한테서 침을 맞았는데 속이 좀 많이 편한 것 같고 메스거운 것도 사라졌어요.
0: 예, 예.
7: 네, 그래서 정유 의사한테서 치료를 또 받고 싶습니다.
0: 예,
7: 예
0: 그러도록 합시다.
7: 예, 침도 맞고 약도 찍고 싶어서
0: 예, 예.
7: 예약하고 싶습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결합하면 예. 효과도 좋습니다. 첨약에라 예. 친구로 예.
7: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땅뿐입니다. 여보세요.
8: 예,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8: 저는 그, 그 심장병 그 좀 진단을 받았는데
0: 예.
8: 지금 낚시 차고에 바람이 세고 그러니까 침도 나고 무슨 증상이 좋지 않아가지고
0: 예.
8: 그 오늘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아주 용하다고 해서 그가 치료를 받을까 합니다.
0: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8: 예.
0: 예.
8: 예.
0: 연계 다 됐습니다. 어전에 예. 오세요. 예.
8: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왜?
2: 네.
0: 안녕하십니까?
9: 내가입니다.
0: 예.
9: 아, 수고합니다.
0: 예, 예.
9: 아, 나는, 이게, 아침에 일어나다가 어깨가 어째 아픈도, 일어나다 했습니다.
0: 예.
9: 그래서 지금, 강철수 주임한테 와서 부상을 좀 치료하자고 했는데,
0: 예.
9: 되실 것 같습니까?
0: 완전히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9: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9: 예.
0: 예,
9: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예.
0: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는 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예. 그래서 정수것도 아예 좋아서 자꾸만 예. 목이 졸고 치고 금세금세만 아픈데만 해서
0: 예.
10: 최성실 예. 저 길태병원 최성실님한테 신문만 대세 신문하는 게 대세밖에 안 되는데.
0: 예.
10: 예, 효과가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40년 나왔는데.
10: 예, 그래서 효과가 좋을 때 좀 그냥 더 맞자고 그래.
0: 예, 그러도록 예. 합시다. 연결시켰습니다.
10: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1: 아, 저 그, 뭡니까, 길태중이 거기 박윤덕
0: 교수님
11: 예. 내 덕분에 그 봤습니다. 근데
0: 예.
11: 선이 좀 아이 좋아하고 자꾸 불편하지. 그다음에 소변도 좀 저리고 자꾸 이래서
0: 예.
11: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그 화암한 게 지가 조금 높다
0: 예.
11: 그래서 저는 두 번이나 가서 중약을 썼는데 많이 낫었나?
0: 네, 좋은 일입니다. 예.
11: 네, 그래서

0: 다시 한번 하자면 보자면 또 어떻게
1: 야 연계 됐습니다. 어떠니 오시면 됩니다. 예, 과오를 필요 아, 없습니다.
0: 아, 예. 어떠니 가십니까?
1: 예. 어떠니 오십시오.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우울증하고 조리증 놓고 본다 할 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울증 놓고 보게 되면 주약에는 정신심리교통에 관계되는 이런 질병입니다.
2: 네.
1: 늘상 말죠. 정서가 절약되어 있고 우울해 있고 옛날에 비해서 말죠. 사유가 아둔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죠. 말씀하자도 선뜻 나가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동작이 또 아주 굼뜨고 이런 분들을 본다 할 때 늘상 말죠. 혼선파리에 온몸이 나른하고 맥이 떨어지고 잠들기 바쁘고 밥맛이 뭐 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덥지 않은 분들은 또 변비증으로 말죠.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우리 제때 말이죠. 확진을 하지 못하고 이런 박윤덕 주임 같은 이런 말이죠.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가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죠. 다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늘상 말이죠. 우울해 있단 말입니다.
2: 네.
1: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럼 가정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좋지 못하죠.
2: 그렇죠.
1: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서 이런 분들이 교제하기 바쁩니다. 어떨 때는 뭐 잔치집에 가서도 저도 이런 환자들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화를 해도 말이죠. 우울해서 말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치료를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마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불러일으킨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는 말이죠. 그리 높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분이 계신다 그러면 꼭 치료에 중시를 돌려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리증이라 하는데 기실은 불안하다는 뜻이 되겠죠. 이거는 또 우울증하고 좀 틀립니다. 우울해기보다도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저도 사회생활에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 그 자식이 말이죠. 따님이가 북경대학에 붙었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딸은 한 번도 외출한 적이 없다고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하던 제대로 말이죠. 내놓으면 다 막 날아다니는데 그리고 공포감에 젖어 있고 늘상 말이죠. 긴장하고 불안하고 특히 말이죠. 옛날에 접촉을 못 해봤던 이런 사람들을 대면할 때게 되면 동작이 아주 이상하게 말이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늘상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닥거리는 것이 문제고 답답하다 합니다. 기실은 우리 심혈관계통에 대해서 현대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도 간혹 버스를 탈 때 있는데 이런 환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호흡곤란은

0: 느낀단 말입니다. 숨이 차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인 곤란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이러면 마치 식도에 무슨 이물이 있는 감을 말죠. 느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방면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해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이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선증식요핀에 신경성 소변이 잦은 이런 증세를 보일 때 많습니다.
1: 네.
0: 사실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이 얼마 나가지도 않은데 이건 무슨 남성들이 전립선염하고 틀리거든요. 급하고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통경이 많이 나타나고
1: 네.
0: 나에 비해서 말이죠. 폐경 현상이 일찍이 나타납니다. 비증에 이 말이죠. 조류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생리상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마치 고혈압 환자처럼 기신 혈압 생기면 말이죠. 정상인데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해 나고 가슴이 번거로우면서 전하게 말이죠. 도저히 말이죠. 잠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중약에서 이 진맥을 하지 않습니까? 맥을 짚어봐도 알깁니다. 이런 분들이 말이죠. 맥이가 말이죠. 고르게 뛰지 못합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말이죠. 심리수상이라 하는데, 그러면 우울증하고, 조리증을 우리 대비를 해본다 할 때, 우울증은 우리 의학상에서 본다 할 때 조금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에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은, 내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말이죠. 박윤덕 주임 같은 이런 임상경을
1: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숭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 8갈래 정품 관광 로선을 내었고 60여 가지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펼친 데서 전주 문화 관광 시장이 지속적인 인기를 보여 관광객 수와 관광객 총 소비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0월 1일 오전 도문 도로 통상구와 훈춘 도로 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양식을 거행했습니다. 기관 간부, 학교 사생, 이민관리경찰과 주민들이 국문에 모여 오성 붉은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장엄한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변강 아들딸들의 진심어린 축복을 조국에 전했습니다.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 개양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찰이 돼 조국의 변경 국문을 지키고 싶습니다. 훈춘 출입경 변방 검사소 근무 일대 부대장 정명아입니다. 이번 국기 개양식을 통해 가국 정회를 깊이 재독했습니다. 이민관리 경찰로서 우리는 이 애국 열정을 직책 수행의 동력으로 받고 변경 안전과 통상구의 원활한 통행을 전력 투하하면서 실천적인 담당으로 위대한 조국에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해동성국

일관 상봉 발해 복식 몰입식 정경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배우들은 복원한 발해 복식을 입고 정경 해설과 소통을 통해 관광객들이 강력은 비록 바다를 사이에 두었지만 문화의 뿌리는 한 집안이라는 역사적 연원을 요하도록 했습니다. 박물관 내에서는 장고춤, 탁본, 투호 등 종목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서희곤입니다. 이번 국경절에 일부러 연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복원한 발해 복식을 보고 몰입식으로 소통 활동에도 참여하니 마치 천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변강과 중원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중화문화의 다원일체라는 독특한 매력을 체득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저와 아이가 공연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아이도 중국 문화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국경절 연휴 첫 사흘 동안에만 우리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 연인 수로 4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선보인 발해 정경 공연은 광범한 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배우들과 소통하고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인증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해의 천년 문화 맥락이 박물관에서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9월 30일 2026년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 1호 백미 산뜻한 연변 명태 전국요리 경기가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 요리사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루며 특색 명태 요리를 선보이면서 요리 기술을 겨루는 동시에 민속 음식 문화를 전승했습니다. 경기 요리사 금상 수상자 장영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명태, 전복, 대하를 함께 조린 전통 미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파생 제품으로 김치 육수도 융합했습니다. 지금 갈수록 많은 젊은이와 외지 요리사들이 우리 연변 명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유산 음식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태 전통 요리 기법을 계속 전승하고 옛맛이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중국 유명 요리사이고 중화 요리사 금상 수상자인 리숙입니다. 남북의 맛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특색 미식을 혁신적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새로운 착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모두의 창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연변 특색 명태 미식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경절 기간 금빛깔 한마음 변경의 화음 문화관광 활동이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30쌍의 부부와 연인들이 이곳의 민속 유원과 전통 홀레쇼에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박물관의 발해 복식쇼를 변경으로 옮겨 발해 문화의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한마음 언약식에서 새 부부와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들은 사랑의 맹세를 함께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민경 류환영입니다. 변경수호 민경으로서 국문을 지키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의 뒤에는 아내의 지지가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됐는데 어제가 바로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을 꾸미거나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보살피는데 제가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활동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 신청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아주 행복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문 주민 상영교입니다. 올해가 마침 우리 둘이 만나 사랑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주최 측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줘 정말 기쁩니다. 안도현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에서 펼쳐진 국경절 경축 주제 활동에서는 가무 종목이 번갈아 무대에 올랐고 현장 참가자들은 함께 조곡을 노래하느를 불렀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국풍 순회, 수공 체험, 삼림 표류, 화로차 그리기 등 종목을 내놓아 관광객들의 가을철 휴가 체험을 풍부히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 문화관광 활동은 연변의 독특한 인문과 자연 매력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대중들의 명절 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은련 상무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 접대한 관광객

0: 관광객은 연 612만 명을 웃돌아 동기 대비 19.43% 증가하고 관광객 총 소비는 36억 7,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팔방의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았습니다. 우리소 여러 부문에서는 협동해 대중들의 연휴 출행, 관광, 생산생활 등 안전사업을 실속있게 다사부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평안하고 화목한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소 각 현시 공안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은 교통 안전 보장 일선을 굳게 지켜 도로 질서가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하도록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도로 경찰 배치율과 관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대중들의 출행 안전을 전력 수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했으며 원활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연길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 종합중대 부중대장 양영리입니다. 관할구역 명절 기간의 차 흐름 특점과 결부해 우리 대대에서는 민서관 서시장, 연변대학 인터넷 인기 간판벽, 소상시장 등 종점구역에 92개 근무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연길서 고속도로 수금소, 연길부 고속도로 수금소와 고속철도역에는 경찰력을 추가 배치해 교통 소통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매일 301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일터를 지키면서 국경절 기간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전력 보장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주에서는 사회면 순찰, 교통관리 통제, 풍경구 안전 보장 등에 하루 평균 경찰력 연 2,196명과 차량 연 554대를 투입해 풍경구와 인원 밀집 장소의 순찰 빈도를 중점적으로 높였는 바 국경절 기간 40개 풍경구와 13개 보나 상권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도시의 첫 번째 창구인 연길 서역에서는 이중 언어 편민 자문, 저녁 문화 관광 추천, 민속 체험, 특색 공연 등 네 가지 특색 봉사를 내놓아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역을 나서는 순간부터 연길의 정성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가는 관광객들의 물음에 인내심 있게 답하고 출행 로선을 세심하게 안내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 선전책자, 민속체험지도, 민족단결 선전수첩을 배포하며 연길의 아름다운 풍광과 짙은 민속풍정, 특색미식을 소개해 관광객들이 경사스러운 명절 분위기를 몰입식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인원 유동이 많고 야외 불 사용 우환이 증가하는 실제 상황에 대비해 연변 소방구조 기동 지대에서는 국경절 기간 삼림 초원 방화 전문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사업 일꾼들은 유동 선전, 현장 선전 강연 등 방식을 통해 산에 들어가는 관광객, 림산 지구 주민, 가을 수확 작업 인원들을 대상으로 야외 화원 관리 주의 사항, 초기 화재 상황 처리 상식 등을 보급하고 대중들이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장백산 북풍경구, 육정산 문화관광구,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연선 등 종점 구역에 역량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지정 장소 당직과 기동 순찰을 결합해 관광 풍경구, 변경 연선, 림산 작업소, 향진 등 중점 구역을 단단히 주시하고 중단 없는 순찰을 전개하며 초기 단계의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 해소함으로써 삼림 방화 방어선을 굳게 지켜 림산 지구의 생태 안전과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 수고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장백산 지복대대 1중대 중대장 조리 조청해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산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늘었습니다. 현재는 가을철 삼림 방화와 가을 수확의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는 역량을 집결해 각 풍경구와 림산 지구 등 종점 구역에 전진 배치하고 지정 장소 당직과 류동 순찰 방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일터를 굳게 지키고 삼림 화재 발생을 엄밀히 방지하면서

0: 관할구역과 림산지구의 생태안전,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잘 수고하겠습니다. 여러 부문의 노력으로 국경절 기간 우리 조에서는 생산안전사고와 영향력이 있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안전생산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됐습니다.
1: 성민족사무위원회와 성문학예술계연합에서 공동조치한 길림성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수립 해민공연 진달래 아름다운 변강 문예선전대 연변행 활동이 그늘 우리의 주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의 주제는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꿈 이루자입니다. 활동기간 광범한 문예사업일꾼들은 선으로 우리의 주 훈춘시, 도문시, 룡정시, 화룡시와 안도현 등 다섯 개 변경 현실을 찾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노래, 무용, 희곡, 교예 등 문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훈춘 주민 손소림입니다. 이번 공연은 정말 잘 꾸며졌고 종목마다 민족 특색이 짙습니다. 집 가까이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어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문예 합동 공연은 본토 문화에 립각하고 시대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면서 문예를 유대로 고향의 아름다움, 단결의 운치와 가곡의 정을 하나로 이어놓았습니다. 공연은 중화민족이 한 가족처럼 단결하고 한마음으로 새 로정을 향해 분발 정진하려는 아름다운 염원을 생동하게 전달해 기층 문화 건설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에 생기 넘치는 문예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총 투자가 5억 5천만 원인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생산공장 확장 건설 대상이 목전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생산 능력을 대폭 제고하고 표준화, 규모화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생산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생산 가공 능력을 전면 승격시키게 됩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생산공장 확장 건설 대상 현장에는 공장 건물 조체가 새롭게 완공됐고 시공 인원들이 질서 있게 생산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공장장 한룡철입니다. 대상은 2024년에 착공했고 현재 생산공장의 기초건설 공사를 완수했습니다. 지금 추출 농축작업장과 인삼 초벌 가공작업장에서는 설비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시험 운행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는 장백산 지역의 수산물 주요 원료로 인삼 초벌 가공과 정밀 가공을 일체화한 홍삼 계열 제품 연구 개발 및 생산형 기업입니다. 생산 능력 부족과 고급 제품 승격 수요에 대비해 회사에서는 공장 건물 지능화 확장 건설 개조를 전면 실시해 국제 선진 수준의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지능화 생산 흐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길림 연길 국제공항 경제개발구 인삼 생물의약 주도 산업의 중점 확장 건설 대상으로 총 투자가 5억 5천만 원, 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추출 농축 작업장, 주입 작업장, 가공약 작업장을 건설하고 지능화 생산 설비를 배치해 표준화, 규모화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산 가공 능력을 전면 승격시키게 됩니다. 대상은 2027년 12월에 준공돼 조업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매년 인삼 2,000톤, 홍삼 X500톤을 가공할 수 있고 연간 생산액은 15억 원으로 예상되며 3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삼 정밀 가공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생물의약산업 군집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0: 조당회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일전 전조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 회원기업 기업을 통한 투자유치 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공상업연합회 소속 15개 상회협회 책임자와 60여 명의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 분야 기업 대표들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찾아 대상을 참관하고 경험을 배우며 합작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유치 사업의 질을 제고 효익 증대를 추진했습니다. 회의는 현장 참관 플러스 집중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손으로 카슨 길림 세포자원 고관리 유관회사, 길림 전신미 반도체 유관회사 등 기업을 참관했습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 주최 측은 전조 투자 유치

0: 즉시 현황과 우세를 둘러싸고 선전초찬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조 공상업연합회 소속 상괴협회 회원 기업 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 제의서를 대독했으며 상회협회와 기업 대표들이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근일내 조당위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투자 유치를 민영경제에 봉사하고 향촌진흥의 힘을 보태는 중요한 줄손으로 삼았습니다. 면간 투자 유치 사업 방안을 제정하고 길림연변 변경촌 산업대상 추천소개 수첩을 편찬했으며 108개 산업대상을 선별해 성공상업연합회, 여계판사초와 타지역 상회에 추천했습니다. 현재 조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는 전주 주요 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회원 기업수는 5천여 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7년 전국 석사연구생 모집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2027년 전국 석사연구생 모집시험 예비 신청 시간은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정식 신청 시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입니다. 2027년 연구생 모집시험부터 연구생 모집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신청과 온라인 확인을 일체화해 실시합니다. 수험생은 온라인 신청 기간 개인정보와 지원을 기입한 후 응시 지점에서 요구하는 검증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춘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벼 가을 거지를 계기로 기계화 조학에서 꼭 필요한 조치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그리고 안전한 가을 거지를 위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우 종합채널 한우 뉴스 종합방송 조선우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에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분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분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3

1-8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주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홍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입니다. 일전 길림성 인민정부 판공청에서는 집대의 종합 이용을 지지할 때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치는 집대 로촌 소가 금지 구역을 명확히 하고 집대의 과학적인 현지 비료화를 추진하며 집대 수집 이용을 잘하고 금융과 과학 기술의 지지 강도를 높이고 집대 소각을 엄하게 단속하며 조직 실시를 강화하는 등 여섯 가지의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중 집대의 과학적인 현지 비료화를 추진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전형적인 흙토지 지역의 현시에서 흙토지의 보호 및 리용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지지하여 집대 등을 이용해 만든 유기비료로 추가 시비 작업을 할 경우 성에서 확정한 년간 임무 면적에 따라 최저로 150원을 무당 보조합니다. 둘째, 보호성 경작 프로젝트를 지원해 집대 피복률을 높입니다. 집대 피복률이 60% 이상인 경우 무당 보조금 상한선을 80원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줄가리 작업 집대의 농경지 현지 분쇄에서 파종이 가능한 정지까지 이르는 작업, 심층 밭가리 작업 등 작업 중 하나를 실시한 경우 무당 보조를 25원 추가해 보조 상한선을 105원으로 인상합니다. 성내 전역에서 집대 피복률 30% 이하의 보조를 취소하고 밭태우기가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보조하지 않습니다. 셋째, 집대 자원량이 비교적 많은 현에서 조항급 초급 알곡 생산 규모현 20% 장려보조, 집대 종합리용 성급 프로젝트 등 자금을 이용해 집대 현지 비료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가을철 옥수수밭 심층 밭갈이, 옥수수대 분쇄물의 토양 속 혼합 매립 등 집대 전량 현지 비료화 작업 또는 논의 로타리 치기, 집대 매립, 평지 등이 1차성 작업, 수확 후 농가리, 로타리 치기, 가을철 결빙전 혹은 봄철 해동 후에 평지 작업을 수행할 경우 무당 80원을 보조합니다. 네, 다음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왕청현 2026년 우수 농민 양성 및 벼 생산 안전 공급 보장 양성반의 수강생 50명이 구역 간 현장 견학과 실습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선호하여 장촌, 길림시 등 성내 여러 지역의 10개 량질 벼 재배 실습 훈련소를 찾아 각지의 재해 후 벼 생산 회복 및 질 향상, 규모화 재배, 전과정 기계화 작업, 디지털화 농업관리 분야의 선진 경험을 학습했습니다. 네, 수강생들은 이번 학습에서 배운 선진적인 기술, 성숙한 경험, 혁신적인 모식을 벼 생산 및 재해 후 생산 회복 사업에 적용하고 표준화 기계와 디지털화 재배 기술을 전역에 보급해 왕청현 벼 산업의 질 향상, 능률 증대, 생산 안정, 공급 보장을 위해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룡 시 양수 에너지 발전소 대상 건설이 통풍동 골착 진척이 순조롭게 1000m를 돌파하면서 이 대상이 지하 터널 공사는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화룡 양수 에너지 저장 발전소는 동북 지역 최초로 주간 조절 능력을 갖춘 양수 에너지 저장 발전소로 대상이 완공되면 친환경 보조 배터리가 돼 길림성 전력망이 절전기 조절, 저부하 충전, 에너지 저장, 주파수 조정, 전압 조정 및 긴급 사고 대비 등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동북 지역의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신에너지 소화를 촉진시키며 탄소 고봉치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전략적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네, 최근 지 3-3일 관광통로가 개통되면서 변경마을에는 관광역참이 들어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도시가정과 농가의 1대1을 뜨락 도급 계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정에서 변경마을 농가의 뜰락을 임대해 휴일이나 휴가철에 농가에 들려 원하는 남새를 직접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남새를 먹을 수 있는 외에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체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농가에 머무는 동안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수려한 변경 풍경을 감상하며 순박한 촌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1대1 뜨락 도급 계약은 뜨락 경제의 새 형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촌민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이 팔리지 않아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주민 사이의 소통과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향촌 관광과 체험 경제를 결합한 새 업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드락경제 새 형태를 통해 당지의 민박 음식 관광 산업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춘시 왕청현 등 지역의 여러 기업들이 시장 소비와 소비 승격 추세에 초점을 두고 포장이 정교하고 식감이 독특한 선식 옥수수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또 가공 기술에서 품질 검사, 판매 경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문을 엄격히 두드리고 소비 시장을 적극 선점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였습니다. 총 3천만 원이 투입된 왕청현 왕소미 선식 옥수수 생산 기지에서는 왕청진 배추구진이 여러 총과 연동해 기업 주문 플러스 농가 재배에 주문 모식을 보급하고 재배로부터 가공 온라인 판매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구축해 현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훈춘 변경경제의 합작구에 위치한 훈춘길도농업유한회사 생산가공구역들에서도 일사불란한 생산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약 2천만 이삭의 선식옥수수를 수확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는 향후 더 많은 훈춘시 향진의 우수한 재배농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한편 량질의 옥수수 새 품종을 꾸준히 시험 도입하고 생산기술을 최적화해 보다 높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입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이 왔습니다. 넘마다 벼가 이거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농민 여러분은 한해 농사에 결실을 거두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텐데요. 이 가을 거지는 기쁨이 계절이지만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마음도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벼 가을 거지를 앞두고 주농기계관리본소의 현애선 과장님과 함께 벼 가을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올해 벼 농사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올해 우리 주 벼 생산을 보게 되면 모내기 이후 기상 조건이 올해 벼 작황에 가장 영향을 미쳤지만 네. 전반 작황으로 볼 때 우리 주 벼 농사는 대체로 평년 수준 이상의 풍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봄철 기후를 보게 되면 벼 육모 시기 기온이 비교적 온화해서 네. 씨 뿌리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0: 네.
1: 여름 성장기에는 적절한 강수량과 일조 시간이 확보되어 벼의 가지치기와 이삭패는 과정이 량화했습니다.
0: 네.
1: 가을 벼알이 익는 시기에도 큰 냉해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네. 벼알 성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전체적으로 볼 때 량화한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린 원인으로 네. 부분적 논이 몇 대가 넘어지는 현상이 소량 발생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런 논은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역별 편차도 존재하는데 네. 일조가 충분했던 평지논은 작황이 매우 좋습니다.
0: 네.
1: 우리 주는 고랭 지역이라 서리가 일찍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0: 네네.
1: 때문에 늦은 품종은 서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리 오기 전에 빨리 수확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기계 수확을 할 때에는 벼의 수분 관리, 락립 손실, 바로 벼알이 떨어지지 않게끔 신경 써서 수확량을 확보해야겠습니다.
0: 네.
1: 정적으로 올해는 대풍년까지는 아니지만 평년보다 좋은 중풍년 수준입니다.
0: 그렇네요. 네. 여러모로 우리 땀 흘린 보람 지금 수확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1: 네.
0: 네, 이 마지막 수확까지 잘 해야 되죠. 우리 가을 거지에 대비해 그렇다면 재배 농가들에서 해야 할 일들 어떤 것들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1: 네, 이제는 벼 농사의 마지막 환절인 가을 거지만 남았습니다.
0: 네.
1: 벼 농가들에서는 1년 동안 수고한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0: 네.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보통 첫 서리가 내린 다음 가을 거지를 시작합니다.
0: 네.
1: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주에서 가을 거지가 제일 적합한 시기가 보통 10월 10일 정도입니다.
0: 네.
1: 그 전에 소부분 가을 수확을 하지만 대면적은 아마 이때부터입니다.
0: 네. 네,
1: 지금은 기계화 수준이 높아져 보통 농가마다 가을 거지는 기계로 합니다.
0: 네.
1: 따라서 가을 거지를 잘 하자면 가을 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에 대한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점검을 잘해서 일단 수확에 들어서면 농기계가 고장 없이 수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0: 그러네요. 기계화 가을이어서 농기계 점검 우리 좀 이따 우리 말씀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 기계화 가을 거지여서 지금 가을이가 점심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가을 거지 적정기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요?
1: 네. 뼈 수확 시기는 단순히 달력 날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뼈의 생육 상태,
0: 네.
1: 기상 조건,
0: 네.
1: 품종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 네.
1: 우선은 벼 자체 생육 상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0: 네.
1: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0: 그렇죠.
1: 여기에는 대아리 성숙도 줄기와 잎 상태, 네. 기상 환경 정황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0: 네.
1: 배알이 성숙도를 보게 되면 이삭이 아랫부분 배알까지 완전히 황금색으로 변하고 네. 녹색이 거의 사라졌을

0: 네.
1: 그리고 수확기에 들어선 벼이 줄기와 잎 상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노랗게 변하고 아직 완전히 말라 죽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다음 비가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 네.
1: 장기간 비가 내리면 배알이 발아하거나 곰팡이가 생겨 품질이 떨어집니다.
0: 네.
1: 꼭 날씨 예보를 보고 비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아침 이슬이 마른 뒤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이슬이 맺힌 상태로 수확하면 배의 수분 함량이 높아 건조 부담이 커집니다.
0: 네.
1: 또한 늦가을 서리가 내리면 배알 품질이 저하되므로 첫 서리 후 서둘러 수확을 끝내야 합니다.
0: 네.
1: 정적으로 갈거지는 품종, 재배 조건에 따른 차이, 즉 조생종일 경우 일찍 성숙하므로 수확 시기를 빨래야 하고
0: 네.
1: 중만생종일 경우에는 성숙이 늦어 수확 시기를 늦추어야 합니다.
0: 네.
1: 또한 모낸 시기가 늦었던 논은 자연히 수확 시기도 늦추어야 합니다.
0: 네.
1: 단 기계화 수확 시 주의점이라면
0: 네.
1: 련합 수확기구로 기계 수확할 때는 네. 배알 수분 함량이 18 내지 22% 수준일 때 네. 가장 적합하다는 점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0: 그렇네요.
1: 수분이 너무 높으면 수확 후 건조에 많은 시간이 들고 썩기 쉽고 수분이 너무 낮으면 배알이 떨어져 수확량이 줄어들기에
0: 그렇죠.
1: 제일 합당한 시기를 장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이상 이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0: 네.
1: 갈거지를 정할 때 이삭 전체가 황금색으로 있고
0: 네.
1: 배알이 단단해진 상태 그리고 비가 오기 전 이슬이 마른 다음 서리 내리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 네.
1: 련합 수확기로 기계 수확 시에는 벼의 수분을 18 내지 22%를 기준으로 맞춰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그냥 뭐 날짜에 따라 달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1: 네.
0: 벼의 작황에 따라 어떤 종황인가에 따라서 우리 기계화 수확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고 여러모로 날씨에 따르고 또 성숙도에 따르고 종합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1: 네네. 네. 벼갈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0: 그러네요. 정적으로 5만여 대 점검 참으로 많은 농기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네. 많은 농기계가 투입되어 단시간 내에 일해야 하니까요. 꼭 네. 점검이 필요하겠죠.
1: 네.
0: 이 본격적인 갈거지 작업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갈거지에 대비해서 우리 농민분들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1: 네. 지금 갈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 수량이 많은 만큼
0: 네.
1: 갈거지에 대비해 꼭 농기계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0: 네.
1: 우선은 그 수확기입니다.
0: 네.
1: 수확기 발동기라든지 수확기 갈날,
0: 네.
1: 전송대,
0: 네.
1: 윤활유 등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0: 네.
1: 다음은 탈곡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0: 네.
1: 탈곡기 내부에 잔물이 있는지 그리고 전기 선로도 파괴되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을 수확기 탈곡기는 한 번 쓰고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꼭 작동이 정상인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갈거지가 시작되면 고장이 없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0: 네.
1: 가을 수확과 함께 벼를 실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벼를 담는 주머니도 충분히 준비해서 네. 실어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0: 네.
1: 들여온 벼는 수분을 잘 확증해야 하는데 수분이 많을 경우 펴서 말리는 것이 중요한데 벼의 수분 함량을 14% 내로 통제해야 보관에 유리합니다.
0: 그러네요. 배의 수분 함량 14%라 할 때 네. 제일 좋은 그 보관 그 표준이라고 보는데요.
1: 네.
0: 우리 그 수확할 때 제일 좋은 수분 함량 18부터 22 사이라 했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정도일 때 들여오면 금방 말려서 보관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수분이 더 많으면 불리하죠. 이 가을철 벼 수확에서 기계의 수확 손실률을 어느 정도로 통제해야 하는지요?
1: 네, 비기계화 수학에서 천선실률은 5% 이내로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좋은 접근, 즉 비성숙도가 적당하고 포장 상태가 량화하며 기계 정비가 잘 되고 조작이 숙련할 경우에는 3% 이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0: 네.

0: 현장 일반 작업 기준 허용 상한선은 5% 이내인데 네. 여기에는 예비 손실, 절단대 손실, 락립 손실, 선별 손실 모두 포함됩니다.
1: 네.
0: 때문에 기계 작업 시 주의할 점은 벽이 너무 익으면 단립 손실이 커지고
1: 네.
0: 너무 덜 익으면 선별 손실이 늘어나기에 꼭 적기에 수확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기계 작업 속도, 탈곡 통 간격, 바람 세기 조절로도 손실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네.
0: 가을 수확 시 비가 내릴 수도 있는데
1: 네.
0: 비 온 뒤에 포장에 물기가 많으면 손실률이 높아지기에 꼭 날씨 정황을 잘 파악해서 가을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벼 가을을 볼 때 우리 운전수들 시간을 다 거치느라 아침 일찍 밭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어둡고 안개 낀 날 연합 수확기를 운전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새벽 안개로 시야가 좁아지면 먼저 조명, 후미등, 경광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연합 수확기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으로 낮추고
1: 네.
0: 눈 가장자리 뚝길은 한쪽 끝으로 붙어 다니며
1: 네.
0: 사람이나 축사, 장애물을 네. 미리 살펴야 합니다.
1: 네.
0: 또 어두울 때 혼자 작업하지 말고 동반자를 한 명 붙여서 안전감시를 세워야 끼임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이 가을거지와 함께 안전생산에도 꼭 중시를 돌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전생산에서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뷰기계화 가을거지에서 안전생산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네.
0: 우선은 농기계 조작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작업 전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수확기, 운반차 등의 브레이크, 타이어, 전기배선, 안전가드장치 이상의 유무를 확인하고
1: 네.
0: 고장난 기계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계 조작자는 반드시 해당 기계 조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며
1: 네.
0: 음주 후 농기계를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다음 기계 작업 중에는 회전부, 절단부에 손을 가까이 대지 않고
1: 네.
0: 기계가 완전히 정지한 뒤에 점검, 청소,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네.
0: 작업자는 안전화, 보호목, 작업복을 착용하고
1: 네.
0: 느슨한 옷, 긴머리에는 기계에 걸리지 않게끔 정리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현장에서의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논밭 작업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1: 네.
0: 어린이, 주변 사람이 작업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1: 네.
0: 경사지, 물이 괴인 논에는 수확 작업할 때에는 기계가 전복될 위험에 주의해야 하기에 과속 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1: 네.
0: 곡물을 운반할 때 초과하여 싣지 말아야 하고
1: 네.
0: 차량에서 적재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잘 고정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야간 작업은 가급적 피하고
1: 네.
0: 부득이 야간 작업할 때는 충분한 조명 설비를 갖추고
1: 네.
0: 기계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다음 화재 폭발에 대비한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수확한 볏짚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1: 네.
0: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하며
1: 네.
0: 농기계 엔진 고열 부분에 건조한 짚이 닿지 않도록 관리하고
1: 네.
0: 작업 현장에 소화기를 배치해 놓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작업장에서 농기계에 기름을 넣을 때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1: 네.
0: 불꽃이 근처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계속해 운전수들이 작업 환경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운전수들이 장시간 반복 작업을 할 때에는 적절한 휴식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피로가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작업 현장에는 먼지가 많으므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음에 대비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 밖에 가을철은 기온 변화가 심하기에 기후 변화에 대비한 체온 관리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 요구입니다.
1: 네.
0: 작업 현장에는 꼭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1: 네.
0: 작업자 간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작업을 정지하고
1: 네.
0: 응급 조치를 취하며
1: 네.

0: 필요 시에는 제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기계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모든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1: 네.
0: 이상의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면
1: 네.
0: 뷰기계화 갈거지에서 안전생산의 핵심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0: 첫째는 농기계 작업 전 철저한 점검과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1: 네.
0: 기계 정지 후 점검 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는 작업 현장에 불필요한 사람 출입을 막고
1: 네.
0: 전복 혹은 적재량을 초과해서 씻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건조한 볕짚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1: 네.
0: 소화기를 꼭 배치해야 합니다.
1: 네.
0: 넷째는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피하고 방진, 방음, 보호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1: 네.
0: 다섯째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수학에 투입되는 농기계들 보게 되면 자체 기계는 괜찮아도 수학기 같은 경우 실을 맡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기계 사용에서 안전성 확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에서 이 면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근년에 우리 주 기계화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1: 네.
0: 이는 농업 경제에 아주 유리할 뿐만 아니라
1: 네.
0: 농민들이 노동 강도도 이에 따라 감소되고
1: 네.
0: 반면 생산력은 큰 제고를 가져왔습니다.
1: 네.
0: 하지만 10년 안전하다가 한 번 사고가 10년 성과를 말아먹는다고 농기 안전 문제가
1: 그렇죠.
0: 늘 중요시되고 있어요.
1: 네.
0: 인민군중들이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칫 안전사고로 한 가정이 행복이 파괴될 수 있기에
1: 네.
0: 농기 안전에 충실을 돌려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또 새롭게 사용되는 농기계에 관해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수확계절의 농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1: 네.
0: 농기계 운전수들이 농기계 안전생산에 관련된 법률, 규상 제도를 지킴으로써
1: 네.
0: 안전 생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고장이 난 차량들을 그냥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자그마한 고장이라도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에 제때 수리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전제하에 운전해야 합니다.
1: 네.
0: 트랙도로도 좋고 륜압수화기도 좋고
1: 네.
0: 운전할 때 위장하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또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트랙도로나 수화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트랙도로 운전 중 내리막길을 달릴 때 빈 기어에 놓고 운전하면 아주 위험하기에
1: 네.
0: 절대로 빈 기어에 놓고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트랙도로에 곡식을 실을 때 사람이 함께 앉아서는 안 되며
1: 네.
0: 운전수 곁에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응금해야 합니다.
1: 네.
0: 갈거지를 보게 되면 여러 집이 함께 하거나 새를 맡아서 갈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운전수는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차가 움직일 때에는 꼭 먼저 소리를 내서 주변에 알린 후 움직여야 하며
1: 네.
0: 운전수의 시야가 닿지 못하는 곳들에서는 꼭 먼저 잘 살펴본 후 운전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철도 연선 십자거리를 통과할 때는 꼭 중시를 돌려서 운전해서
1: 네.
0: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갈 수확을 다그치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야간 운전에서도 안전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특히 륜압수화기 같은 경우에 길에서 달릴 때 꼭
1: 네.
0: 도로 표시에 따른 속도를 비롯한 규정을 잘 지켜야 하며
1: 네.
0: 트랙도로나 수화기가 발동을 건 상태에서 고장과 같은 문제점들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만일 문제점이 있어 보일 때에는 발동을 끈 후 문제점을 찾아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가을 수확을 계기로 농기계 사용해서 안전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기계 안전에 관해 우리 비오 재배하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주 농업 생산은 추수 고봉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1: 네.
0: 갈철은 수확 생산 고봉기로서 농기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1: 네.
0: 하여 농업 생산에서 기계화 안전 생산은 갈철 안전 생산에서의 중요한 환절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안전 생산을 위하여 우리
1: 네.
0: 농기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대서

0: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신문, 텔레비전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선전을 강화하고 네. 또 안전 우환을 찾아내고 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광범한 농민들이 생명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1: 네.
0: 수확 시 농기계 사용해서 사고의 주요 원인을 보게 되면 네. 조작을 잘못하거나 네. 번호판이 없거나 네.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또 어떤 곳에서는 가을 작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24시간 기계를 운전하고 있는데
1: 네.
0: 노동 강도가 아주 큽니다.
1: 네.
0: 안전한 생산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아래와 네. 같은 면에 중시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작업 전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요합니다.
1: 네.
0: 트랙토르, 련합 수확기 등 농기계는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해
1: 네.
0: 안전기술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어야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시설도 점검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때에 고쳐놓아야겠습니다.
1: 네.
0: 다음 작업 중 안전 운행을 담보해야겠습니다.
1: 네.
0: 트랙토르 련합 수확기는 상표를 비롯한 서류가 구전해야 하며
1: 네.
0: 농기계 조작 인원은 면허증을 꼭 챙겨야 하며
1: 네.
0: 술을 마인 후 작업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1: 네.
0: 작업 장소를 옮길 때에는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1: 네.
0: 교통경찰들이 지휘에 복종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작업하는 밭에 위험하거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하고
1: 네.
0: 있을 경우에는 잘 표기해도 순조로운 수확을 담보해야겠습니다.
1: 네.
0: 이래서면 기계 사용 전 작업하는 곳이 지체 특점, 땅이 수분유 하에도 잘 파악해야 하며
1: 네.
0: 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기를 정리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1: 네.
0: 깔거지는 농작물 생산에서의 마지막 환절인데요.
1: 네.
0: 풍요로운 수확이 계절 기계를 조작하는 분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1: 네.
0: 조작 요령을 잘 장악해 가을 수확을 원만히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1: 그러네요. 네, 오늘 갈거지에 대비한 그 주의사항, 점검에 필요한 우리 상식들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1: 네, 오늘은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 그리고 벼 가을거지를 앞두고 기계화 수확에서의 필요한 조치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낫 하나, 호미 하나로 온 가족이 논에 나가 허리를 굽히고 벼를 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을거지가 끝나면 온몸이 쑤시고 며칠씩 앓아 누웠다는 이야기도 흔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수확기 한 대가 논에 들어서면 예전 같으면 며칠 걸릴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기계가 아무리 나도 우리 사람이 손길과 마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멈추지만 사람은 서로 도우며 다시 일어나니까요. 우리 수확기 운전대안전분도 논둑에서 수확 상황을 살피는 농가도 수확한 벼를 말리고 저장하는 가족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갈거지를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기계와 갈거지의 가장 큰 좋은 점은 무엇보다 빠르고 힘이 덜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어둡고 안개 낀 새벽녘 수확기 작업, 새를 맡아 하는 수확기 운전, 익숙하지 않은 기계 조작, 이 모든 순간에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혜성 과장께서도 거듭 강조하셨듯이 수확 측정기를 잘 판단하고 우리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하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논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디지 않도록 그리고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안전하게 거둘 수 있도록 우리도 여러 농촌들에서 가을거지 작업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벼가을을 원만히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

0: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1: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0: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1: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자,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우대 활동,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을 쓰면서 혈압이 온정되고 혈압이 높던 사람들, 혈압약을 계속 쓰던 사람들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왜서 혈압약을 절반을 줄일 수 있고 왜서 이 근뇌보신환을 장기적으로 쓴 게 혈압이 온정되고 특히 중풍 후유증으로 해서 언어장애가